0: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1: 나야!
2: 나야!
1: 나야!
0: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3: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4: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5: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4: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3: 아니야.
4: 아니네.
3: 이렇게는 가능해.
4: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1: 세계 3. 우리는 3. 와후!
0: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1: 1,
3: 2,
1: 3,
3: 4,
5: 5,
4: 6.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1: 1, 2, 3, 4, 5, 6.
3: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4: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0: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3: 오,
6: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3: 응,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6: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3: 어,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1: 세계 3이 세모 꿈이면
4: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3: 큐브가 돼!
6: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5: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0: 오호!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7: 아,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8: Cool! What is it?
7: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ring yellow! Oh!
1: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8: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ring puzzle.
1: Ooh! Exciting!
8: Let's try coloring the other stripes.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 Oh, yes! Red and
7: yellow mixed to make
1: orange!
8: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7: Another mix! Yellow and
8: blue
7: mixed to make green!
8: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7: Indigo! Violet!
9: Oh,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8: Who are you?
9: Oh, I'm Indigo.
10: And I'm Violet.
11: And we're Rainbow Chasers!
12: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 Wow! What is a rainbow?
9: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3: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 Us!
9: Every rainbow needs...
11: Indigo!
9: And Violet.
10: Oh.
14: Oh, what's going on here?
15: Purple.
14: I imagine you're... Oh.

0: 무슨 짓이야, 옥토마티? 뭐 하는 거야?
1: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나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2: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1: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2: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1: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제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3, 3, 3. 으사버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4: 저기 내가 납작해진 것 같은데 나 좀 꺼내줘.
2: 슈퍼 큐브.
0: 3차원의 강력한 파워!
5: 헬로 and welcome to the show! Today the Colo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6: a red balloon, a red cake, and some red strawberries.
5: Little Red Riding Hood set out through the forest and...
7: Wait a minute! We need a forest!
8: I can help.
7: Ah, Green! May we have a forest, please?
8: Naturally.
9: Follow me.
6: Green.
8: Green.
9: Green.
6: Green. Green! Where are you?
9: Oh, no. I'm all alone in the forest.
6: The big bad wolf!
10: Huh? I'm the big blue wolf. Why does everyone get those mixed up?
9: Oh, phew, that was close.

0: a jaw, then what am I? J.
1: A.
0: J. Am I a jaybird?
2: I can fly.
3: She can fly.
2: Up to the sky, I can see.
3: She can swim.
2: It's a beautiful thing.
3: Have a swan.
2: Haven't you heard?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순한
3: 긴긴
1: 준모란
4: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뽀롱뽀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8: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지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9: 얼굴엔
7: 순한 긴긴
9: 줄무랑
7: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1: 10판 년 세워봐.
12: 10판아 10둘 20
11: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13: 1 2
14: 1 2 3
15: 1 2 3 4
11: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12: 10 20
14: 21,
15: 22,
14: 23,
15: 24!
12: 우후!
15: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11: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6: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1: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7: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5: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6: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7: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1: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6: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7: 매트!
16: 그리고 두 장의
17: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6: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5: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16: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5: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6: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5: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18: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6: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에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5: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어우,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18: 실망할 거 없어, 2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17: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18: 안 되네.
15: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17: 이제 일곱 줄 너비. 여덟 줄.
18: 안 돼.
15: 안 돼.
18: 안 돼.
15: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17: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5: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17: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6: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5: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13: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듀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전환! 회전전환! 회전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16: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4: 23, 너는 어떻게 됐어?
19: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20: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21: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22: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23: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24: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25: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24: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25: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24: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25: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24: Oh, I can help.
25: Red ladybird! Oh!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24: I think it might be a hat.
25: No, it's a ball.
24: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25: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24: Yellow!
25: Wow.
24: Amazing.
25: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rs mix?
24: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25: red
24: mix to make orange.
25: Whoa!
24: Hello, you're the same color as this.
25: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Wanna play?
24: Oh, yeah! Yellow to red.
25: Red to yellow.
24: Oh, well.
25: My turn, my turn! What? Oranges!

Bounce. Bounce.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론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0: 삼중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삼중광선으로 출발.
1: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2: 삼중광선이나 한줄광선으로 가, 24. 한줄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1: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0: 3 곱하기 6.
1: 우후. 4 곱하기 6.
0: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광선을 타.
0: 뭐? 이런. 사중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4: 이제 뭐하지?
1: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5: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1: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5: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고 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6: 옥토블록 파워업!
7: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6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5: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0: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1: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8: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1: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5: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1: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0: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Tea.
1: T. Ready?
0: P-R-E.
2: Party! Surprise!
3: Is it a party?
0: Better than that!
2: It's a tea party!
4: Happy birthday, tea!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5: 얼굴엔
4: 순한 킹킹.
5: 줄무랑
4: 덤덤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5: 얼굴엔
4: 순한 킹킹.
5: 줄무랑
4: 덤덤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로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수족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용춤 대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걸.
6: 정말? 나도 궁금해하는 중인데.
5: 그거 내가 먼저 궁금했지롱.
6: 아니거든.
5: 맞거든.
6: 아니래도.
5: 안녕.
6: 안녕. 우린 키키랑
5: 타키야.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언제나 함께. 만나서 반가워. 키키와 타키. 너희랑 같이 첫 임무를 떠나게 돼서 정말 기대돼.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수천성이야. 오랜 역사를 지닌 수천성은 매운 음식과 원소절에 열리는 축제로 유명하지.
1: 하우랑이란 친구가 거기 사는데 축제에서 용인형을 들고 즐기고 싶어해. 하지만 키가 작아서 용인형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우랑을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2: 얘들아, 하우란 더 높이 들 수 있어?
3: 더 높이? 알았어.
2: 미안해 하우란, 그만 가봐야 해서. 안녕.
3: 아빠, 전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랑 용춤을 출 수가 없어요.

0: 는 그냥 구경만 하자꾸나. 내년엔 너도 용춤을 출 수 있을 거야.
1: 그치만 올해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걸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같은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우린 쌍둥이지만 내가 훨씬 더 빨라.
1: 아니야, 내가 더 빨라.
0: 아니거든.
1: 같거든.
0: 웃기시네.
1: 넌 림보잖아.
2: 니하오 슈퍼윙스.
0: 어?
2: 니하오.
0: 니하오.
1: 여기 니 택배야.
2: 고마워.
0: 우와, 멋있게 생긴 신발이네.
1: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신어봐.
0: 우와, 이거면 높이 뛸 수 있겠다.
1: 야호! 우후! 예! 우와!
0: 우후! 신발 엄청난걸! 이제 나도 다른 애들처럼 빵춤을 출 수 있어!
3: 예! 우후!
0: 하지만 혼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잖아.
1: 나 춤추는 거 좋아해.
4: 난 100배는 더 좋아해.
1: 우리랑 같이 추자.
0: 정말? 슈퍼윙스랑 춤춰도 돼요, 아빠?
5: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0: 신난다. 다 같이 용인형을 들자.
2: 준비 완료. 축제 장소로 출발.
5: 잘 다녀와. 조심하고.
1: 우와, 용이 엄청나게 많네.
0: 중국에선 용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거든.
2: 이번엔 누가 머리 할래?
1: 나! 늦었지롱. 내가 먼저 찜했어.
2: 여기 받아.
1: 야호! 다키 용이 나가신다.
0: 다키, 이제 그만해. 내가 머리 할 차례야.
1: 싫어. 나 아직 안 끝났거든.
2: 이리 내놔.
1: 좋아. 네가 잡으면 주지.
6: 저기 봐! 황금용이야!
1: 황금용이라고?
7: 지금부터 최고의 용춤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멋진 골든 용춤 보러 보이세요, 여러분!
8: 재밌겠다!
1: 골든보이랑 골든걸이잖아!
7: 슈퍼윙스! 우리랑 용춤 대결 해보지 않을래?
2: 하!
1: 어?
7: 하늘에서 멋진 용춤 추기!
0: 우리가 더 멋진 하늘 용춤을 보여주자, 슈퍼윙스! 잠깐! 하늘까진 점프 못하지.
1: 할 수 있어, 하울안. 앞코를 땅에 톡 치면 업그레이드 될 거야.
0: 이렇게. 우와, 멋지다.
2: 하늘 용춤 준비.
7: 시작. 우리도 가자.

0: 이길 것 같은데?
1: 우리 인기를 다 빼앗아 갔잖아.
0: 걱정 마. 다시 빼앗아 오면 되지. 커다란 용을 만들어서.
1: 좋은 생각이야. 저 용 인형들을 이용하자. 골든 주먹 발사.
2: 안 돼, 돌려줘.
0: 이제 금색으로 만들어야겠지. 핑키 윙키 파.
1: 어? 우리가 제일 멋있어. 게다가 최고로 크지.
0: 또 황금빛이 나고.
2: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1: 이젠 우리 절대 못 이겨. 야, 그러지. 인형을 보여주겠다.
2: 인형 구출작전 시작!

0: 문제 해결 완료!
1: 수차고 주잖아!
2: 너무 매워!
3: 타오란!
2: 아빠!
3: 멋진 용춤 대결이었어. 다들 정말 멋지던데?
2: 다 슈퍼엑스 덕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축제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갈까?
2: 자, 안녕!
3: 잘 가라!
4: 거인이 된 호기!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야. 안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인데 황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하지.
1: 아이셰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모래성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척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셰를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정말 아름답고 모래성을 만들기에 딱 좋은 해변인걸.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0: 호기 출동 준비.

0: 이번엔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왼손으로 모래성 쌓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슈퍼링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세 손으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난 아이쉐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메르하바, 슈퍼윙스. 안녕.
0: 메르하바, 반가워요. 여기 너한테 줄 택배를 가져왔어, 아이쉐.
2: 우, 고마워, 호기. 와, 모래동닦이 도구들이잖아. 고마워.
3: 우리한테 딱 필요하던 거야.
2: 이제 커다란 성을 쌓을 수 있겠어.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토카피 궁전처럼 만들고 싶었거든.
1: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걸. 토카피 궁전은 정말 멋지잖아. 평화의 문도 있고 행복의 문도 있고 또 거대한 정의의 탑도 있고.
0: 재밌겠다. 우리가 도와줘도 될까?
2: 물론이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궁전을 둘러싸는 튼튼한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가운데에 궁전을 짓는 거지.
0: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시작해볼까?
2: 자, 조심해!
1: 어?
0: 어? 올든보이랑 올든걸? 공놀이를 할 때 조심해야지. 우리 성을 부술 뻔했잖아.
2: 멋진 모래성이네.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4: 아, 공놀이 하던 중이잖아.
2: 재밌을 거야. 나 믿어봐.
4: 알았어. 그럼 이왕 만드는 거 저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보자.
1: 좋아. 그럼 우리 대결하자. 어느 팀 모래성이 더 멋질지 해보자고.
4: 좋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만.
2: 벽을 다 쌓으려면 모래가 더 필요해요, 엄마.
1: 그건 힘센 어? 마티한테 맡겨. 나와라! 주관력 불착기! 이제 나만 믿어! 모래 무기 액션!
0: 어? 우와, 진짜 멋지다!
2: 이 정도면 성벽을 쌓기 충분하겠어.
4: 더 멋지게 만들어볼까? 골든 주먹! 나라라!

0: 어때 골든걸? 우리 성이 슈퍼윙스 성보다 더 크지?
1: 어? 좋아. 멋지지? 복합기 궁전이 완성됐습니다.
0: 말도 안 돼. 우리 성보다 더 크잖아.
2: 괜찮아. 내가 더 크게 만들면 돼. 땡큐, 히퍼. 어때? 더 크고 멋지지? 난 골든 성의 여왕.
0: 어, 걱정 마, 골든걸. 내가 받을게. 내가 되찾아줄게. 골든 주먹 날아라.
2: 잘한다 골든 주먹. 힘내.
3: 어? 뭐야?
4: 어?
5: 우와, 고기가 거인이 됐어.
0: 좀 치워봐, 핑키봉.

0: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너무 커져서 적응이 안 돼. 이제 앞도 안 보여. 양동이 또 안 빠지고.
1: 거기 조심해. 그러다 성을 망가뜨리겠어.
0: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안 보여.
2: 걱정 마, 후기. 내가 성을 옮길게. 그럼 신력 발휘 좀 해볼까? 나와라! 조대형 이동사! 이제 모래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게! 일어나라, 크레인!
3: 너무 당황해서 잘못 들었나봐. 내가 해결해볼게. 골든보이 골든 구출 작전.
0: 그만해 골든보이, 넘어지겠어.
2: 힘으로 막아볼게. 무력력 쌓기 액션.
1: 어쩌죠? 파도를 막기엔 낮은 것 같아요.
0: 거대한 힘이 필요해. 거대 호기 일렉트릭 스핀. 물 막아내기 시작.
1: 잘 돼야 할 텐데.
4: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유후, 와! 내 핑키봉을 찾았어. 후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수 있겠다. 핑키윙키 팡.
0: 거대한 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적응한 뒤엔 말이야.
1: 안돼. 우리 골든성이 파도에 무너져 버렸잖아.
3: 울지 마 골든걸. 모래성은 다시 지으면 돼.
1: 그러지 말고 우리 모래성에서 같이 놀자. 재밌을 거야.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우와, 신난다. 우리 모래성을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에, 아이쉐.
0: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공룡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라.
5: 여기는 또 어떤 인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6: 나도 그래.
5: 안녕. 넌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인스구나.
6: 맞아. 내 이름은 트레버야. 시간여행 비행기지.
5: 멋지다. 그럼 인물을 알아보러 갈까?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고성이야. 한국에 있는 곳이지. 고성은 공룡 화석으로 유명해.
1: 이곳엔 지오란 친구가 사는데 아빠랑 해변에서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싶어해.
2: 오, 꼭 알아내면 좋겠다.
1: 그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거든.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그럼 잘 다녀와.

0: 이렇게 큰 공룡 발자국은 처음 봐요, 아빠.
1: 아빠도 그래.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놀랍구나.
0: 어떤 공룡의 발자국인지 궁금해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계획으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트레버. 멋진 시간여행 비행기야.
2: 안녕 슈퍼윙스. 난 지오구.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안녕.
3: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발자국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니?
0: 확인해 보세요.
2: 점토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3: 아, 알겠다.

0: 이걸 발자국에 대고 눌러서 발자국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그 모형을 진짜 공룡의 발과 비교해보는 거지.
1: 그치만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걸요.
2: 하지만 존재한 적이 있지. 먼 과거에 말이야.
1: 과거로 갈 수가 있어?
3: 내가 있으니까. 말했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대로 모두를 데려갈 수 있어.
4: 말도 안 돼.
1: 그럼 먼저 모형을 만들고 다 같이 시간여행을 떠나자.
5: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은 밟고 밟고 밟고 밟아서 평평하게 잘 펴주고 난 후 손잡이를 달아주면 완성!
1: 그럼 이제 공룡 시대로 가는 거야?
2: 물론이지! 트레버, 여행을 시작하자!
3: 좋아, 나만 믿어! 트레버 시계, 과거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내가 생각해도 좀 놀랍긴 해.
1: 내가 정말 공룡 시대에 오게 될 줄이야.
2: 그 발자국을 남긴 공룡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1: 어? 바로 근처에 있나 봐요. 가서 확인해 봐요. 진짜 공룡을 보게 되다니 너무 기대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기다. 찾은 것 같은데. 우와, 안킬로사우루스잖아. 근데 발을 어떻게 확인하지?
3: 나한테 맡겨. 이쪽이야, 공룡 친구. 이리 와서 맛있는 풀 먹어봐. 네 맘에 쏙 들걸. 어서,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잖아. 어? 아니지, 이쪽이야, 공룡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해.
0: 다시 한번 해보자.
1: 심.
0: 모양이 같니?
1: 아니요, 안킬로사우루스 건 아니었네요.
3: 과일을 먹고 싶다면 좀 더 위로 올라와야지. 힘내, 할 수 있다고.

조심조심 천천히 계속 자렴 시조세요. 아,

정신 힘든 일이었어. 그러게, 잘 안 되네. 뭐야, 왜 땅이 꿈틀거리는 거지? 저기! 벽불 뒤에 숨자! 저런 아기 공룡들이 겁을 먹었잖아!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시간을 멈출게. 보기, 넌 아기 공룡들을 구해줘. 시간아, 멈춰라!
1: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봐.
0: 꽤 멋지긴 한데 서둘러야 해. 오래가진 않거든.
1: 나만 믿어.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포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좋았어!
1: 정말 최고였어!
2: 이런! 어서 피하자!
1: 가세요! 일렉트릭 스피드!

0: 넘어진 것 같은데. 어? 아가 일어나. 어? 아기 공룡들의 엄마였잖아. 잘가 아기 공룡들아. 저기 봐, 엄마 공룡이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 가보자. 이번엔 맞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일치해. 야호! 발자국을 만든 공룡이 누군지 찾았어.
1: 시간 여행 완료.
0: 시간 여행을 해서 이 발자국을 타르보사우루스가 만들었단 걸 알게 되다니 정말 기뻐. 도와줘서 고마워.
2: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모험이었어.
1: 시간여행은 언제 해도 새롭죠.
3: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안녕!
2: 고맙다!
1: 3, 2, 1, 발사! 슈퍼윙스! 무한 완료!
3: 따라라! 스쿨버스! 호기?
4: 안녕 아기. 오늘은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걸.
3: 그러게, 어서 가보자.

0: 곳은 바로 라오스의 방비앙이야.
1: 방비앙은 가파르고 독특한 산이 많은 걸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
2: 폭발하는 친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도움이 될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는 미리 실어뒀으니까 출발하면 돼.
0: 슈퍼이스 출동 준비!

0: 진흙 때문에 꼼짝도 못하겠어. 미안해.
1: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봉.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으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아리야. 일렉트릭 구조 준비 완료.
2: 안녕 슈퍼윙스. 여긴 우리 스쿨버스 봉이야. 오늘은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0: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까? 몬스터 트럭 타이어잖아. 완전 멋있는데?
0: 널 몬스터 트럭으로 만들어준 게 봉. 우선 원래 바퀴를 떼어내야겠지.

0: 그런 다음 세 바퀴를 달아주면 어때? 마음에 들어?
1: 고마워 슈퍼에이스. 그치만 몬스터 트럭이 됐다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0: 그걸 시도해보기 전엔 모르지.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해볼게.
0: 됐다! 잘했어 봉, 해낼 줄 알았어.
1: 우와, 내가 치는 웅덩이를 빠져나올 줄이야.
0: 푸파, 서둘러야 해. 운동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빨리 출발해야 할 거야.
1: 호기 말이 맞아. 출발하자 얘들아.
0: 내가 올려줄게. 출발 준비 완료.
1: 운동의 장소로 다 같이 출발.
2: 뿡, 자신감 넘치는 몬스터 트럭이 됐네.
0: 맞아.
2: 나무가 잔뜩 쓰러져 있잖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아, 당연히 있지. 나무 더미 위로 넘어가면 되잖아.
1: 그치만 내가 넘어가기엔 너무 높아 보이는걸.
0: 넌 이제 몬스터 트럭이야. 잊었어?
1: 알았어 푸파, 한번 시도는 해볼게. 그럼 간다.
0: 힘내 봉, 할 수 있어. 일렉트릭 로프 발사. 이제 괜찮아 봉.
1: 고마워 아리.
0: 유후, 잘 날 줄 알았어.
1: 좋았어,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차례야. 내가 이걸 해낼 줄은 몰랐어.
0: 난 알고 있었어.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1: 운동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
0: 좋았어, 출발하자. 우후.
3: 이제 운동회를 시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0: 무슨 방법이 없을까?
4: 오, 저기 봐! 강 반대편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
1: 지금 나보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4: 여기를 돌아가면 학교 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야.
1: 그치만 난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2: 괜찮을 거야 붕.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는 물에 뜨거든.
1: 좋아, 너희가 도와준다면 겁먹지 않고 해볼게. 그럼 간다. 아니, 네 말이 맞았어. 물 위에 떴어.
4: 내가 건너는 걸 도와줄게.
1: 야호. 재밌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0: 정말 잘했어.
1: 이제 저 산만 넘으면 우리 학교야.
0: 나만 믿어. 내가 산을 잘 넘어가 볼 테니까. 그럼 출발!

0: 너무 가팔라서 안 올라가. 아니 괜찮아 슈퍼윅스,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몬스터 타이어 맥시멈 파워. 봉은 할 수 있다.
1: 힘내 봉, 계속 앞으로.
0: 가자.
1: 잘했어 봉.
0: 절벽이잖아. 조심해 얘들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1: 학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봉, 저기 바로 아래쪽에 학교가 보여.
0: 그치만 제 시간에 못 갈 거야. 절벽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려가.
2: 이 말이 맞아 봉. 하지만 날아서 내려갈 순 있지.
0: 날아서?
2: 그래, 네 몬스터 트럭 타이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 보여줄까?
0: 우와! 우와!
1: 우와! 하늘을 알고 있어!
0: 하늘을 날아본 건 처음이야! 멋지다! 우와, 그러고 보니 처음이라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몰라!
2: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딜리트리 그룹 갑니다.
0: 로프 덕분에 균형이 잘 잡혔네. 출발해도 되겠어.
1: 이제 속도를 올려볼까? 고기 맥시핏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이제 학교로 출발. 잘하고 있어 봉. 최고로 멋진 기획이야.
0: 내 스쿨버스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이야.
1: 스쿨버스? 말도 안 돼!
3: 다음엔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0: 그야 당연하지.
1: 네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 봉.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스쿨버스야.
0: 아니야, 나보단 몬스터 트럭 타이어를 달아준 슈퍼에이스 덕분이지.
1: 아니 그렇지 않아. 겁먹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건 너잖아.
2: 그러니까 넌 누구보다 용감한 스쿨버스야 봉.
1: 맞아, 오늘 우리를 도와준 영웅은 바로 너야.
0: 고마워.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고마워.
1: 조심히 가. 3, 2, 1, 가! 슈퍼윙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덕덕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0: 소식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끼끼끼.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우후.
1: 진짜 침팬지 같아, 김미. 어?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1: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어? 보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동물놀이 클루징. 어떨게? 진짜 펭귄같이?
3: 그럼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2: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먹이기.
3: 야구비 튀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2: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0: 봄이 열이 많이 나.
3: 감기에 걸렸나 봐.
2: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0: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2: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3: 우와,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2: 그래도 녹진 않는데.

0: 먹으면 안 돼.
1: 엄마한테 약 받아와도.
2: 약이 싫어. 널토야, 널토라고 해.
0: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포니.
2: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으지.
3: 약은 맛없단 말이야.

0: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1: 쉬라고? 여신은? 잠깐 기다려봐, 포비. 싫어. 동물놀이하고 놀 거야.
2: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숟가락만 있으면. 소용없구나.
1: 대답하게!
3: 얘들아, 괜찮아?
4: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좋은 생각이 났어.
5: 어?
4: 어쩔 수 없지 뭐.
0: 우리 그냥 동물 놀이 할까?
2: 그래!
1: 나도!
4: 누가 제일 입이 클까? 나는 악어! 우와!
0: 그럼 나는 하마!
2: 근동물 하면 개구리지!
6: 개굴! 개굴!
2: 쪽!
3: 나는 뭉치! 아.
1: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쾅 사자다.
4: 지금이야?
2: 아이고!
0: 아유!
4: 감기약 들어갑니다.
0: 봄이.
3: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4: 다행이다, 봄이.
1: 너희들 덕분이야.
4: 우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1: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3: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한 팀이야.
4: 와, 파란색이다.
1: 나도. 우와, 동생이랑 팀이다.
2: 난 핑크색. 좋아, 우승은 우리 거야.
0: 콩콩이랑 팀이네.
4: 팀이 괜찮겠어?
0: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3: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2: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3: 준비됐지? 그럼 출발!
2: 야!
0: 좋아, 조금만 더.
2: 좋았어.
0: 빨리 가면 깰 텐데.
1: 우리 먼저 갈까?
7: 어?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4: 우리가 1등!
2: 1등 할 수 있었는데.
0: 꼴찌네.
3: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우리가 이겼다! 미영!
1: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0: 어? 규리, 빨리 와!
2: 뭐야?
3: 내가 먼저 한다니까!
4: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2: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3: 내가 먼저.
2: 가위바위보.
0: 큐리, 빨리 가자. 어서.
2: 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0: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5: 콩콩아! 이런...
1: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2: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콩비!

0: 맛있어.
1: 정말 달다.
2: 몇 개 안 남았네.
3: 생딸기가 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0: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남은 생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4: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1: 어떻게 쓰는 건데?
4: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0: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4: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3: 왜 안 커져?
4: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5: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0: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5: 뭐?

0: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1: 끈적끈적해.
2: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3: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2: 어떡해.
0: 쿵쿵아, 안 돼!
2: 왜?
0: 아, 쿵쿵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2: 그럼 쿵쿵이를 재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3: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0: 맞아, 아까 쿵쿵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3: 저희가 가져올게요.
0: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2: 네?
3: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4: 어디?
3: 아, 깜짝이야! 와! 어? 다들 어디 갔지? 아,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5: 잘 자라 우리 쿵쿵이. 앞뒤와 뒤통 사네.
2: 키미가 빨리 와야 할 텐데.
3: 이제 우리한테 맡겨.
1: 준비됐어?
6: 좋았어. 했어.
3: 코디, 지금이야.
1: 응?
3: 작아져라. 파워 오!
0: 우리 쿵쿵이 돌아왔구나.
2: 와,
3: 다행이야.
2: 아직은 언니보다 크면 안 돼. 알았지?

0: 내가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우와,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황금 도토리 진짜 멋지다.

0: 민치야!
1: 뭐해? 어? 그게 뭐야?
2: 이건 황금 도토리야.
1: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2: 응, 대신 조심해야 해.
3: 근데 어디서 난 거야?
2: 어? 그게 그냥 생겼어.
1: 응?
2: 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드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1: 어? 뭉치다. 뭉치야.
2: 아,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0: 어떡하지? 고디!
1: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빨리. 고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0: 너냐? 조심하라고 했지.
1: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0: 뭐?
1: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0: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1: 네.
0: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2: 뭉치야, 황금 도토리 찾았어?
1: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2: 어? 그럼 네 거지.
1: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1: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옥스퍼드 황.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3: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0: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4: 얼굴엔
6: 순한 킬링,
4: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어디로 사라지?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뭐야? 안 태워줄 거야?

星星亮亮，新那个。

조심해, 엄마! 앞에 고슴도치야!

0: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 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0: 엄마! 내가 뭘 가져왔는지 좀 봐! 자세요? 파스타 제당이라고요! 엄마?
1: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0: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뗏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워.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1: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0: 다시 돌아가야 해.
1: 아니.

여기 있었구나.

0: 맛없어서 아무도 안 먹을 거라고 하더니 보라고 몽땅 다 사라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4: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10 단위로 세워봐.
12: 10 하나, 10 둘, 20.
11: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13: 1, 2,
14: 1, 2, 3,
15: 1, 2, 3, 4.
11: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같이 세워봐.
12: 10, 20,
14: 21,
15: 22,
14: 23,
15: 24.
14: 우후!
16: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0?
11: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7: 기본 자세. 너비, 높이, 대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1: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3: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6: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7: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3: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1: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7: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3: 매트!
17: 그리고 두 장의?
13: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7: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6: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 걸.
17: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6: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7: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6: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18: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7: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6: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19: 어우,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18: 실망할 거 없어, 24.
16: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13: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18: 안 되네.
16: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13: 이제 일곱 줄 너비, 여덟 줄.
18: 안 돼.
16: 안 돼.
18: 안 돼.
16: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13: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6: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13: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7: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6: 바로 그

0: 내 스스로 찾아냈어.
1: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듀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2: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3: 23, 너는 어떻게 됐어?
4: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0: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4: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0: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5: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6: 진짜? I colored a yellow banana.
7: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6: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7: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6: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7: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6: Oh, I can help.
7: Red ladybir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6: I think it might be a hat.
7: No, it's a ball.
6: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7: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6: Yellow!
7: Wow.
6: Amazing.
7: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rs mix?
6: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7: red.
6: Mix to make orange.
7: Whoa!
6: Hello. You're the same color as this.
8: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Hop, hop, hop. Wanna play?
7: Oh, yeah. Yeah.
6: Yellow to red.
7: Red to yellow.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0: 우후.
1: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

0: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업! 다른 숫자들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2: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6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0: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3: 나시팔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룽. 브룽.
4: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5: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4: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0: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4: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3: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오!
12: 빨리 와!
11: 오!
12: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11: 우와.
12: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11: 오!
13: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14: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13: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배턴 벼!
11: 우와. 오!
13: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배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15: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13: 당연하지.
15: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12: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16: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12: 우리도 해보자.
13: 정사각형
12: 십자 모양.
13: 정사각형
12: 십자 모양.
13: 정사각형
12: 십자 모양.
13: 정사각형
12: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15: 1.
12: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17: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18: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12: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15: 파싸, 파싸, 파싸, 파싸. 나야,
19: 나야,
15: 나야.
12: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13: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18: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20: 오, 직사각형 창고기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18: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13: 아니야.
18: 아니네.
13: 이렇게는 가능해.
18: 세 개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6: 세 개의 3. 우리는 3, 3, 3. 와후!
12: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15: 1,
13: 2,
15: 3,
13: 4,
1: 5, 6.
18: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15: 1,
13: 2,
15: 3,
13: 4, 5,
1: 6.
13: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18: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12: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13: 오.
21: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13: 응.
0: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13: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0: 어?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7: 세계 3위 세목 꾸미면
19: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0: 큐브가 돼!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21: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우후!
22: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23: 헉,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24: Cool! What is it?
23: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25: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24: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uring puzzle.
25: Ooh! Exciting!
24: Let's try colouring the other stripes.
25: Red! Yes! Red at the top!
24: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25: Oh, yes! Red and...
23: yellow mixed to make...
25: orange!
24: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23: Yay!
25: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23: Another mix. Yellow... and
24: blue
23: mixed to make green.
24: Whoa.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23: Indigo! Violet! Oh,
26: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24: Who are you?
26: Oh, I'm Indigo. And I'm Violet.
23: And we're Rainbow Chasers!
26: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25: Wow! What is a rainbow?
26: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23: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26: Us! Every rainbow needs...
23: Indigo!
26: And Violet. Oh!
27: Oh, what's going on here?
23: Purple!
27: I imagine you're... Oh! New colou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26: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25: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27: Oh! And what's this?
25: A rainbow!
27: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24: Wow!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26: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25: Oh, we'll finally see one.
27: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26: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27: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25: Red and
23: yellow mix to make orange! Yellow and
24: blue
23: mix to make
25: green.
27: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25: Me first. Red,
23: orange, yellow, green,
24: blue,
26: indigo.
23: Whoa!
2: Finally, we've seen one! A rainbow!

0: two, three, four.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Hide.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Beak!
1: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0: Hide.
1: Hide. Four, five, six.
0: Seek. Seek.
1: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Coming, ready or not.
3: Where is everyone?
0: Hide. Why? Seek, seek. Hide. Ride.
3: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3: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4: 뭔가 나쁜 짓을 버리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젠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5: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4: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5: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그래, 내가 한 거야.
6: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4: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7: 뭐?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8: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4: 헉!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8: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4: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케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신나는 용춤 대결.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걸?
11: 정말?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10: 그거 내가 먼저 궁금했지롱.
11: 아니거든.
10: 맞거든.
11: 아니래도.
10: 안녕.
11: 안녕. 우린 티키라
10: 타키야.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언제나 함께. 만나서 반가워. 티키와 타키. 너희랑 같이 첫 임무를 떠나게 돼서 정말 기대돼.

0: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수천성이야. 오랜 역사를 지닌 수천성은 매운 음식과 원소절에 열리는 축제로 유명하지.
1: 하우란이란 친구가 거기 사는데 축제에서 용인형을 들고 즐기고 싶어해. 하지만 키가 작아서 용인형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우란을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잉스 출동 준비.

0: 거야, 얘들아. 하우란, 더 높이 들 수 있어?
1: 어, 더 높이? 알았어. 자, 어?
0: 미안해, 하우란. 그만 가봐야 해서. 어? 안녕?
1: 아빠, 전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랑 용춤을 출 수가 없어요.
2: 올해는 그냥 구경만 하자꾸나. 내년엔 너도 용춤을 출 수 있을 거야.
1: 그치만 올해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걸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슈퍼윙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터키야! 우린 쌍둥이지만 내가 훨씬 더 빨라!
1: 아니야, 내가 더 빨라!
0: 아니거든?
1: 맞거든!
0: 웃기시네!
1: 넌 유인보잖아!
0: 니하오, 슈퍼윙스!
2: 어?
0: 니하오! 니하오! 여기 니 택배야!
2: 고마워!
0: 우와, 멋있게 생긴 신발이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신어봐!
2: 우와, 이거면 높이 뛸 수 있겠다!
0: 야호! 우후! 예! 우와!
2: 신발 엄청난걸! 이제 나도 다른 애들처럼 명충을 칠 수 있어!
0: 예! 우후!
2: 하지만 혼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잖아.
1: 나 춤추는 거 좋아해.
0: 난 백비는 더 좋아해.
1: 우리랑 같이 추자.
2: 정말? 슈퍼윙스랑 춤춰도 돼요, 아빠?
3: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2: 신난다.
0: 다 같이 용인형을 들자. 준비 완료! 축제 장소로 출발!
3: 잘 다녀와! 조심하고!
1: 우와! 용이 엄청나게 많네!
2: 중국에선 용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거든.
0: 우리도 춤추자.
2: 이번엔 누가 머리 할래?
1: 나! 늦었지롱. 내가 먼저 찜했어.
2: 여기 받아.
1: 야호! 터키 용이 나가신다.
0: 터키, 이제 그만해. 내가 머리할 차례야.
1: 싫어, 나 아직 안 끝났거든.
2: 이리 내놔.
1: 좋아, 네가 잡으면 주지.
4: 저기 봐, 황금 용이야.
1: 황금용이라고?
5: 지금부터 최고의 용춤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멋진 골든 용춤보러 보이세요, 여러분.
1: 골든보이랑 골든걸이잖아.
5: 슈퍼윙스, 우리랑 용춤 대결 해보지 않을래? 하늘에서 멋진 용춤 추기.
2: 우리가 더 멋진 하늘 용춤을 보여주자, 슈퍼윙스. 잠깐, 하늘까진 점프 못하지.
1: 할 수 있어, 하울안. 아쿠를 땅에 톡 치면 업그레이드 될 거야.
2: 이렇게. 우와, 멋지다.
6: 하늘 용춤 준비. 시작.
5: 우리도 가자. 미안하지만 이 대결은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0: 그거야, 죽으면 알겠지.
1: 상대가 너무 빨라. 일렉트릭 파워가 필요하겠는데. 다 같이 부터 작동.
0: 속도가 너무 빨라.
1: 우리가 바뀐 것 같은데?
5: 예, 우리 인기를 다 빼앗아 갔잖아.
7: 걱정 마, 다시 빼앗아 오면 되지. 커다란 용을 만들어서.
5: 좋은 생각이야. 저 용 인형들을 이용하자. 골든 주먹 발사.
8: 안돼, 돌려줘.
7: 이제 금색으로 만들어야겠지. 핑키 윙키 파.
5: 어? 우리가 제일 멋있어. 게다가 최고로 크지.
7: 또 황금빛이 나고.
8: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5: 이제는 우리 절대 못 이겨. 야, 그러지.

0: 바로 문제 해결 완료!
1: 수찬 고추장아!
2: 너무 매워!
3: 파우란!
2: 아빠!
3: 멋진 용춤 대결이었어. 다들 정말 멋지던데?
2: 다 슈퍼엑스 덕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축제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가자!
2: 안녕!
3: 잘 가라!
4: 거인이 된 호기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야. 안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인데 황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하지.
1: 아이셰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모래성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척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셰를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정말 아름답고 모래성을 만들기에 딱 좋은 해변인걸.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0: 호기 출동 준비.

0: 이번엔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왼손으로 모래성 쌓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난 아이쉐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메르하바 슈퍼잉스. 안녕.
0: 메르하바 반가워요. 여기 너한테 줄 택배를 가져왔어, 아이쉐.
2: 우! 고마워, 호기. 우와! 모래성닦이 도구들이잖아. 고마워.
3: 우리한테 딱 필요하던 거야.
2: 이제 커다란 성을 쌓을 수 있겠어.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토카피 궁전처럼 만들고 싶었거든.
1: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걸. 토카피 궁전은 정말 멋지잖아. 평화의 문도 있고 행복의 문도 있고 또 거대한 정의의 탑도 있고.
0: 재밌겠다. 우리가 도와줘도 될까?
2: 물론이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궁전을 둘러싸는 튼튼한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가운데에 궁전을 짓는 거지.
0: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시작해볼까?

0: 골든보이랑 골든걸? 공놀이를 할 땐 조심해야지. 우리 성을 부술 뻔했잖아.
1: 멋진 모래성이네.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2: 아, 공놀이 하던 중이잖아.
1: 재밌을 거야. 나 믿어봐.
2: 알았어. 그럼 이왕 만드는 거 저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보자.
3: 좋아. 그럼 우리 해결하자. 어느 팀 모래성이 더 멋질지 해보자고.
2: 좋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만.
1: 벽을 다 쌓으려면 모래가 더 필요해요, 엄마.
3: 그건 힘센 마티한테 맡겨. 나와라! 주관력 불착기! 이제 남합니다. 모래 모으기 액션!
0: 진짜 멋지다!
1: 이 정도면 성벽을 쌓기 충분하겠어.
2: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골든 주먹 날아라! 어때 골든걸? 우리 성이 슈퍼 윙스 성보다 더 크지? 어?
3: 멋지지? 복합 기공전이 완성됐습니다.
2: 말도 안 돼. 우리 성보다 더 크잖아.
1: 괜찮아. 내가 더 크게 만들면 돼. 땡큐, 이케파! 어때? 더 크고 멋지지? 난 골든성의 여왕!
2: 어? 걱정 마, 골든걸! 내가 받을게! 내가 되찾아줄게. 골든 주먹 날아라.
1: 잘한다 골든 주먹. 힘내.
0: 어? 뭐야?
3: 어? 우와, 모기가 거인이 됐어.
2: 치워봐! 핑키 봉을 받고 있잖아!
0: 미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너무 커져서 적응이 안 돼! 이제 납도 안 보여! 양동이도 안 빠지고!
3: 내가 성을 옮길게. 그럼 신력 발휘 좀 해볼까? 나와라! 초대형 이동성! 이제 모래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게. 일어나라, 크레인!
2: 너무 당황해서 잘못 들었나봐. 내가 해결해볼게.

0: 초강력 힘으로 막아볼게. 우레병 스타트 액션.
1: 어쩌죠? 파도를 막기엔 낮은 것 같아요.
0: 거대한 힘이 필요해. 거대 호기 일렉트릭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유후! 와! 내 핑키봉을 찾았어! 호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수 있겠다! 핑키윙키 팡!
0: 거대한 호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적응한 피엔 말이야.
1: 어? 어? 어, 안 돼. 우리 골든 성이 파도에 무너져 버렸잖아.
2: 울지 마, 골든걸. 모래성은 다시 지으면 돼.
1: 그러지 말고 우리 모래성에서 같이 놀자. 재밌을 거야.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와, 신난다. 우리 모래성을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3: 전만해, 아이쉐.
0: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가자.
4: 환영합니다.
3: 그럼 여기 출발.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준모란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라이트 형제는 포기를 몰라.
1: 나도 저 멀리 떠나보고 싶다.
2: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딱 한 번만 만나봤으면. 만나고 싶은 이도 많다. 그래서 탄생했죠. 딩동댕.

0: 모두 안전 벨트 단단히 매셨죠?
1: 네!
2: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
0: 띵동댕 버스! 오늘은 아주머니 옛날 미국으로 갑니다!
2: 미국요? 어? 누구 만나러요?
3: 바로바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2: 정말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0: 나도. 그럼 라이트 형제 만나러
4: 출발!
0: 20년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5: 자,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면 됐다.
6: 우와, 이거 봐봐, 잘 돌아가지.
7: 이야, 역시 우리 형. 자전거 만드는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니, 근데 얼굴이 이게 뭐야? 이제 좀 쉬어.
6: 아이, 고마워. 아유, 근데 쉴 수는 없지. 자전거를 많이 팔아야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아, 우리에겐 꿈이 있잖아?
7: 알지. 우리의 오래된 꿈.

0: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1: 맞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우린 꼭 만들 수 있을 거야.
2: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와, 정말 라이트 형제가 맞으신 거죠? 아, 그럼 그거 어딨어요? 슝, 슝.
1: 슝, 슝.
0: 아, 자전거 찾으시는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뭘 좋아하시려나. 아주 빠른 자전거? 아니면 아주 안전한 자전거?
3: 아, 자전거라뇨. 아니요.
2: 저희는 비행기 만든 분들을 찾아왔는데요.
0: 비행기?
2: 네?
0: 아, 비행기라면 지금 만드는 중이라 아직...
1: 그... 잠깐만!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라이트 형제는 반드시 기필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말 테니까요.
0: 그럼요. 저희 믿어주세요.
3: 믿습니다.
4: 저기요.
0: 또 손님이다, 손님.
1: 어서오세요.
4: 저희 자전거 좀 보러 왔는데요.
5: 네. 이 자전거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4: 섬섬.
1: 뭐 그런 편이죠. 저희 라이트 형제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4: 아니, 그런데 그 번 돈, 그 비행기인가 뭔가 만드는데 다 쓴다면서요?

0: 네.
1: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서요, 아서.
2: 무거운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1: 그래요. 그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만 보고 연구하면서 만든다며요.
2: 아, 박사님들도 못 만드는 비행기를 그래 갖고 어느 세월에 만들겠어요?
1: 그만둬요.
2: 네.
3: 그만둬?
4: 여기서 잠깐. 남들이 비웃는 비행기 만들기. 이제 그만 포기할까요?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도전할까요?

0: 포기
1: 안해
2: 도전.
3: 그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2: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1: 그럼. 와.
4: 남의 얘기를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2: 오 형. 나 떠오른 게 있어. 나 도서관에 좀 다녀올게.
3: 또? 아니 오늘만 벌써 세 번째야. 아 그러지 말고 잠깐만. 자, 이 친구들 좀 반납해줘.
2: 오케이 알겠어. 이따가 봐.
3: 어 가. 비행기를 꼭 만들어야겠어.
5: 오. 그렇게 책을 보며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마침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완성했어.
6: 엥? 이게 비행기라고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5: 그렇지? 맨 처음 만든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었대. 나무 뼈대에 천을 덮어서 만들었거든. 이 비행기로 나는 연습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
6: 이게 무슨 일이죠?
5: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지. 그것도 100번도 넘게.
6: 그렇게나 많이요?
5: 그래도 실패할 때마다 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대. 그래서 비행기의 모양도 점점 더 튼튼하게 바뀐 거야.
7: 저게 하늘이 난다고?
4: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7: 그래도 혹시 알아요? 지켜봅시다.
1: 모래바람! 이 모기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8: 나 준비됐어.
1: 좋았어. 오늘은 꼭 날아보자고.
8: 날아!
7: 가봐. 내 일할 줄 알았지.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고.
4: 아유, 집에서 잠이나 잘걸.
7: 아유, 이렇게 자꾸 실패할 거면 그만둬요. 그만둬?
9: 여기서 잠깐. 계속되는 실패, 몸도 마음도 지친 당신. 이제 포기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나는 꿈을 향해서 또다시 도전할까요?
6: 아유, 너무 지쳤나 봐요.
1: 그러게. 우리 할 만큼 했지?
8: 여기서 그만하자.
1: 여기서 그만?
8: 응, 여기서 그만하고 저기서 계속할까?
1: 그래, 계속해야지. 우리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걸 배워왔잖아.
8: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지.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하자.
1: 좋아. 자, 다시 실험 시작. 간다. 엔진 작동!
8: 제발!

0: 다 준비하셨는데.
1: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축하드려요.
0: 여러분, 저희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맨 처음엔 12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분 가까이는 날 수 있어요. 오!
5: 내가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요.
6: 그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두 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요.
7: 아유, 그러겠죠. 이 고생을 또 하겠어요.
5: 고생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0: 그만해?
6: 여기서 잠깐! 고생 끝에 짧은 비행에 성공한 당신! 일단 날아봤으니 이제 여기서 멈춘다? 아니다! 좀 더 오래 날기 위해 계속 도전한다!
0: 그래. 한 번 성공도 해봤는데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있지!

0: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1: 네.
0: 더 오래오래 가는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1: 12초로 시작했지만 12시간을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2: 우리 라떼님들 어쩜 이렇게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1: 우리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3: 계속해서 도전한 덕분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분에서 10분, 20분, 30분 점점 더 오래 날 수 있게 되었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비행기는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전해졌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야.
4: 예! 우리 어디까지 간 거야?
2: 비행기를 만들 라이트 형제를 만나다니. 이게 다 딩동댕 버스 덕분이에요.
3: 맞아.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덮어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3: 오늘의 주제는 얼음인가?

눈의 여왕도 떨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들여다볼 시간. 추운 겨울엔 왜 얼음이 오는 걸까?

얼음 땡 얼음과 술래잡기를 시작해보자. 투명한 얼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햇살에 비친 유리알 같다.

보지만 말고 한번 만져볼까냥? 아 차가워. 올해는 못 만지겠다. 차가운 얼음은 그냥 두면 스르르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얼음이 있던 자리에 남은 건 찰랑찰랑 물. 한눈에 봐도 다르게 생긴 물과 얼음. 쉽게 휘저을 수 있는 액체 상태인 물과는 달리 고체 상태인 얼음의 온도가 훨씬 낮다. 담는 그릇이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액체 상태의 물이 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 단단한 고체로 변한 것이 바로 얼음이었다. 오호, 얼음. 물이 변신한 거였냥? 눈의 여왕도 몰랐던 마법의 온도는 바로 0도씨. 이 0도씨를 기점으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물.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 분자. 두 개가 만나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수소 결합이 생긴다. 우리가 보는 얼음은 수많은 물 분자 사이사이를 이 수소 결합이 연결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슷한 모양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이 모양은 육각형? 여기도 있다.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면서 육각고리 모양을 만들었다. 눈의 여왕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겨난 아름다운 결정 모양.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음 결정의 기본 형태는 대부분 육각형이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하나로 알려진 육각형 모양. 얼음의 육각고리 구조가 만든 육각형의 결정 모양에서 물에 담겨 있던 자연의 법칙이 보인다.

물에 퐁당 담긴 얼음? 아니면 녹아서 물이 된 얼음? 여기 숨은 과학 또 있다. 얼음이 담긴 컵에 물을 부으면 얼음이 둥둥 뜬다?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은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 역시 육각형 구조 때문.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다른 물질들과 달리 얼면서 육각 구조를 만드는 물 분자는 결정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난다.

추운 겨울, 얼음 아래로 흐르고 있는 계곡물.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만나 만들어진 얼음이 만약 물보다 밀도가 높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얼음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부터 쌓이면서 물이 모두 꽁꽁 얼어버렸을 것이다. 혹독한 계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생명들. 그 위에는 언제나 얼음이 간직한 과학이 있다.

동안 버텨온 거대한 얼음 빙하. 그런데 빙하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환경 파괴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빙하 위에서 살던 동물들도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있는 슬픈 현실. 환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연필? 아닌가? 연필의 실수, 없었던 일로 지우개가 진짜 주인공. 우리는 지우개를 잘 알고 있을까? 지우개라 함은 지우고 깨끗이 지우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지우기 위해 쓰는 것. 왔다 갔다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방금 전까지 연필로 그려져 있던 그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타임머신 지우개. 지우개는 어떻게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지우개. 뭘로 만들었더라? 고무줄? 고무장갑? 그래, 고무다. 하지만 똑같이 고무로 만든 고무줄이나 고무장갑으로는 연필로 쓴 글씨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데 지우개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뭐길래?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문지르기만 하면 연필 자국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 지우개, 이제 그만 비밀을 알려주라옹. 평범한 지우개 하나를 제대로 만져보자. 구부려도 다시 돌아오는 말랑말랑한 지우개. 표면은 매끌매끌한데 정말 그럴까?

지우개 표면은 사실 소보로 빵처럼 울퉁불퉁했다. 울퉁불퉁한 지우개가 지우는 건 바로 이 연필. 이번엔 연필을 볼 차례. 종이에 닿는 곳마다 검은 자국을 남기는 연필. 연필이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종이 표면에 붙은 까만 연필심 가루가 보인다. 지우개가 연필 자국을 지울 때 종이에 붙어있던 연필심 가루는 지우개로 옮겨 붙으면서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다. 자석에 붙는 철가루처럼, 뺨에 찰싹 붙는 밥풀처럼, 연필심 가루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우개에 찰싹 붙어 종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지우개는 그럼 연필심 가루를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

연필 한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연필심. 이 연필심의 주 원료는 흑연이다.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 속에는 지우개를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가 들어있는데 흑연의 분자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가소제의 구조. 비슷하게 생긴 흑연과 가소제는 서로를 끌어당겨 찰싹 달라붙는다. 종이를 문지를 때 떨어져 나오는 지우개에 흑연 가루가 엉겨붙어 밀려 나오는 지우개 가루. 지우개의 포로가 되어 섞여버린 흑연의 모습. 이제야 보인다.

이곳은 어느 마을의 빵집. 늘 딱딱하게 굳은 식빵을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생각했다. 그 손님, 혹시 가난한 화가가 아닐까? 돈이 없어서 딱딱한 식빵밖에 살 수 없는 건지도 몰라. 내일은 특별히 버터 바른 빵을 줘야겠어. 다음 날, 다시 빵을 사러 온 남자. 빵집 주인은 빵에 버터를 몰래 발라서 포장해 줬고, 손님이 감동받겠지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빵집으로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낸 손님. 화가인 줄 알았던 그 손님은 사실 건축 설계사였다. 정교한 설계도를 식빵으로 조심조심 지워가며 그렸던 건데, 버터 바른 빵으로 지우는 바람에 심혈을 기울여 그린 설계도를 망쳐버린 것. 불쌍한 빵집 손님. 지우개가 발명된 후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지우개를 잘게 자른 다음 냄비에 넣고 열을 가하면 열에 약한 지우개가 녹기 시작하는데 생크림처럼 녹은 지우개 이렇게 완전히 녹였다 다시 굳힌 지우개로도 깨끗하게 지워질까?

0: 조금은 지워지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한번 열을 가한 지우개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지우개에 숨어있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수호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5: 써니!
4: 오늘은 니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네요.

0: 꽃잎, 꽃잎, 꽃잎.
1: 써니,
2: 어?
3: 써니.
4: 니니 키즈들이 주사위 게임을 했었나 봐요. 꼬니와 떠니가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온 것 같죠? 니니키즈 반가워. 예! 니니키즈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새로운 장난감을 줄게. 이 장난감은 젠가라고 해. 젠가는 쌓여있는 블록을 자신의 순서가 오면 한 개씩 빼서 위에 올려놓지. 하지만 블럭을 올리거나 뺄 때 쌓인 블럭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재밌겠지? 그럼 이제 누가 먼저 할지 주사위로 순서를 정해볼까?
5: 써니
4: 순서가 정해졌네요. 그럼 소니부터 시작해 볼까요?
5: 써니
3: 써니 써니 써니

쌍!

0: 이런, 찐이가 탑을 무너뜨렸네요.
1: 오, 예!
2: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게임에 져서 실망한 찐이를 소니가 위로해주네요. 덕분에 찐이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졌지만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응! 언니!
2: 짠이! 짠이! 짠이!

Ant. Who am I?

0: Spider. Who am I?
1: Hey,

butterfly. Who am I? Ladybug. Who am I?

mantis. Who am I?

Stag beetle. Who am I?

Spinosaurus. Who am I?

Brachiosaurus. Who am I? Tronodon. Who am I?

Triceratops. Who am I?

0: kind of dinosaur are you?
1: I'm a Stegosaurus.
0: What color are you?
1: I am purple.
0: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Purpl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Mr. Handy! Mr. Handy!

Thank you.

0: Mr. Handy!
1: Mr. Handy!
0: Mr. Handy! Mr. Handy!
2: Oh! Hi!
1: Hi!
2: what?
1: Your hair!
3: Oh!

0: Hi, Silu.
1: Hi.
0: Hi, Cobit.
2: Hi.
0: Hi, Big Bo.
1: Hi.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간 킬킬. 눈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아, 답답해.
4: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5: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마카롱스.

0: one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0: How? How can you draw it?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4: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질병.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순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날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짠, 날아라 프로펠러. 짠,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지지 않고 오래 낼 순 없는 걸까?

0: 우와, 프로펠러가 엄청 크잖아.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다섯 걸음이 넘어.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우와, 나도 타고 싶어. 아,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나의 헬리콥터! 저...

동창가 어디 있어?

누가 내가 지금 사기를 날고 있어. 와, 감사합니다.

0: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있을 수가 있는 거야?
1: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 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1: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와! 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에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1: 딩동댕. 판다맨, 완벽히 이해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어? 어,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어? 기장님! 기장님! 어,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성.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햇빛이 뜨겁게 이글 대고 바다가 반짝이며 손짓하며 나 여름의 신 여름의 우스의 계절이 시작되지. 매미야 여름 알릴 준비 됐어.
6: 미오 미오 미오.

0: 여름이 싫어? 누구야? 누가 여름이 싫대?
1: 나 여름 싫어.

0: 유동들 안녕.
1: 지아 안녕.
2: 지아야, 요즘은 유치원 어때?
3: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지?
4: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잡기놀이랑 숨바꼭질은 안 해.
4: 왜 안 해?
0: 요즘 너무 더워. 더운데 잡기놀이를 하면 땀나고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름엔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유치원 가기 싫단 말 오랜만에 또 나왔나?
4: 그러게.
3: 난 저 말이 제일 무서워.
5: 왔도다 왔도다 내가 왔도다. 여름의 신 여름의 옷.
2: 우와 여름의 옷 선생님.
5: 됐어 됐어 됐어. 여름 싫다면서 웬 박수는?
2: 네?
3: 아, 지아 말 들으셨구나. 맞아요. 지아의 여름에 너무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2: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름 좀 덥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름의 선생님?
4: 사실 땀나고 끈적거리는 거 저희도 좀 싫거든요. 그치 그치.
5: 맞아. 안 덥고 땀만 나면 그게 여름이야. 그냥 가을이지. 오호라. 그래. 그냥 여름 건너뛰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올해 여름 없다.
2: 네? 네?
0: 여름이 없다고요?
5: 그래. 매미가 울면 여름이 시작되거든. 내가 매미 못 울게 입을 꽉 막아놓을 거거든. 그럼 이만 흥칫뿡.
1: 여름의 스님.
0: 아싸. 그럼 바로 시원한 가을. 야호.
5: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 가을뉴스 빨리 일어나.
6: 뭐야. 왜 그래.
5: 올해 여름 없어. 빨리 가서 가을 준비해. 빨리 일어나.
6: 벌써?

0: 좀 빨리 와더라.
1: 와, 아까보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다. 그치?
2: 그렇긴 한데.
0: 그럼 난 여기저기 가을을 뿌리러 가겠더라.
2: 아니 근데 갑자기 가을이라니까 좀 그렇네.
3: 잠깐. 아니 그럼 나 냇가에서 못 노는 거네? 나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 시원한 냇가로 놀러 가거든.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오, 저기 송사리 아냐?

0: 시내가에서 송사리도 잡고 싶고 할아버지 원두막에서 자매도 먹고 싶다.
1: 나는 여름바다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파도 만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0: 여기는 바다.
1: 재밌다. 와우 와.
2: 난 요정계의 물개 우하.
3: 썬베드에서 시원한 주스 한 잔. 쪽쪽쪽.
0: 올해는 이거 못 하겠네.
1: 왜 못 해? 하면 되지.
2: 그래, 하면 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3: 공기도 시원한데
0: 바다에 들어가면 참 춥겠다.
1: 그런가?
0: 에이, 괜찮아, 괜찮아. 추우면 좀 어때?
2: 그래, 감기 한번 걸리면 되지 뭐.
1: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럼 나도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못 하는 거야? 이번 여름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 가기로 했는데.
3: 에이, 바다 못 가면 어때? 날씨 시원해졌으니 이제
2: 유치원에서 모래놀이 하면 되지. 가자. 유치원으로 가세요. 유치원으로.
1: 잠깐. 유치원 가기 전에 여름의 호수님을 만나야겠어.
0: 뭐? 만나서 뭐하게?
1: 만나서 여름 다시 돌려달라고 할래. 딩딩아, 도와줘.
3: 알았어. 호리 딩딩.
2: 어허, 그럼 우린 퀴즈 풀면서 기다리자. 댕댕이.
0: 동동이와 함께하는
2: 여름 그림 퀴즈.
0: 여름의 시냇가. 여기 여름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 잘 보고 찾아봐.

0: 목도리와 털모자.
1: 여름의 옷생님
2: 주무시나?
3: 앉아. 뭐? 내가 불에서 아주 잠이 안 와. 여름은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죄송해요. 사과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3: 이제 와서?
2: 여름이 없으면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놀이도 못하잖아요.
4: 맞아. 아, 그래서 나 다시 돌아왔어.
1: 어? 가을리오 스님!
4: 벌써 가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더라고.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잔뜩 세워놨는데 벌써 가을이 오면 어쩌냐면서.
2: 그러니까 여름의 옷스님 얼른 우리랑 가요.
3: 아, 뭐야, 가긴 어딜 가.
2: 빨리요.
1: 오코리딩딩.
5: 와, 여름의 옷스님 오셨다.
6: 아, 조용.
7: 거참 귀찮게.

0: 여름의 웃음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기다린다니까요.
1: 맞아요.
2: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너희들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1: 오호,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와!
2: 그렇다면 문제. 다음 중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보기가 있어. 1번, 무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고 있는다. 2번,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0: 어? 해가 좀 들어갔네. 하,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좋아!
2: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 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3: 정답! 2번, 에어컨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0: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
1: 에어컨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세게 틀고 있으면 냉방병으로 콧물이나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2: 오, 정답! 와!
4: 아, 여름의 호수님, 그럼 저희에게 다시 여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2: 알겠어. 그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은아, 이것 봐. 나 초록띠 떴다.
1: 어? 훈민이만 왜 초록띠야?
0: 어제 태권도장에서 승급심사 했잖아. 훈민, 합격! 그래서 초록띠 받아왔지.
1: 아, 맞다. 난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느라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승급심사 못 갔지.
0: 내 초록띠 멋지지? 태권도!
1: 난 아직 흰띠인데.
0: 근데 내가 훈민이보다 발차기 더 잘하잖아.
1: 뭐?
0: 지난번에 사범님께서 내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 하!
1: 내가 초록띠 땄는데 정음이가 나보다 발차기 더 잘한다고만 말하면 나 너무 속상해.
0: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1: 친구가 초록띠를 땄다고 자랑할 땐 뭐라고 말해야 할까?
0: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1: 안녕?
2: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훈민이가 태권도 초록띠를 받아왔다? 근데 내가 발차기 더 잘한다고 말했더니 훈민이가 서운해하지 뭐야?
2: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응.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번!
2: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거북아.
6: 응?
5: 우리 달리기 시합할래?
6: 좋아.
5: 준비됐지?
6: 준비됐어.

아우, 거북은 보이지도 않네. 아, 여기서 잠 좀 자야겠다. 아.

0: 이겼다.
1: 어? 뭐, 뭐야? 다시 해.
0: 그런 게 어딨어.
1: 다시 해. 다시 해.
0: 난 너랑 달리기 놀이하는 거 재미없어. 내가 이겼는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흥.
2: 달리기에서 거북이 이겼는데 토끼가 인정해주지 않네.
3: 토끼가 다시 해 라고 말하니 거북은 같이 놀고 싶지 않아졌어.
4: 둘 사이가 멀어졌군.
2: 여긴 아니야.
0: 야호, 내가 이겼다.
1: 어? 뭐야? 속상해.
0: 응? 내가 열심히 달려서 이겼는데 넌 내가 이긴 게 속상하니?
1: 아이, 그게 아니라.
0: 나 이제 너랑 달리기 놀이 안 해.
2: 친구가 이겼는데 속상하다고 말하다니.
3: 열심히 달린 거북이 실망하는 표정이군.
4: 다신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3: 여기도 아니야.
1: 와, 축하해.
0: 고마워.
1: 내가 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한테 졌네. 다음엔 절대 안 잘 거야.

0: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토끼가 안 자면 내가 이기기 힘들지도 몰라.
1: 에이, 거북이 이길 수도 있지.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0: 좋아.
1: 약속.
0: 약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는 거야?
1: 다리를
0: 이렇게.
2: 저것 봐. 토끼가 졌어도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주고 있어.
3: 축하해 라고 말하니 거북도 기뻐해.
4: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소설아 현대. 나와라 한글.

0: 축하해.
1: 축하해. 저장 완료. 축하해. 정은이의 손으로.
2: 축하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축하해. 훈민이에게 축하한다고 말할래. 훈민아. 왜? 훈민이 초록띠 딴 거 정말 정말 축하해.

0: 해줘서 고마워.
1: 나도 태권도 열심히 다녀서 초록띠 딸 거야.
0: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정음이 축하해줄게.
1: 응. 태권도 하!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축하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오늘은 내 생일! 앙! 앙!
3: 앙! 축하해, 꿀꺽!
2: 짠!
3: 할아버지, 축하해!
2: 고마워, 악어야! 근데 할아버지께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축하드려요.
3: 할아버지,

0: 어른께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헷.
1: 축하해. 훈민이가 초록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우미가 발차기를 더 잘한다고 말해요. 훈민이는 속상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축하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니,
2: 부메랑으로 야, 요, 요, 요, 야니까 이렇게 야,
3: 이렇게,
2: 이렇게, 우와!
3: 훈민아,
4: 응? 우리 둘이 노니까 정말 재밌지.
3: 재밌다.
4: 훈민이는 응? 내가 제일 좋지.
3: 응, 정음이가 제일 좋아.
4: 우와. 나도 훈민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놀자.
3: 우리 둘이서만?
4: 응. 유치원에서 역할 놀이 할 때도 우리 둘이서만 하는 거야. 바깥 놀이 할 때도 우리 둘만! 와! 재밌겠다! 다른 친구들은 끼워주지 말자!
3: 하지만 선생님이 모두 사이좋게 놀라고 하셨는데?
4: 아, 훈민아! 우리는 쌍둥이잖아! 우리 둘만 놀아야 더 재밌지! 약속이야? 약속?
3: 알겠어. 약속?
4: 재밌겠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너도 빨리 준비해.
3: 아이 참, 정음이랑 둘이만 놀기로 약속해버렸네.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아, 안녕?
3: 안녕.
5: 어떤 말이 궁금하니?
3: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했어.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5: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6: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7: 대화의 방!
5: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4: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8: 뭐? 그건 속이는 건데.
4: 우린 단짝이잖아.

0: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1: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
0: 가위 내는 거야? 알았지? 가위?
2: 주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군. 기쁨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알았다고 말하다니.
3: 기쁨이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2: 여긴 아니야.
0: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1: 뭐? 그건 속이는 건데.
0: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1: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0: 알았지?
1: 고마워.
0: 그치, 고맙지. 나 너무 좋은 생각 해낸 것 같지. 가위 내기야?
2: 주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데 기쁨이가 고맙다고 말했어.
4: 주리는 자기 생각이 멋지다고 오해를 하고 있군.
3: 고맙다고 말한 기쁨이도 마음이 불편해 찡그린 표정이야.
4: 여기도 아니야.
0: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1: 뭐? 그건 속이는 건데.
0: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1: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0: 알았지?
1: 아니.
0: 어? 왜? 왜 아니야?
1: 남을 속이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재밌지.
0: 그래. 기쁨이 말이 맞아. 난 기쁨이랑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약속한 거 취소.
1: 약속 취소. 편은 달라도 우린 좋은 친구잖아.
0: 맞아.
2: 저것 봐. 친구의 옳지 않은 생각에 아니? 라고 말했어.
4: 아니 라고 말하고 나니까 편안한 표정이야.
3: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2: 저것 봐. 둘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2: 소설아 한글.

0: 아니.
1: 아니.
2: 저장 완료.
1: 아니.
2: 훈민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아니? 그래, 나도 아니라고 말할 거야.
4: 빨리 가자. 호민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이제 나가자.
3: 그래, 나가자.
4: 응. 자, 너, 우리한 약속 잊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끼어지지 말고 우리 둘만 놀기.
3: 아니? 아니. 유치원에서 놀 때는 누구든 놀 수 있어. 친구를 안 끼워주는 건 나쁜 행동이야. 같이 못 노는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4: 그래, 훈민이 말이 맞아. 난 너랑 둘이서만 놀고 싶어서 그랬어.
3: 우린 집에서 매일 둘이서 놀잖아. 유치원에서는 다른 친구랑도 놀자.
4: 좋은 생각이야. 훈민아, 아니? 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3: 정음아, 내 의견 들어줘서 고마워.
4: 유치원 가자.
3: 응.
4: 늦겠어.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아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아니.
6: 냠. 아니, 꿀깍.
5: 악어, 요 녀석. 너 자꾸 한글 먹을 거야?
6: 아니.
5: 할아버지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아니요.
6: 아니요.
5: 그래.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니.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니.
6: 어른께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아니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요.
5: 아니.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말해요. 그런데 훈민이 생각은 달라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이 다를 땐 아니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니가 나왔어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옥스퍼드 향.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정말 맛있을 것 같다.
1: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시피로 만들었어. 먹어봐.
2: 잘 먹을게. 잘 먹을게.

0: 사유, 치치 접시에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 아니야, 내가 다 똑같이 담았는걸.
0: 치치한텐 먹음직스러운 고기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
2: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도켓.
3: 얘들아, 난 채소만 먹잖아. 자, 도켓, 내 거 먹어. 자.
0: 고마워, 드래콘. 잘 먹을게. 와, 배부르다.
4: 잘 먹었어, 사요.
1: 그런데 치치랑 도켓은 왜 이렇게 남긴 거야? 맛이 없어?
2: 그럴 리가. 난 채소는 싫어. 고기가 좋다고.
0: 맞아.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1: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3: 맞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0: 핫자! 허이차! 난 충분히 튼튼하거든.
2: 힘은 내가 더 셀걸.
5: 피리피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미션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2: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0: 양배추 공주의 고민을 해결하라! 채소 왕국에는 양배추 공주가 살고 있어요.
1: 그런데 최근에 큰 고민이 생겨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0: 정말 답답하겠는걸요?
1: 친구들이 얼른 가서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2: 그럼 저희 이만 뿌뿌!
3: 공주님께 무슨 고민이 생긴 걸까?
4: 글쎄, 로빈, 채소왕국과 양배추공주에 대해 검색해줘.
5: 삐리삐리, 로빈 검색 시작!

0: 삐리삐리. 채소 왕국은 브로콜리 왕과 양배추 공주, 수많은 백성들이 채소를 재배하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배추 공주의 머리에 큰 뿔이 자라 백성들과 브로콜리 왕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주를 구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에이, 이번 미션도 너무 쉽잖아. 얼른 가서 공주님을 낫게 해드리자. 응! 자!
2: 예.
1: 그럼 출발!
3: 출발!
1: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다들 알았지?
4: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이번 미션은 식은죽 먹기잖아.
5: 대장, 식은죽 먹기는 내가 또 자신 있다고.
1: 어쨌든 우리가 먼저 양배추 공주를 낫게 할 약을 찾는 거야. 그럼 미션도 성공하고 지체 코드 아주 납작하게 할 수 있지. 그럼 전속력으로 전진.
6: 오케이 대장,
7: 전속력으로 전진.

0: 뭐야? 온통 채소들 뿐이잖아.
1: 네, 정말 신기한걸. 모두 채소로 집을 만들었나봐.
2: 사유가 이 마을을 봤다면. 우와, 이 정도면 평생 먹고도 남을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겠는걸.
0: 뿔이 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설마 무시무시한 뿔은 아니겠지?
2: 내 핑크워치를 써볼까? 핑크워치, 양배추 공주님이 계신 곳을 검색해줘.

0: 자, 어디에 있을까? 어? 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
1: 누가 불을 끈 거야?
2: 내 모자! 내 모자 좀 잡아줘요!
3: 독해! 우리가 잡아주자!
0: 알았어! 척! 팍! 척!
3: 야!
2: 저기 모자가 저 위로 올라갔어.
1: 이걸 어쩌지?
4: 탱크미 재밌어. 와, 신난다.
3: 나 좋았어. 자, 이야.
1: 또 날아간다!
0: 지치 잘 보라고! 으라차차차차차! 우와!
1: 다시 대파나무 위에 걸려버렸어!
2: 예쁜 모자 같은데 또 어쩌지? 어떡해? 내 모자.
0: 치치, 자신 있다며? 그것도 못 잡냐?
3: 아니, 누가 할 소리? 너는 아예 잡지도 못하고 날아갔잖아.
2: 저기, 그래도 고마워요.
3: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4: 생크미 재밌어.
0: 걱정 마세요. 지치가 아닌 제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4: 와! 난다!
2: 어머! 모자야!
5: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
2: 모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머리에... 잠깐만요. 혹시 양배추 공주님 아니세요?
5: 절 아세요?
1: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어서 들어가자. 너희들은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려고 왔어요.
1: 오, 너희들이구나. 어서 오렴.
2: 그런데 공주님의 뿔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건가요?
1: 그게 어렸을 적부터 채소나 야채는 맛이 없다면서 먹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더니 저렇게 자라기 시작했단다.
3: 야채나 채소를 안 먹어서라니.
0: 농담이시죠? 채소는 싫어요. 맛이 없다고요.
1: 공주야,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먹다간 뿔이 계속 자라고 말 거란다.
2: 안 돼!
1: 그새 더 자랐구나. 이러다 하늘까지 닿겠어. 신비의 당근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
3: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1: 그럼 부탁하마.
2: 걱정 마세요. 공주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 네.
1: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가렴. 모기 주머니인데 위험에 처했을 때 씨앗을 꺼내 던지면 채소 무기로 변하거든.
3: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2: 여기가 붉은 당근 농장인 것 같아요.

0: 우와, 저게 다 당근밭인가 봐.
1: 벌써부터 맛있는 당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2: 상큼, 상큼.
3: 잠깐! 감히 우리 당근을 훔치려 하느니 용서할 수 없어!
4: 아니, 훔치다니요. 저희는 단지 신비의 당근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2: 신비의 당근이라 그 귀한 것을 훔치려 하다니 잡아라!
1: 아니에요. 정말 훔치러 온 게 아니라고요.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잡!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1: 그 정도 실력으로 우리를 이기겠다고?
0: 어때냐 내 실력이? 간다! 덤벼라!
2: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1: 죄송합니다.
3: 혹시 우리 신선님?
2: 그래, 내가 바로 이 농장을 지키는 뿌리 신선이란다.
4: 안녕하세요, 신선님.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2: 신비의 당근이라고?
3: 양배추 공주님 머리에 큰 뿔이 자라고 있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신비의 당근이 꼭 필요해요.
2: 어디쯤이었더라? 우선 밭으로 가보자꾸나.
5: 네, 감사합니다.
4: 이게 다 당근이에요?
2: 그렇단다. 굉장하지?
0: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
3: 신선님,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그게... 저기... 저쪽 밭이었던가?
3: 저기요? 그럼 저희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0: 잠깐! 너희들 벌써 신비의 당근을 찾은 건 아니지? 부리부리 팀, 너희가 어떻게 여기?
3: 대장,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0: 그래?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도 이 밭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2: 그렇게들 하리요. 대신 내가 힘들게 키운 당근이니 잘 쌓아두었으면 좋겠구나.
4: 걱정 마세요. 어서 가자.
0: 이것도 아니잖아.
4: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0: 혹시 찾은 사람 있어?
4: 여긴 없는 것 같아.
3: 여긴 없어.
0: 대장,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 치코너, 너 정말 이럴 거야?
4: 신사님, 정말 저쪽에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전 꼭 신비의 당근을 찾아야 한다고.

0: 그럼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나?
1: 예?
0: 그래, 분명 이쪽이었어.
2: 얘들아,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래.
3: 어서 전성력으로 이동.
4: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이잖아.
5: 이상하다. 왜 여기에도 없는 거지?
3: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뭐야?
6: 대장, 이것 좀 봐. 나 잘했지?
0: 얘들아, 신비의 당근은 아직 못 찾았니?
4: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7: 저에게만 살짝 신비의 당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0: 그렇다면 남은 곳은 저기뿐인데.
4: 어디에 있다는 거지?
2: 어? 여기야! 아까 신선님이 분명 저쪽을 가리키셨다고.
7: 그래?
2: 저 녀석들이!
7: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린 이쪽에서 찾아보자.
4: 어?
8: 이런 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7: 어쩌면 신선님이 여기에 두셨을지도 몰라.
2: 맞아, 얼른 찾아보자.
4: 있나?
7: 이쪽에

도켓, 괜찮아?

0: 아휴. 생큼아, 너 뭘 깔고 앉은 거야?
1: 응? 생큼?
0: 생큼아, 엉덩이 밑에 뭐야?
2: 하트 모양 당근이잖아.
0: 그렇다면 이건 신비의 당근? 야호! 우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았다!
1: 탱금!
0: 아무튼 신비의 당근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3: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생크미가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1: 생크미 당근 좋아 좋아.
3: 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아왔어요.
4: 하트 모양 당근 이거 맞죠?
2: 정말로 신비의 당근을 찾아오다니.
0: 얼른 당근을 드셔보세요, 공주님. 네.
2: 공주야, 뿔이 정말로 사라졌어.
3: 우와. 정말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모자를

0: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 공주야,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을 거지?
0: 그럼요. 채소도 많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저랑 같이 골고루 맛있게 먹어요.
1: 그럼요. 전 채소가 제일 좋은 거려.
2: 네. 우와! 채소 최고! 최고!
3: 근데 치치핑핑팀은 전설의 유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0: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거 없잖아?
4: 자, 우리가 찾아버리는 건 어때?
0: 나쁘지 않지. 마루가 이상한 편심만 안 한다면.
3: 뭐라고?
0: 대장, 혹시 옆쪽 창고에 있는 건 아닐까?
5: 그런데 대장, 우리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어.
6: 어서 찾기나 해!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옥스퍼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질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식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래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의 선물.
7: 우와, 아침 햇살이 따사로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
8: 어? 어? 뭐지? 식물연구 동아리?
9: 어? 어? 웬디야, 좋은 아침이야.
7: 이거 선생님이 진행하는 동아리인가요?
9: 어, 맞아. 어때? 관심 있니? 동아리에 들어오면 다 같이 식물을 연구할 수 있어.
7: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9: 한번 잘 생각해봐.
7: 네.
6: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0: 식물 연구 동아리 뭐지?
11: 잘 어울리네. 관심 있어?
7: 당연하지. 어, 근데...
6: 아이, 뭘 망설여. 관심 있으면 당장 선생님께 가서 신청해봐.
7: 아, 그런데 신청하면 강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 그래서?
7: 난 못해. 한 번도 혼자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나 무서워. 동아리는 하고 싶어.
6: 아이, 너...
9: 어? 어? 수업 시작하자.
12: 난 정말 형편없어.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나비날개도 뚜뚜게 다 예쁘잖아. 짜증나.
13: 주피카 여왕님, 이번엔 무슨 마법이죠?
14: 이건 감정나비야.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지. 감정나비는 바랄라 페어리지의 긍정적인 감정을 뺏어서 나의 에너지가 될 거야. 부정적인 감정만 남은 페어리지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야.
7: 스피카 여왕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13: 스피카 여왕님, 제가 맡을게요.
7: 잘하는 게 없고 나비날개도 예쁘지 않으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13: 헛소리 하지 마.
7: 뭐가 헛소리야?
14: 가서 이 감정나비로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마법을 걸어.
7: 스피카 여왕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14: 스타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7: 주신 선물이야. 출장 가신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10: 웬디야.
7: 뭘 보내셨을까? 딴딴딴. 어?
10: 어?
7: 어? 이게 뭐지?
10: 응? 어?
7: 편지부터 봐야겠다.
10: 어? 뭔지 모르겠는데.
7: 뭔가 했는데 이건 씨앗인가 봐. 아빠가 어떤 꽃을 보냈을까? 이 꽃말이 아빠의 편지인 것 같아. 꽃이 피면 아빠의 뜻을 알 수 있겠지? 뮤뮤링 완전 기대돼.
10: 내려줘.
7: 무슨 꽃이 피려나? 아빠 보고 싶다. 결정했어.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6: 웬디야, 혼자 발표 잘할 수 있겠어?
7: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꼭 필요해.
11: 연습을 도와줄 순 있지만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안 돼.
7: 응, 열심히 준비할게.
6: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웬디, 넌 잘할 수 있어.
7: 응? 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1: 웬디야, 여긴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7: 선생님, 저 식물연구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번 웬지라고 해요. 꽃을 좋아해요.

0: 요즘 파벨라 페어리즈가 안 보이지?
1: 그럼 나 조금만 더 잘게.
0: 장꾸러기! 어? 안녕하세요.
2: 어떡해, 우리 들켰나봐.
0: 전 1학년 5반의 웬디예요. 전 꽃을 정말 좋아해요.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싹이 났네. 신난다. 채싸가 어서 자라서 꽃말을 알 수 있게 해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1: 지금이야. 가라.

0: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1: 성공인가?
0: 이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다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공이다.
2: 근데 저 화분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
1: 그러게.
2: 스턴저가 아까 관련이 있는 걸까?
0: 뭐하는 거야? 조심해야지.
3: 웬디가 왜 아직 안 오지?
4: 그건 그렇고 어제 꿈에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5: 웬디야, 발표 준비는 잘하고 있는... 어?
4: 그때 포포링이... 어? 웬디야, 발표 준비는 다 된 거야?
0: 나 그냥 포기할래.
4: 어? 어째서? 왜 포기한다는 거야?
0: 발표를 해도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분명 비웃음이나 당하겠지.
4: 그런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거야?
5: 웬디야, 꽃을 가꾼다는 건 어렵지만 재밌는 일이야. 처음에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잘 자라지 않고 겨우 싹이 돋아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꼭 참고 기다리면 큰 기쁨을 줄 테니까.
0: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6: 어디 가는 거지?
4: 어디 가는데?
0: 강당에서 연습하려고. 이따가 봐.
6: 갑자기 활기가 넘치네.
4: 웬디가 원래 긍정적이잖아요.
7: 참! 전에 우리가 말했던...
2: 알라베어리지 다투! 가라!
1: 잠깐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4: 전에 그 비밀 말이야. 웬디한테 말 안 했지?
0: 비밀이라고?
2: 그건 조각의 비밀인가?
8: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우리가 웬디를 도와주자.
4: 선생님께 꽃 피우는 방법도 여쭤봤어.
2: 잘 안 들렸어.
1: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데.
2: 그 화분이 정말 특별한 거였어.
0: 기. 뮤뮤링, 우리 시작하자.
1: 뮤.
0: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반 웬디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식물 연구 맞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9: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감정이 넘치고 있으니 이 스피카 여왕에게 강한 힘을 줄 수 있겠어. 좋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은 내 힘이 되고 파랄라 페어리즈에겐 부정적인 감정만 남을 거야.
0: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난... 안 되겠어.
1: 뮤, 웬디야, 왜 그래? 조금 전까지 잘하고 있었잖아.
0: 더 이상 못하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 다들 나한테 실망할 거야. 아빠, 시아, 레나, 담임선생님 모두 날 격려해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무서워.
1: 웬디야...
0: 난 자신 없어.
1: 웬디야, 웬디야!
5: 웬디야, 곧 발표 시작이야. 놓고 간 게 있나?
1: 웬디야!
6: 방금 뭐지? 잘못 봤나?
1: 빨리빨리 해! 스톤조가 네 안에 있을 거야.
2: 왜 넌 안 하고 나만 시켜?
0: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화분이 어떻게 된 거지? 아빠가 주신 선물인데 난 왜 이럴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해. 꽃도 잘 못 키워.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1: 정말 그러네, 키.
2: 또
1: 화분 빼앗아 와.
2: 또
0: 너희 짓이었구나. 아빠가 주신 거야. 절대 못 줘. 방금 돌려줘. 나한테 소중한 거야.
2: 키키, 내가 빼앗아.

0: 고치 정원이네.
1: 아, 내 새싹, 어떡하지, 뮤뮤링? 꽃꽃을 피워야 하는데.
0: 걱정하지 마. 이 새싹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웬디 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강한 새싹처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1: 응. 네 말이 맞아. 동아리 발표 포기하지 않을게. 어? 우와, 예쁘다. 어? 스톤 조각이야.
0: 어? 우와, 너에게 주는 선물인가 봐.
1: 곧 발표가 시작할 거야.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0: 루루링과 포포링한테 알리자.
1: 응.
2: 바랄라 페어리즈.
0: 스피카!
2: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넌 항상 긍정의 힘이 넘치지. 스톤 조각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1: 안 돼! 스톤 조각은 줄 수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 달빛 마법! 루루링! 플로라!
0: 뮤뮤링 뮤뮤뮤뮤.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1: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방어!
0: 네 새싹처럼 약해 빠졌구나.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휘청대다니.
1: 아빠가 주신 선물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소중한 새싹이라고.
0: 아주 좋아.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치는구나. 너의 그 강한 힘은 이제부터 내 거야.
1: 어? 너무 무서워. 아! 내 새싹. 너 갑자기 왜 이러지? 어?
0: 감정나비는 네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니 넌 질 수밖에 없어.
1: 바랄라 페어리즈 중에서 네가 가장 약하잖아.
2: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뚱.
1: 맞아. 난 제대로 어? 하는 게 없어. 아빠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야. 더 이상 힘 빼지 마. 넌 남을 귀찮게만 할 뿐이야. 남한테 기대기만 하지. 난 친구들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평생 외톨이가 될 거야. 감정나비의 마법이 정말 대단하네요.
3: 웬디야!
1: 웬디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3: 너 왜 그래?
1: 아무도 날 안 좋아하겠지.
0: 스피커, 무슨 짓을 한 거야?
1: 스피커, 웬디를 괴롭히지 마! 바랄라!

0: 않고 싶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스타스톤 조각을 전부 내놔.
1: 웬디야, 정신 차려. 넌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밝은 아이잖아. 넌 우리 실망시킨 적 없어.
0: 정신 차려 웬디.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1: 줄 아는 게
0: 우린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아무도 날 좋아하지
0: 웬디야,
1: 않아.
0: 웬디야, 정신 차려.
1: 모두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0: 웬디야,
1: 쉐아야, 레나야,
2: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3: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
2: 발표도 못하는 용기 없는 바보.
1: 그만해, 비웃지 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친구들은 늘 끝까지 날 응원해줬어.
0: 아니, 어떡해.
1: 웬디야,
0: 드디어 돌아왔구나.
1: 너희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4: 좋아하는 꽃은 아빠가 선물해주신 데이지예요. 데이지의 꽃말은 강함과 희망, 기쁨이죠. 저도 데이지 같은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옥스퍼드 황,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황.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되지 않나 보지? 웬일이야?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1: 좋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길길.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챗벌레가 된 오이나. 멋지십니다 라고 말하면 돌려줄게.
10: 절대 안 할 거야. 또 얼른 내가.
9: 키, 이 바보야. 역시 키키님은 대단하다니까.
10: 또 얼른 내 케이크 내놔.
9: 알겠습니다. 토트님, 이 케이크를 받아주세요.
10: 키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지? 그럼 이 뚜뚜님에게 큰절을 올리라고.
9: 알겠습니다, 뚜뚜님. 저 키키는 용감한 뚜뚜님의 최고 부하입니다.
10: 키키, 용감한 뚜뚜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줘.
9: 누구한테 명령이야?
10: 하지 마. 왜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지?
4: 복종나비의 마법에 걸리면 나비를 가진 상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되지. 이것만 있으면 바랄라 페어리즈는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
9: 역시 영님은 대단하세요.
10: 맞아 맞아.
4: 키키 뚜뚜, 복종나비를 줄 테니 바랄라 페어리즈를 어둠 마법 속에 빠뜨리도록 해.
9: 키, 알겠습니다 여왕님.
11: 어? 레나야? 같이 산책하러 갈래?
12: 미안 웬디야, 나 이거 봐야 돼.
11: 점심시간이잖아. 조금 쉬었다가 해도 좋지 않을까?
12: 어? 무슨 책인데 그래? 뭐하는 거야? 얼른 돌려줘.
11: 어? 뭐야? 하나도 모르겠네.
12: 레나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간식 타임 어때? 과자 엄청 많이 가져왔어.
11: 그래, 온실에 가서 먹자. 분위기 좋잖아.
12: 좋아, 좋아.
11: 어?
12: 너희끼리 가. 난 내일 반 대표로 상식 퀴즈 대회에 나가잖아. 공부해야지.
11: 예쁜 꽃도 보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니까.
12: 다음에.
11: 웬디야, 어? 우리끼리 가자. 책만 보면 머리가 더 딱딱해진다고.
12: 그 말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11: 웬디야, 나가서 햇볕이나 쬐자.
10: 바랄라 페어리즈야.
9: 기, 서두르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고.
10: 가자, 복종나비야.
9: 아직 준비 안 됐다고.
10: 좀 멀어지.
9: 복종나비야, 잡아와.
10: 잡았다.
13: 레나야, 상식 퀴즈 대회 참가자는 내일 점심시간에 강당에 모여야 된대.
12: 알았어. 어, 누구야?
9: 얼른 나비를 잡아와.
10: 여기 있다.
12: 백과사전의 지식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행동할 거야.
10: 또 큰일 났네. 여왕님께 또 혼나고 말 거야.
9: 기,
12: 좀 기다려봐. 지켜보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0: 레나야? 피곤하지 않아? 선물이야. 예쁜 꽃 보는데 네 생각이 났어.
6: 됐어. 꽃가루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책에 쓰여있어.
11: 레나는 챙겨줄 필요 없어. 꽃엔 관심 없고 재미없는 책만 좋아한다니까.
0: 아까 온실에서 모기한테 물렸나 봐. 너무 가려워.
6: 어디 봐봐.
0: 레나야.
6: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아주 다양해. 피부가 붉어지고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구토하거나 실신할 수도 있어.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꽃을 버려.
0: 괜찮아. 그냥 모기한테 물린 걸 거야.
6: 모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 모기는 물속에 알을 낳는데 만약 꽃이 그 물속에 있는 알을 갖게 되면...
0: 알았어, 바로 치울게!
6: 역시 백과사전은 정확해.
12: 대단한 책이네. 별게 다 있잖아.
10: 지금 조각의 비밀도 적혀있을지 몰랐뚜.
11: 어? 이상하네. 각도기가 어디 갔지? 어?
6: 책에 나와있는 평행우주란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주야. 지금 네 각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건 그 각도기가 또 다른 평행우주로 이동했을지도 몰라.
11: 저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레나, 너 괜찮아?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6: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11: 응? 아이, 난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6: 백과사전은 정확해. 이 책에는 모든 지식이 적혀 있거든.
11: 그럼 평행우주가 어디 있는지도 적혀 있어?
6: 책 내용에 따르면 워물은 두 개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다차원 통로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니 네 각도기는 워물을 지나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동했을 거야.
11: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한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각도기를 찾을 수 있을까?
6: 엄청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면 워물을 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대.
11: 그거야 쉽지. 내가 달리기에는 자신 있잖아.
12: 저 책 정말 굉장한 것 같아. 저걸 가져가면 스피카 여왕님께서 우리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실지도 몰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자. 빨리! 더 빨리!
11: 이 정도면 되려나? 레나가 말한 워물인지 뭔지는 언제 생기는 거지? 더 달려보자.
8: 샤, 너 괜찮니?
14: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8: 샤야, 복도에서 뛰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넘어지면 다친다고.
14: 워물을 찾고 있었어요.
8: 워물? 과학자들의 꿈인 우주 워물이 여기에 있다고?
11: 레나 말이 제 각도기가 워물로 이동했대요. 글쎄.
8: 시아야, 미안하지만 이걸 교무실에 갖다 놔줘.
14: 선생님, 전 각도기 찾...

0: 책 많이 봤잖아. 우리도 햇볕 쬐러 나가자 일름.
1: 햇볕을 많이 쬐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울고 싶으면 울어. 울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된대.
2: 레나야! 아까 씨한테 워몰에 대해 말했다면서?
1: 여기 적혀 있어요.
2: 어? 책 내용을 말한 거구나. 난 정말 워몰을 발견한 줄 알았네.
1: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백과사전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책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2: 물론 책을 통해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 경험도 중요한 거야.
1: 백과사전은 지식의 결정체예요.
3: 바로 지금이야.
1: 내 책!
0: 리나야, 같이 갈래?
1: 내 책 돌려줘!
0: 리나야!
4: 힘을 모아! 열려라! 전원의 문!
0: 리나야, 가지 마!
3: 가자.
1: 못된 요정들이 내 책을 어디로 가져간 거지?
0: 리나야, 혹시 스피커가 꾸민 짓 아닐까?
1: 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과사전에는 있을 텐데.
0: 리나야!
1: 책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연주에 맞춰 춤을 추니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음악의 힘을 빌려야겠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무사히 올라왔어! 고마워.
5: 책이 없어도 레나, 넌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
1: 우연일 뿐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당장 백과사전을 되찾아야 해.
0: 리나야! 리나야, 같이 가! 리나야, 어디로 간 거야? 뽀뽀린 유메리, 도와줘!
3: 스피카 여왕님, 굉장 물건을 가져왔어요.
6: 그래? 이리 가져와봐.
3: 네, 스피카 여왕님. 바랄라 페어리즈가 이 책에서 모든 걸 알아내더라고요.
7: 분명 책의 스톤 조각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6: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7: 그럴 리가 없는데.
3: 바랄라 페어리즈가 이 책을 찾으려고 우리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6: 보자.
2: 정말 웜홀인가?
1: 어떡하지? 책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6: 이걸 찾는 거야?
1: 내 백과사전이야. 당장 내놔.
6: 돌려줄 순 있지만 거래를 해야겠지. 어서 스톤 조각을 내게 넘겨.
1: 그건
6: 받아라.

트래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발사! 성공이다. 내 스턴저가... 어떻게 해야지? 빨리 책에서 답을 찾아야 해. 여기 있다. 나비는 얇은 날개가 약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날개를 공격해야겠어.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소용이 없잖아. 여긴 마법 세계야. 그리고 난 그런 평범한 나비가 아니야. 순순히 다른 스톤 조각들도 모두 내게 넘겨라!

인마법뿌뿌잉스윗하트

0: 어떤 너희들이야?
1: 으아, 레이나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2: 제게 적힌 대로 했는데 실패했어. 없어. 백과사전에 답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0: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1: 레나야, 꼭 책에서 답을 찾을 필요 없어. 틀에서 깨어나.
2: 맞아. 선생님이 수학에선 공식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식대로 할 필요는 없다셨어. 랜디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은 적도 있었잖아. 백과사전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야. 시아 말이 맞아.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1: 루루링

0: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 내 힘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거야. 어? 어?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일시적으로 앞을 안 보이게 만들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
1: 아주 멋졌어, 레나야!
2: 가만두지 않겠다.

0: 핑크 어둠의 마법이 춤춰라 행남이들아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1: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2: 발사!
0: 저거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와!
3: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책에 적힌 대로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니야
4: 그래도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
3: 그걸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네가 알려줬잖아 내일 대회에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 스타스톤 조각인가?
2: 우와! 역시 레나는 대단하다니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옳지.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16: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17: 사람 기준에서?
18: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17: 우와,
18: 고양이 기준이 훨씬 재밌지.
16: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나만의 인간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19: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18: 유나!
16: 아, 유나.
17: 유나! 근데 누군데?
16: 샤샤가 어렸을 때 돌봐준 고양인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또 발톱은 날카롭고 성격은 까칠하지. 만나서 반가워, 유나. 여긴 어쩐 일이야?
19: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의 도움이.
17: 어? 왜? 무슨 일인데?
20: 누군가 크레센트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21: 시몬 벨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20: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21: 하긴.
20: 전 있어요.
21: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는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아, 주철아군,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오라.
20: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21: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20: 와,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21: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점심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어리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 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어우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에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을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0: 안 돼.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1: 미안해.
2: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1: 샤샤, 여기서 컸어?
3: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2: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1: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2: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지적한 적 있어?
1: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3: 저기!
2: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어? 샤샤 어딨지?
1: 납치 당했나 봐.
4: 대단하다냥.
1: 어디 갔지? 어?
3: 나 이 안에 있어.
1: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 있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 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다.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댈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으아!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부하들이요? 찾고 있어요.
3: 아니네,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것 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4: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뭐더라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라는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가?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하를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냥. 어,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0: 어머.
1: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0: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아,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2: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0: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1: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2: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고르겠어. 야!
3: 또 누가 왔는데?
0: 어? 어? 안녕 마일로.
4: 샤샤.
1: 아는 사이야? 잘 됐네.
0: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3: 난 베라야.
1: 난 시몬.
2: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3: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4: 잠깐, 실례?
1: 응?
4: 어?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0: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4: 그치?
1: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0: 금방 갈게. 이제 어떡하지?
4: 아,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5: 여기 있었네. 응? 너희를 구해주러 왔어.
3: 아니, 응?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5: 아, 탈출했다.
2: 우와, 너무 고마워.
0: 탈출해도 되겠는데?
1: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0: 빌!

0: 너 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1: 고양이는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2: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3: 있지?
1: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3: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1: 응, 알았어.
4: 여보세요?
5: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4: 대체 어디 갔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야! 크롭 탑!

0: 어?
1: 어? 쿵 해줘서 고마워.
2: 구해줘서 고맙대.
3: 아, 당연한 일인걸.
4: 아,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3: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5: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6: 잘 보았다.
7: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4: 두 대요?
7: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3: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7: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3: 하지만...
7: 오늘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3: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1: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4: 루카님 잔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3: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어?
2: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8: 고양이를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2: 절대 아니거든. 아, 일부러 그런 거야.
8: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2: 어?
8: 짜잔! 생일 축하해!
3: 어, 샤샤, 고마워.
2: 안녕, 난...
3: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2: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3: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8: 우린 그래.
2: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3: 아, 그래? 어디 있는데?
8: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2: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선물도 준비했어. 어?
3: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8: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3: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8: 어?
3: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8: 화 안 났어?
3: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0: 최고의 생일이야.
1: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옥스포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수속이 가자.
9: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8: 2층입니다.
9: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옳지.
1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4: 옳지.
1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4: 옳지.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전부 잘 찍고 있지?
1: 멋있긴 하겠지만 꼭 우리가 싸우는 걸 이렇게 다 찍어야 해.
0: 우리가 싸우는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스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다 찍어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고의 가디언즈가 돼야 한다고.
1: 이 정도 하면 이미 최고 아닌가?

0: 헤라? 어때? 깜빡 속았지? 야!
1: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 악당들을 쫓아낸 장면으로 넘겨줄래?
3: 잘 봤지? 내가 가디언 한 명을 해치운 거.
0: 그래, 근데 쉬운 녀석이었잖아. 그것도 내가 도와줘서. 근데 쉬운 녀석, 쉬운 녀석, 쉬운 녀석.
4: 미안, 헤드에 물이 들어갔나 봐.
1: 우리의 실력 확인은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4: 악당 부하들이 뭐라든 뭔 상관이야. 너흰 둘 다 최고야. 오.
5: 너흰 둘 다 최악이야. 너흰 하나같이 부하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6: 하지만 루카님, 저희 근처도 안 갔는데요. 전 루카님만을 위해 이 간질간질 연막탄을 만드느라 바빠.

0: 너희 모두는 텔리지만을 구해오는데 실패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아, 그러니 너희가 한심한 녀석들을 데리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1: 기분을 받아라, 땡그라 플루스정.
2: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난 절대 쉬운 녀석이 아니야.

0: 어? 야호! 또야?
1: 박물관의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마. 나한테 맡겨.

0: 진짜 클로스만데. 좀 무례하시네.
1: 둘 다 집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2: 뭘 존중해요?
1: 호모 케투스 제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가디언즈가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집사라는 존재가 있었지. 내가 바로 너희의 집사다.
0: 학교 밖에서도 또 배워야 해?
3: 저 배울래요. 조별 과제도 있나요? 발표 수업은요? 숙제도 내주실 거죠? 와, 이거 엄청난 일인데?
0: 정말?
3: 저분이 집사래.
0: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는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말을 믿겠다고?
1: 그만! 확실히 알겠군. 너흰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해.
0: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그 고대의 접시인지 어떻게 알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3: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집사님. 근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짠가 봐.
1: 어? 오히려 너희가 진짜 가디언인지부터 물어봐야겠는데. 한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 크레센트섬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싶나?
0: 아마도요.
1: 좋아. 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가디언즈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희 텔리주먼을 나에게 반납해야 한다.
4: 와, 진짜 집사잖아.
0: 응? 설마 아웅다웅 야옹이가 쓰던 마법 지팡이에요?
1: 말이! 이건 전혀 다른 마법 지팡이야. 감히 내가 그런 사악한 무기를 쓸 거란 모함에.
4: 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요. 전 집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0: 맞아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알거든요. 가디언즈나 크레센트섬, 호모케티콘까지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호모케투스 문명이 처음으로 크레센트 섬의 마법 크리스탈을 활용한 게 언제지?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의 이름은? 호모케투스 제국은 어떻게 멸망했나?
4: 지금으로부터 1500년하고 48시간 전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였죠. 최초의 크리스탈 워리어 이름은 케빈이었고, 호모케투스 제국은 오렌지 톰캣이 사악한 크리스탈에 손을 대며 몰락했어요.
1: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군. 뭐, 그렇다면 호모 게티콘의 1057쪽에는 뭐라고 쓰여있지?
4: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1057쪽이 없지 않아요?
1: 틀렸어. 케빈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4: 그 문제도 잘 모르겠는데요.
1: 모든 걸 다 안다더니. 이러니 너희가 이 지경이지. 제멋대로 굴며 한눈이나 팔고 기껏 어울려 다니는 거라고. 저런 아마추어라니.
4: 난 이만 가볼게.
0: 안 돼. 뭐라고 좀 해봐, 말로.
3: 글쎄, 우린 집사님께 더 배워야 할 수도 있어.
0: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팡이나 바지가 멋지다고 제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1: 조용! 너흰 갈 길이 멀구나.
4: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 잠깐, 이게 뭐지? 케빈은 생명이었잖아. 또 1057쪽은 없어. 마지막 장은 1056쪽이야. 근데 이건 뭐지? 맞네, 그건 아웅다웅 야옹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흑마법에 빠진 사람들이다? 가디언즈에게 알려야겠어.
3: 첫 수업은 뭐죠?
1: 가짜 가디언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다.
3: 엄청난데요? 받아 적을까요?
0: 숙제만은 내주지 마세요.
1: 가짜 가디언즈는 옳지 못한 일에 텔리주먼을 썼지만 진정한 가디언즈는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하며 또한 말을 잘 듣지.
3: 가짜 가디언은 어땠죠?
1: 가짜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난 가짜 가디언즈와 엄청난 전투 끝에 녀석들을 물리쳤지만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 결국 난 가짜 녀석들을 가디언즈 요새 깊은 곳에 있는 금고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말이다.
0: 설마 그 멋진 그림자 인형극으로 물리쳤어요?
1: 어? 따라와. 두 번째 수업이 기다리고 있대. 오직 진짜 가디언즈만이 텔리주머니로 금고를 열고 가짜 가디언즈를 물리칠 수 있다. 난 텔리주머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믿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타난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혼신을 다해야 한다.
3: 어떻게요?
1: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해. 당연한 일상들까지도. 친구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 가족도 없을 테고. 생선도 없고.
3: 네? 정어리도요?
1: 너희는 평생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해. 정어리도 없이.
0: 얜 정어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면 진짜 가디언즈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 텔리주머니를 넘기면 돼.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여기서 보자꾸나.
3: 사라져버렸어.
0: 그렇게 보여?
1: 아이야.
0: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순 없어.
3: 하지만 이건 최고의 가디언즈가 될 기회야.
0: 난 지금 우리 모습으로도 만족해.
3: 샤샤, 우린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
0: 그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두고 떠난다고? 레오 삼촌이랑 유나, 이찌랑도?
3: 아니, 난 그냥...
0: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봉봉이도 있잖아.
3: 그래, 맞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텔리즈먼을 넘겨주자.
5: 그러면 안 돼! 어? 그럼 후회할 거야.
3: 하지만 그분은 공식 집사잖아. 화려한 지팡이랑 모든 게 있어.
5: 악당의 지팡이야.
3: 아마 악당을 물리치고 뺏은 거라서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0: 있지. 우린 우리 삶까지 포기하며 가디언이 되긴 싫어. 네 곁을 떠날 순 없어.
5: 가디언즈를 포기하겠다고 날 위해서?
6: 클론스톰.
5: 그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텔리즈먼을 원한다면 텔리즈먼을 주는 거야.
0: 어?
5: 나만 믿어.
1: 네가 왔군. 가디언즈는 어딨지?
5: 저보고 대신 가서 이걸 드리랬어요. 집사님 말이 옳다고 하더군요. 설령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친구를 포기할 순 없다고 했어요.
1: 아주 감동적인 훈훈한 소리로군. 그냥 어서 일 있네.
5: 고양이였어요?
1: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 몸은 루카님이시니까. 너희 바보들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내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선물을. 너무 식은 죽 먹기였어.
0: 루카가 우리 속였어.
5: 우리가 루카를 속인 거야. 루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차례야. 루카한테 준 건 지미의 장난감 텔리즈먼이야. 아, 또 추적 장치까지 달아놔서 루카의 은신처도 알 수 있어.
3: 내가 널 왜 의심했을까?
0: 네가 있지를 의심한 게 믿기지 않아.
5: 조용! 뭐야, 진짜 효과 있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었어. 너희도 널 못 믿었고. 이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믿어야 돼.
7: 필라인 필전!

0: 난 니들은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더니 응? 응. 텔리즈먼을 뺏었지.
1: 살짝 구경만 해봐도.
0: 아니, 이 텔리즈먼으로 금고를 열어 내가 누려 마땅한 힘을 차지할 것이다. 헥딱캣. 내가 말했듯이 이 계획을 제대로 해내려면 너희 쓸모없는 쓸모없는
2: 반대로도 해보셨어요?
0: 그래, 당연히 해봤지. 혹시 그럼 안 되네.
3: 그러니까 여기가 은신처였어? 솔직히 좀 멋진데?
4: 루카가 왜 저 금고를 열려는 걸까? 금고엔 가짜 가디언즈가 갇혀있다면서.
5: 혹시 자기 편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안에 뭐가 있든 루카가 저 정도로 원하는 거라면 좋은 게 아닐 거야.
0: 뭐야, 가짜잖아.
2: 왠지 이건
6: 추적장치 같은데요?
7: 덕분에 이 악당 소굴을 찾았지?
0: 감히 날 속여. 속이는 건 나만 할 수 있단 말이다. 부하들아,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해치워.
7: 진짜 가디언즈가 본때를 보여주지.
6: 납작해졌네.
5: 가디언즈가 실력을 되찾았어.
0: 보아들아, 뭐라도 해보아.
6: 새 연막탄을 잘 써먹을 줄 알았다니까.
5: 장난해? 이게 잘 써먹는 거야?
8: 우린 최고의 가디언즈야!
7: 넌 졌어.
0: 정말?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의 존재를 알았을 때 바로 해치웠어야 했는데.

0: 아까 쉬운 녀석이라고 하지 않았어?
1: 너희 때문에 아옹다옹이 아옹이의 지팡이가 부러졌잖아. 고대 보물이었는데. 그만. 너희가 누군 줄 알고 그거 알아? 너희는 절대 가디언즈가 될 운명이 아니었어.
2: 뭐?
1: 그 텔리주머니의 원래 주인은 시몬과 베라였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지. 이 둘이 고양이들을 지키는 진정한 가디언즈였다고. 설마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진짜 가디언즈가 되리라고 믿은 건 아니겠지? 둘은 여기서 산다고. 바로 이 가디언즈의 요새에서.
2: 설마 저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
1: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주마. 너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가 아니야. 해줘!
3: 앞에 안 보여. 또 온몸이 간지럽고.
2: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4: 빛을 따라와.
1: 뭐야, 도망쳤잖아. 하지만 조만간 잡고 말겠다.
3: 루카 말이 진짜일까? 어?
2: 시몬 얘기랑 베라 얘기 말이야?
3: 아까 말한 뭐라도.
4: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젠 너희가 진짜 가디언즈야. 루카 말은 중요치 않아.
2: 또 넌 우리의 진짜 집사고.
3: 어쩌다 우리가 텔리즈먼을 갖게 됐을까?
4: 날 믿어. 언젠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날이 올 거야. 아는가? 하지만 준비해둬.
3: 뭐를?
4: 루카와의 재대결 말이야.
1: 또 털이.
5: 나 차고에서 일하고 있을게. 마일로.
3: 네?
5: 집 청소 잊지 말고.
3: 네, 알았어요.
2: 응? 어? 도와줄까?

0: 괜찮니?
1: 집 청소 끝났어요. 쉽던데요?
0: 잘했어, 마일로. 부품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 올게.

0: 이런.
1: 빗자루 가져올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불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줄무랑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주물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짠, 날아라 프로펠러. 짠,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오래 낼 순 없는 걸까?

0: 우와, 멋지다. 우와, 프로펠러가 엄청 크잖아.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다섯 걸음이 넘어.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우와,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가 엄청 작은데.

0: 감사합니다. 와, 바람! 와! 와! 아, 바람 엄청 세다! 어때?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뛸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야?
1: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1: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우와! 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의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1: 딩동댕! 한다면 완벽히 이해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기장님! 기장님!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뜬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도톰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

사용이 아니라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한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0: 처음으로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키스.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햇빛이 뜨겁게 이글 대고 바다가 반짝이며 손짓하며 나 여름의 신 여름의 우스의 계절이 시작되지. 매미야 여름 알릴 준비 됐어?
6: 미움 미움 미움
5: 좋았어.

0: 여름이 싫어? 누구야? 누가 여름이 싫대?
1: 나 여름 싫어. 땀나고 끈적거려. 여름 안 오면 좋겠다. 그만 더우라고.
0: 여름이 안 오면 좋겠다고?

0: 유동들 안녕.
1: 지아 안녕.
2: 지아야, 요즘은 유치원 어때?
3: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지?
4: 잡기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친구들이랑 잘 노는 건 맞는데 잡기놀이랑 숨바꼭질은 안 해.
4: 왜 안 해?
0: 요즘 너무 더워. 더운데 잡기놀이를 하면 땀나고 찝찝하잖아. 그래서 여름엔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유치원 가기 싫단 말 오랜만에 또 나왔나?
5: 그러게.
6: 난 저 말이 제일 무서워.
7: 왔도다 왔도다 내가 왔도다. 여름의 신 여름의 우.
2: 와, 여름의 우승님.
7: 됐어 됐어 됐어. 여름 싫다면서 웬 박수는?
2: 네.
3: 아, 지아 말 들으셨구나. 맞아요. 지아의 여름에 너무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2: 그래서 말인가 이번 여름 좀 덥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름의 우승님?
4: 사실 땀나고 끈적거리는 거 저희도 좀 싫거든요. 그치 그치.
7: 맞아. 안 덥고 땀 안 나면 그게 여름이야. 그냥 가을이지. 오호라. 그래. 그냥 여름 건너뛰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올해 여름 없다.
2: 네? 네?
0: 여름이 없다고요?
7: 그래. 매미가 울면 여름이 시작.

0: 시작되거든. 내가 뱀이 못 들게 입을 꽉 막아 놓을 거거든. 그럼 이만 흥칫 뿜.
1: 오, 여기 요요르메우스님.
2: 아싸, 그럼 바로 시원한 가을. 야호.
0: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 가을 뉴스 빨리 일어나.
3: 어 뭐야, 왜 그래?
0: 올해 여름 없어. 빨리 가서 가을 준비해. 빨리 일어나.
3: 에? 벌써?

0: 안녕. 나 가을리우스. 올해는 좀 빨리 와더라.
1: 와, 아까보다 확실히 시원해진 것 같다. 그치?
2: 그렇긴 한데.
0: 그럼 난 여기저기 가을을 뿌리러 가겠더라.
2: 아니 근데 갑자기 가을이라니까 좀 그렇네.
3: 잠깐. 아니 그럼 나 냇가에서 못 노는 거네? 나 여름마다 할아버지 댁 시원한 냇가로 놀러 가거든. 우와, 시원하다, 시원해. 오, 저기 송사리 아냐?

0: 자리도 잡고 싶고 할아버지 원조막에서 참외도 먹고 싶다.
1: 나는 여름바다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파도 만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0: 수정계의 꿀대. 선베드에서 시원한 주스 한 잔.
1: 올해는 이거 못하겠네.
2: 왜 못해? 하면 되지.
0: 그래, 하면 되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공기도 시원한데
1: 바다에 들어가면
3: 참 춥겠다.
2: 그런가?
1: 에이, 괜찮아, 괜찮아. 추우면 좀 어때?
0: 그래, 감기 한번 걸리면 되지 뭐.
2: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럼 나도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못하는 거야? 이번 여름에 엄마 아빠랑 바닷가 가기로 했는데.
0: 에이, 바다 못 가면 어때? 날씨 시원해졌으니 이제 유치원에서 모래놀이 하면 되지. 유치원으로 가세요.
2: 잠깐, 유치원 가기 전에 여름의 호수님을 만나야겠어.
1: 뭐? 만나서 뭐 하게?
2: 만나서 여름 다시 돌려달라고 할래. 딩딩아, 도와줘.
0: 알았어. 오호리 딩딩.
4: 오호, 그럼 우린 퀴즈 풀면서 기다리자. 댕댕이,
1: 동동이와 함께하는
4: 여름 그림 퀴즈.
1: 여름의 시냇가. 여기 여름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 잘 보고 찾아봐.

0: 목도리와 털모자.
1: 여름의 선생님
2: 주무시나?
3: 앉아. 뭐? 내가 불에서 아주 잠이 안 와. 여름은 더워서 유치원도 가기 싫어.
2: 죄송해요. 사과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3: 이제 와서?
2: 여름이 없으면 바닷가나 냇가에서 물놀이도 못하잖아요.
4: 맞아. 아, 그래서 나 다시 돌아왔어.
1: 어? 가을리오 선생님!
4: 벌써 가을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더라고. 여름에 물놀이 계획 잔뜩 세워놨는데 벌써 가을이 오면 어쩌냐면서.
2: 그러니까 여름의 선생님 얼른 우리랑 가요.
3: 아, 뭐야, 가긴 어딜 가.
2: 빨리요.
1: 오코리 딩딩.
5: 와, 여름의 선생님 오셨다.
6: 아, 조용. 거참 귀찮게. 아유.

0: 여름의 웃음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기다린다니까요.
1: 맞아요.
2: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너희들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0: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와!
1: 그렇다면 문제. 다음 중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보기가 있죠. 1번. 무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빵빵하게 틀고 있는다. 2번.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맞춰놓고.
2: 어? 해가 좀 들어갔네. 하,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좋아!
1: 햇빛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한다. 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올바른 태도는?
3: 정답! 2번. 에어컨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고
2: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
0: 에어컨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세게 틀고 있으면 냉방병으로 콧물이나 기침이 날 수도 있거든요.
1: 오, 정답! 와!
4: 아, 여름의 호수님, 그럼 저희에게 다시 여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1: 알겠어. 그럼 매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식구

0: 맛있을 것 같아.
1: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시피로 만들었어. 먹어봐.
2: 잘 먹을게, 사유.
3: 사유, 치치 접시에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 아니야, 내가 다 똑같이 담았는걸.
3: 치치한텐 먹음직스러운 고기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
4: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도켓.
5: 얘들아, 난 채소만 먹잖아. 자, 도켓, 내 거 먹어. 자.
3: 고마워, 드래콤. 잘 먹을게. 와, 배부르다.
0: 잘 먹었어, 사요.
1: 그런데 치치랑 도켓은 왜 이렇게 남긴 거야? 맛이 없어?
4: 그럴 리가. 난 채소는 싫어. 고기가 좋다고.
3: 맞아.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1: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5: 맞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3: 핫자! 허이차! 난 충분히 튼튼하거든.
4: 힘은 내가 더 셀걸.
6: 피리피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미션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2: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0: 양배추 공주의 고민을 해결하라. 채소 왕국에는 양배추 공주가 살고 있어요.
1: 그런데 최근에 큰 고민이 생겨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0: 정말 답답하겠는걸요.
1: 친구들이 얼른 가서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2: 그럼 저희 이만 뿌뿌.
3: 공주님께 무슨 고민이 생긴 걸까?
4: 글쎄 로빈, 채소왕국과 양배추 공주에 대해 검색해줘.
5: 미리미리 로빈 검색 시작.

0: 삐릭삐릭. 채소왕국은 브로콜리왕과 양배추공주, 수많은 백성들이 채소를 재배하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배추공주의 머리에 큰 뿔이 자라 백성들과 브로콜리왕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주를 구해야 합니다. 삐릭삐릭.
1: 에이, 이번 미션도 너무 쉽잖아. 얼른 가서 공주님을 낫게 해드리자. 응! 자! 예. 그럼 출발!
2: 출발!

0: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다들 알았지?
1: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이번 미션은 식은죽 먹기잖아.
2: 대장, 식은죽 먹기는 내가 또 자신 있다고.
0: 어쨌든 우리가 먼저 양배추 공주를 낫게 할 약을 찾는 거야. 그럼 미션도 성공하고 지체 코드 아주 납작하게 할 수 있지. 그럼 전속력으로 전진.
3: 오케이 대장,
1: 전속력으로 전진.

0: 뭐야? 온통 채소들 뿐이잖아.
1: 네, 정말 신기한걸. 모두 채소로 집을 만들었나봐.
2: 사유가 이 마을을 봤다면. 우와, 이 정도면 어머. 평생 먹고 남을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겠는걸.
0: 뿔이 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설마 무시무시한 뿔은 아니겠지?
2: 내 핑크워치를 써볼까? 핑크워치, 양배추 공주님이 계신 곳을 검색해줘. 자, 어디에 있을까? 어? 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
1: 누가 불을 끈 거야?
2: 내 모자! 내 모자 좀 잡아줘요!
0: 도켓, 우리가 잡아주자!
3: 알았어! 접, 핫, 접!
0: 야!
2: 저기 모자가 저 위로 올라갔어.
1: 이걸 어쩌지?
4: 탱크미 재밌어. 와, 신난다.
3: 나 좋았어. 자, 이야.
1: 날아간다!
3: 지치 잘 보라고! 으라차차차차차! 와!
1: 다시 대파나무 위에 걸려버렸어!
2: 예쁜 모자 같은데 또 어쩌지? 어떡해, 내 모자.
3: 치치, 자신 있다며? 그것도 못 잡냐?
0: 아니, 누가 할 소리. 너는 아예 잡지도 못하고 날아갔잖아.
2: 저기, 그래도 고마워요.
0: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4: 탱크미 재밌어.
3: 걱정 마세요. 지치가 아닌 제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4: 와, 난다!
2: 어머, 모자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 모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0: 아니, 머리에... 잠깐만요. 혹시 양배추 공주님 아니세요?
1: 절 아세요?
2: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어서 들어가자. 너희들은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려고 왔어요.
2: 오, 너희들이구나. 어서 오렴.
0: 그런데 공주님의 뿔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건가요?
2: 그게 어렸을 적부터 채소나 야채는 맛이 없다면서 먹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더니 저렇게 자라기 시작했단다.
3: 야채나 채소를 안 먹어서라니.
0: 농담이시죠? 채소는 싫어요. 맛이 없다고요.
2: 공주야,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먹다간 뿔이 계속 자라고 말 거란다.
0: 안 돼!
2: 그새 더 자랐구나. 이러다 하늘까지 닿겠어. 신비의 당근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
3: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2: 그럼 부탁하마.
0: 걱정 마세요. 공주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네.
2: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가렴. 모기 주머니인데 위험에 처했을 때 씨앗을 꺼내 던지면 채소 무기로 변하거든.
3: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0: 여기가 붉은 당근 농장인 것 같아.
1: 우와, 저게 다 당근밭인가 봐.
5: 벌써부터 맛있는 당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6: 상큼, 상큼.
7: 잠깐! 감히 우리 당근을 훔치려 하느니 용서할 수 없어!
3: 아니, 훔치다니요. 저희는 단지 신비의 당근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6: 신비의 당근이라 그 귀한 것을 훔치려 하다니, 잡아라!
5: 아니에요. 정말 훔치러 온 게 아니라고요.

0: 야! 덤벼라!
1: 으아!
2: 아하,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그 정도 실력으로 우리를 이기겠다고?
2: 어때냐 내 실력이? 간다! 덤벼라! 자!
3: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0: 죄송합니다.
4: 혹시 우리 신선님?
3: 그래, 내가 바로 이 농장을 지키는 뿌리 신선이란다.
5: 안녕하세요, 신선님.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3: 신비의 당근이라고?
4: 양배추 공주님 머리에 큰 뿔이 자라고 있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신비의 당근이 꼭 필요해요.
3: 어디쯤이었더라? 우선 밭으로 가보자꾸나.
6: 네, 감사합니다.

0: 너희들 벌써 신비의 강도를 찾은 건 아니지? 부리부리 팀, 너희가 어떻게 여기? 대장,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1: 그래?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도 이 밭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2: 그렇게들 하리요. 대신 내가 힘들게 키운 당근이니 잘 쌓아두었으면 좋겠구나.
3: 걱정 마세요. 어서 가자.
4: 이것도 아니잖아.
3: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4: 혹시 찾은 사람 있어?
3: 여긴 없는 것 같아.
5: 여기도 없어.
6: 대장,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1: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
3: 치코,
1: 너 정말 이럴 거야?
3: 신사님, 정말 저쪽에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1: 전 꼭 신비의 당근을 찾아야 한다고요.
2: 그럼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나?
1: 네!
2: 그래, 분명 이쪽이었어.
3: 얘들아,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래.
1: 어서 전속력으로 이동!
4: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이잖아.
7: 이상하다. 왜 여기에도 없는 거지?
1: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뭐야?
8: 대장, 이것 좀 봐. 나 잘했지?
2: 얘들아, 신비의 당근은 아직 못 찾았니?
4: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5: 저에게만 살짝 신비의 당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2: 그렇다면 남은 곳은 저기뿐인데.
5: 어디에 있다는 거지?
3: 어? 여기야! 아까 신선님이 분명 저쪽을 가리키셨다고.
5: 그래?
3: 저 녀석들이!
5: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린 이쪽에서 찾아보자.
3: 어?
4: 이런 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5: 어쩌면 신선님이 여기에 두셨을지도 몰라.
3: 맞아, 얼른 찾아보자.
8: 있나?
7: 안 보여. 도켓, 괜찮아?
4: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 있는 거야?
8: 쟤금이 배고파.
3: 아휴,

0: 쿠마, 너 뭘 깔고 앉은 거야?
1: 응? 생큼?
0: 생큼아! 엉덩이 밑에 뭐야?
2: 하트 모양 당근이잖아!
0: 그렇다면 이건 신비의 당근? 야호! 우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았다!
1: 생큼!
0: 아무튼 신비의 당근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3: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생크미가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1: 생크미 당근 좋아 좋아.
3: 공주님! 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아왔어요.
0: 하트 모양 당근 이거 맞죠?
2: 정말로 신비의 당근을 찾아오다니.
0: 얼른 당근을 드셔보세요, 공주님. 네.
2: 공주야, 뿔이 정말로 사라졌어.
3: 우와!
4: 정말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 공주야,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을 거지?
4: 그럼요. 채소도 많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저랑 같이 골고루 맛있게 먹어요.
2: 그럼요. 전 채소가 제일 좋은 거려.
1: 네. 우와! 채소 최고! 최고!
5: 근데 치치핑핑팀은 전설의 유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4: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거 없잖아?
6: 자, 우리가 찾아버리는 건 어때?
4: 나쁘지 않지. 마루가 이상한 변신만 안 한다면.
5: 뭐라고?
0: 대장, 혹시 옆쪽 창고에 있는 건 아닐까?
7: 그런데 대장, 우리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어.
8: 어서 찾기나 해!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반구는 북반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공룡이 된 탐험대.
10: 이건 뭐야?
11: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10: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12: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9: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11: 글쎄, 잠깐만.
10: 우와, 속이 보여.
11: 속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보호 외에 다른 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12: 렉스, 그럼 우르르 행성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9: 맞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11: 너희도 같이 갈 거지?
10: 당연하지.
11: 좋아, 자 출발해볼까?
12: 야호!

0: 어딨어?
1: 비비!
0: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브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1: 둘, 셋! 비비!
3: 바비!
0: 그래, 나도 반가워!
2: 자, 그럼 이제 살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설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안녕, 핑.
3: 마침 잘 왔어.
2: 핑, 어떻게 된 일이야?
3: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넥스, 그러자.
2: 응,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3: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3: 크랑, 크랑,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1: 크랑, 크랑.
3: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랑, 크랑, 엄마, 엄마.
1: 아하, 크롱, 크롱, 살타사우루스예요.
3: 그렇지, 자, 다 같이.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2: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3: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2: 알았어. 비바부,
1: 어?
2: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0: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1: 너 먼저 가. 나도 좀 무서운데.
2: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3: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렁, 크렁.
2: 크렁, 크렁.
1: 엄마, 엄마.
3: 크렁, 크렁. 우리가 왔어요, 엄마.
2: 으아, 또 나야.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우리 진짜 새끼로 왔나 봐.
2: 그러게. 근데 난 좀 떨려.
3: 작전 성공. 어?
2: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0: 비바보,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1: 부, 어? 부!
0: 아이, 부! 같이 가!
1: 부!
4: 삐!
0: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어? 잘했어, 비비. 너희도 잘했어.
2: 더워. 잠깐만 벗고 엄마. 있을게.
3: 안 돼. 그러다 들키면.
1: 혹시 들켰나?
2: 어? 먹으라는 것 같은데? 이 포를?
1: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3: 자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1: 알았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0: 위험해! 엑스, 시드포, 변신! 슈퍼 칼구리 발사!
1: 배불러.
2: 나도 더 이상은 못 먹어.
1: 어? 근데 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2: 안 먹어도 괜찮나?
1: 그러게.
2: 아우, 덥다.
1: 응?
2: 어? 우릴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1: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2: 응.
3: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1: 우와, 진짜 엄마 같아.
0: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2: 응? 어? 저기 렉스가 왔어!
0: 아, 안 돼!
2: 렉스! 여기야, 여기!
3: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1: 정말 다행이야!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봐!
2: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1: 봐봐, 너랑 다르지?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0: 살다 괜찮아. 다치지 않은 거야.
1: 오, 우린 괜찮아. 어미 살타가 우릴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0: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2: 핑, 설마 우는 거야?
0: 아, 울긴 누가?
2: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펜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골편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1: 아, 낙타처럼?
2: 그렇지.
1: 아, 그래서 살타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2: 응.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1: 응. 어,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0: 넌 정말 좋은 엄마야.
3: 모두 안녕.
0: 나도 가야 해.
2: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0: 안 돼, 나도 데려가. 난 구름 친다고.
4: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1: 그러게.
4: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미있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2: 얼마든지. 얘들아, 또 놀러와.
4: 야호!
5: 로봇 펭귄을 구하라.
1: 우와.
4: 어? 이건 펭귄 아니야?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2: 얘들아, 어?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1: 안트로포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4: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데?
2: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1: 그렇구나.
2: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4: 당연히 가야지!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유후!

0: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0: 다른 방법? 자. 오.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3: 시작해볼까? 로봇 펭귄 잘 부탁해.
0: 우와! 간다.

0: 단토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2: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자.
0: 뭐야? 도모, 이건 양소리잖아.
2: 이게 아니야.

0: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나 봐.
1: 맞아. 아까도 소리를 내니까 새끼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순식간에 찾아갔어.
2: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3: 도모양 안녕.
0: 어?
3: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1: 어서 와, 로키.
3: 저기 도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1: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3: 딱 한 번만.
1: 좋아.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3: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갔다 간다.
1: 어? 본부에서 연락이? 잠깐만.
3: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오신다. 재밌다, 재밌다.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1: 그럼 어떡해?
0: 아,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1: 응?
0: 로키, 좀 더 옆으로!
1: 옆으로?
0: 다시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조금 뒤로!
1: 뒤로?
0: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걸어봐! 이제 끌어올려!
1: 알았어! 으이차!
0: 어? 안 들어오려고 온다. 어서 숨자.
2: 어? 로봇 펭귄이 왜 저러지?
3: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1: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0: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3: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2: 안트로들이 다시 데리고 가고 있어.
1: 토모 형, 정말 고마워.
0: 뭘?
2: 저기 좀 봐.
3: 투테라노돈이야!
0: 설마...

출동.

0: 그렇지. 그물을 당겨.
1: 응, 알았어.

0: 정말 다행이야. 우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0: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고마워.
1: 오, 로키, 잘하는데?
0: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0: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0: 나 잘했어?
1: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0: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1: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1: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1: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0: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3: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 가, 얘들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주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6: 순한 키.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오늘의 주제는 얼음인가?

눈의 여왕도 떨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들여다볼 시간. 추운 겨울엔 왜 얼음이 오는 걸까?

얼음 땡 얼음과 술래잡기를 시작해보자. 투명한 얼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햇살에 비친 유리알 같다.

보지만 말고 한번 만져볼까냥? 아, 차가워. 올해는 못 만지겠다. 차가운 얼음은 그냥 두면 스르르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얼음이 있던 자리에 남은 건 찰랑찰랑 물. 한눈에 봐도 다르게 생긴 물과 얼음. 쉽게 휘저을 수 있는 액체 상태인 물과는 달리 고체 상태인 얼음의 온도가 훨씬 낮다. 담는 그릇이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액체 상태의 물이 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 단단한 고체로 변한 것이 바로 얼음이었다. 오호, 얼음. 물이 변신한 거였냠? 눈의 여왕도 몰랐던 마법의 온도는 바로 0도씨. 이 0도씨를 기점으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물.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 분자. 두 개가 만나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수소 결합이 생긴다.

우리가 보는 얼음은 수많은 물분자 사이사이를 이 수소결합이 연결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슷한 모양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이 모양은 육각형? 여기도 있다.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면서 육각고리 모양을 만들었다. 눈의 여왕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겨난 아름다운 결정 모양.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음 결정의 기본 형태는 대부분 육각형이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하나로 알려진 육각형 모양. 얼음의 육각고리 구조가 만든 육각형의 결정 모양에서 물에 담겨 있던 자연의 법칙이 보인다.

물에 퐁당 담긴 얼음? 아니면 녹아서 물이 된 얼음? 여기 숨은 과학 또 있다. 얼음이 담긴 컵에 물을 부으면 얼음이 둥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은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 역시 육각형 구조 때문.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다른 물질들과 달리 얼면서 육각 구조를 만드는 물 분자는 결정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난다.

추운 겨울, 얼음 아래로 흐르고 있는 계곡물.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만나 만들어진 얼음이 만약 물보다 밀도가 높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얼음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부터 쌓이면서 물이 모두 꽁꽁 얼어버렸을 것이다. 혹독한 계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생명들. 그 위에는 언제나 얼음이 간직한 과학이 있다.

잠깐 얼음 아직 다 녹지 않았다. 극지방에서 수만 년 동안 버텨온 거대한 얼음 빙하. 그런데 빙하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환경 파괴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빙하 위에서 살던 동물들도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있는 슬픈 현실. 환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연필? 아닌가? 연필의 실수, 없었던 일로 지우개가 진짜 주인공. 우리는 지우개를 잘 알고 있을까? 지우개라 함은 지우고 깨끗이 지우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지우기 위해 쓰는 것. 왔다 갔다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타임머신 지우개. 지우개는 어떻게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지우개. 뭘로 만들었더라? 고무줄? 고무장갑? 그래, 고무다. 하지만 똑같이 고무로 만든 고무줄이나 고무장갑으로는 연필로 쓴 글씨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데 지우개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뭐길래?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문지르기만 하면 연필 자국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 지우개, 이제 그만 비밀을 알려주라옹. 평범한 지우개 하나를 제대로 만져보자. 구부려도 다시 돌아오는 말랑말랑한 지우개. 표면은 매끌매끌한데 정말 그럴까?

지우개의 표면은 사실 소보로 빵처럼 울퉁불퉁했다. 울퉁불퉁한 지우개가 지우는 건 바로 이 연필. 이번엔 연필을 볼 차례. 종이에 닿는 곳마다 검은 자국을 남기는 연필. 연필이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종이 표면에 붙은 까만 연필심 가루가 보인다. 지우개가 연필 자국을 지울 때 종이에 붙어있던 연필심 가루는 지우개로 옮겨 붙으면서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다. 자석에 붙는 철가루처럼 뺨에 찰싹 붙는 밥풀처럼 연필심 가루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우개에 찰싹 붙어 종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지우개는 그럼 연필심 가루를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

연필 한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연필심. 이 연필심의 주 원료는 흑연이다.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 속에는 지우개를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가 들어있는데 흑연의 분자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가소제의 구조. 비슷하게 생긴 흑연과

가소제는 서로를 끌어당겨 찰싹 달라붙는다. 종이를 문지를 때 떨어져 나오는 지우개에 흑연가루가 엉겨붙어 밀려나오는 지우개 가루. 지우개의 포로가 되어 섞여버린 흑연의 모습. 이제야 보인다.

이곳은 어느 마을의 빵집. 늘 딱딱하게 굳은 식빵을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생각했다. 그 손님, 혹시 가난한 화가가 아닐까? 돈이 없어서 딱딱한 식빵밖에 살 수 없는 건지도 몰라. 내일은 특별히 버터 바른 빵을 줘야겠어. 다음 날, 다시 빵을 사러 온 남자. 빵집 주인은 빵에 버터를 몰래 발라서 포장해 줬고, 손님이 감동받겠지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빵집으로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낸 손님. 화가인 줄 알았던 그 손님은 사실 건축 설계사였다. 정교한 설계도를 식빵으로 조심조심 지워가며 그렸던 건데, 버터 바른 빵으로 지우는 바람에 심혈을 기울여 그린 설계도를 망쳐버린 것. 불쌍한 빵집 손님. 지우개가 발명된 후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지우개를 잘게 자른 다음 냄비에 넣고 열을 가하면 열에 약한 지우개가 녹기 시작하는데 생크림처럼 녹은 지우개 이렇게 완전히 녹였다 다시 굳힌 지우개로도 깨끗하게 지워질까?

0: 때까지 기다려보자. 굳은 지우개로 글씨를 지워보면 조금은 지워지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한번 열을 가한 지우개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지우개에 숨어있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Wow! Macaron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0: How? How can you draw it?

0: frog's friend.
1: A frog's friend?
0: Yes. Draw a snail, Miss Pen.
1: Okay.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4: 꼭꼭 숨어라.
3: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오늘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2: 아침이야. 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6500년 전 동력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메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나 지구방위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졌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드디어 우리도 수중훈련이라니! 와, 시원해.
2: 야, 네가 물에 들어왔냐?
1: 눈앞을 봐, 시원하잖아.
2: 그렇네.
1: 이거 타고 전쟁 나가는 게 아니다. 바다속 탐험하면 좋겠다.
3: 지금 뭣들 하는 거야?
2: 죄송합니다.
3: 전진해본다. 실시.
1: 어? 벌써 산소 끝났네.
3: 걸음마도 못 대고 산소를 다 쓰면 어떡하나?
2: 나도 끝났어. 어떡해?
4: 나도.
3: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올라와!
5: 오랜만에 우리 아들 보러 오니까 좋다. 리오야, 여전히 멋지구나.
6: 아버지!
5: 서프라이즈!
6: 많이 기다리셨죠?
5: 아니, 너 비행하는 거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든.
6: 용진이도 기회가 있어야죠. 저나 용진이나 어릴 때부터 링크 훈련 받느라 고생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 없어요?
5: 그래, 그래도 남들보단 형제가 나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내봐.
6: 네.
7: 바닷속에선 조용히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은밀하게 다가가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목표 지점을 확보한 후엔 과감히 공격하는 거죠.
2: 수장용도 물속에선 호흡 못하지?
7: 네. 숨 쉬려면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선배님들의 수중장치와 달리 제 암호는 오직 해전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라 산소통이 엄청 커요.
8: 얼마나?
7: 물속에 들어가면 하루는 끄떡 없어요.
8: 우와, 넌 물속에서 잠복해도 되겠다.
7: 네.
9: 우리도 곧 수중전 훈련 시작할 건데 모르는 거 있어요?

0: 있으면 물어봐도 돼?
1: 그럼요. 어차피 뭐 우리가 경쟁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제가 베풀어야죠.
2: 베풀어?
0: 고마워. 나한테는 특히 좀 많이 베풀어주라. 난 수영을 잘 못해서 좀 걱정되거든.
2: 네가 수영하냐?
0: 아이, 좀 왜 그래.
1: 그동안 이런 데서 살았어?
3: 다들 그래.
1: 우리가 같아? 여기 내 방 화장실 크기야. 근데 둘이 같이 쓰라고.
3: 불편하면 어머니께 말씀드려.
1: 아, 또 착한 척 나오네.
3: 뭐?
1: 형 원래 그러잖아. 자기도 힘들고 불편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하곤. 내가 엄마한테 말하게 했잖아.
3: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알았어. 내가 사령관님께 말씀드려볼게.
1: 됐어. 배부르다고 욕할 텐데 참아보지 뭐. 우리가 디아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냈는데. 극기 훈련이다 생각해볼게.
4: 경험했다시피
5: 산소통의 한계로 수중전은 신속함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신속하게 적을 제압하는 훈련을 위해서 타깃을 하나만 설정했다. 동시에 하나의 타깃을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훈련은 개별 점수로 평가할 거다.
0: 불스, 들었지?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2: 오빠, 나 뒤뚱거리지나마.
4: 보이지? 첫 번째 타깃이다.
5: 시작.
1: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0: 우리도 공격! 세나가 수장님보다 빨라.
2: 지느러미 대신 꼬리로 헤엄치는데?
1: 안 되겠어.
0: 세나!
6: 야! 해보자는 거지?
1: 죄송합니다. 실수예요. 이번엔 제 차례. 그게 뭐예요?
6: 난 실수 아니야. 정정당당히 겨루는 거야.
1: 좋습니다. 정정당당. 어디 한번 해보죠.
6: 가자.
0: 역시 세나!
2: 세나 언니는 바다에서도 최고야!
1: 교관님, 이건 반칙 아닌가요?
6: 각계 전투야. 나만의 싸움이라고.
1: 교관님!
5: 용진아, 무슨 일이야?
1: 오늘 훈련, 어머니께 보고하지 말아주세요.
5: 훈련 내용을 일일이 부모님께 보고하진 않아. 일반 학교의 성적표 개념은 없는 거지. 물론 전투 성적은 너희 어머니가 따로 확인하시겠지만.
1: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0: 말했잖아. 세나는 넘사벽이라고.
1: 형한테나 그러겠지.
0: 너도 오늘 모의 전투에서 느끼지 않았냐? 세나가 점수 다 땄다며?
1: 그래서 기분이 좋아?
0: 뭐?
1: 형은 자존심도 없어? 어릴 때부터 우리 세계적으로 입증된 질 좋은 교육은 다 받고 자랐어. 그런 우리가 그런 근본도 없는 애한테 밀린다는 게 말이 돼? 넘사벽? 태평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0: 근본도 없는 애라고? 너 그딴 생각 버려라. 혹시라도 세나한테 그딴 말 했다가는

0: 가만 안 둘 줄 알아.
1: 뭐야 그 눈빛. 어머니 말이 맞나 보네. 여기 애들이 형한텐 진짜 가족이라고 했다며.
0: 스컷 빈정거려. 대신 내 경고 잊지 마라.
1: 궁금하네. 형이 날 어떻게 가만히 안 둘지.
2: 강은쌤, 오늘 쌤한테 배우는 거예요?
3: 오늘 무도 훈련은 내가 진행할 거야. 정통 무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원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줄 거거든.
2: 쌤, 용진이는 신고식 안 하나요?
3: 신고식?
2: 아, 저는 입학하자마자 무도 훈련에서 세나랑 대련하고. 용진이 실력도 우리가 한번 봐야죠.
3: 새로 들어온 사람을 기존의 사람들이 시험해보는 신고식 같은 거 나쁜 관례야. 그러니까 그런...
1: 해볼게요, 교관님. 이런 분위기에서 안 하면 이미 진거나 다름없잖아요.
2: 오, 용진이 용감하다. 세나와의 대결을 받아들였습니다. 5, 4, 3, 2, 1.
4: 역시 언니야.
3: 세나 승.
2: 진짜 세나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요.
1: 잘하네요 선배. 정말.
5: 하지 마라.
1: 정말 타고났나 봐요.
5: 나쁜 자식.
6: 베링크들 수중 훈련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야?
7: 너무 형편없어서 독보 교관이 아주 힘들어하던데요.
6: 어느 정도길래?
7: 직접 보실게요. 산소통을 더 준비했으니 각오들 해라.
8: 네.
7: 오늘은 어뢰를 사용해보겠다. 어뢰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8: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7: 사령관님, 여기까지 어쩐 계속 진행해. 네. 최사령관님이 응원을 오셨으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8: 네, 꼭 보여드릴게요.
7: 타깃이 내려오면 어뢰만 사용해서 공격을 해보는 거다. 알았나?
8: 네.
9: 야, 관님이 나가신다. 으라차차차!
8: 뭐야, 도안이 왜 이렇게 날렵해? 와, 명중이야!
10: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8: 와, 잘하긴 한다, 진짜.
6: 수중전에서도 실력을 발휘한 걸 보면, 효과는 확실히 입증된 거군. 독고교관.
7: 네.
6: 지금 즉시 수중정 투입할 거니까 준비시켜.
7: 도안이 빼곤 준비가 안 돼 보이는데요.
6: 그럼 상담 진행해서 마음의 준비라도 시키던가.
7: 네, 알겠습니다.
8: 사령관님!
11: 이터널 코어를 링커의 몸에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그 일이 밝혀지면 사령부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겠군요.
12: 이터널 코어의 힘을 그렇게 활용하다니.

0: 비상사태라니.
1: 카이저군이 출격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저 전투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는다.
0: 에서링커, 에이링커, 저는 출동시켜.

0: 링커즈 들어갑니다.
1: 전투 준비.
2: 수중 장비 이상무.
3: 산소통 이상무.
4: 출동합니다.
2: 우리 간만에 실력벌이 좀 하겠는걸?
3: 미친, 너무 들떠있지마.
2: 이번엔 용진이가 받쳐주고 A링커들도 같이 출동하니까 싱거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3: 아니, 더 힘겨운 전투가 될 거야.
2: 세나야, 넌 너무 부정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때려가면 못 이길 상대가 세상엔. 저건 또 뭐야?
5: 카이저 측에서 언제 이렇게.
6: 또 다른 수장용이라니. 카이저 측의 기술력과 자금력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5: 레시아스는 얼마나 많은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거야?
7: 사령관님, 오늘은 규모로 보면 역대급 전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수중전 대비가 부족한 우리 A링커들은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사령관님, 이번 전투엔 S랭크, A랭크 전원, 무기 장착한 수중 장비를 완비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요.
9: 그럴 수밖에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도 오늘은 왠지 불길한 내감이.
2: 많이도 몰려왔다.
3: 이래도 내가 부정적이야?
2: 아니, 넌 현실적이지. 그래도 다행이잖아. 한결이 형은 없어서.
10: 난 정말 낙천적이야.
2: 저 거북이에서 빠져나온 뱀같이 생긴 저 괴물은 뭐야?
10: 엘라스노사우루스야. 그 꼬리보다도 훨씬 길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3: 긴 목 때문에 보기보다 공격 사정거리가 길 거야. 차라리 몸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2: 작전 다 섰네. 내가 돌진할 테니까 너희가 날 엄호해서 저 시커먼 트리켈라톱스들 좀 맡아줘.
11: 지난 전투에서도 그렇게 헤매더니 육지에서는 먹히던 방식이 어디서 통할 것 같아? 난 알아서 싸울 테니 작전도 짜고 있으라고.
2: 어? 혼자 치고 나가네?
12: 지금이다. 작전 개시.
2: 보안님 나가신다! 비켜! 아! 야, 미사일! 내가 갈게!
13: 오, 형선! 얘들아! 끝장내버리자. 절대 놔주지 마.
3: 하이나, 엘라스모사노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줄여봐 하이나.
13: 걱정마, 내가 더 빠르니까. 내롱.
11: 고백팀 수중전은 그냥 나한테 맡기세요.
3: 혼자선 무리야. 시저 알지?
2: 작살총 발사. 불스 우리도 모두 잡아당겨.
3: 흥.
2: 조금만 더.
13: 마지막은 내가 맡을게.
3: 하이나 피해.
13: 나 잡아봐라.
3: 하이나 저리 멀리 가.
13: 스텔라 알지? 이리와 미사일아.
3: 너 말 안 들을래?

0: 마인이 끝내준다.
1: 엘라스모사우루스야, 잘 가.
2: 나머지 적들은 우리가 쫓자.
3: 오케이.
4: 아직 끝난 게 아니야.
1: 형수가 무슨 일이야?
3: 나 좀 살려줘.
1: 왜 그래?
3: 살려줘!
1: 형수가!
3: 거기서! 한결! 숨이.
5: 형수기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진, 세나, 당장 형수기 수면 위로 끌어올려.
0: 한결이 형이 도망치는데?
5: 형석이부터 구해.
0: 알았어. 형석아, 조금만 버텨.
5: 형석아,
0: 우리가 구해줄게. 어서 빨리.
1: 오빠,
2: 조금만 버텨줘.
1: 형석아, 조금만 참아.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카페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는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0: 그런데
1: 우리들은 지붕 위에서만 계속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0: 경사진 지붕 위에서 천방지축 뛰어놀고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꼬마 스타냥들.
1: 지붕이 바가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인 것 같아요.
0: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키운다옴. 지붕 위에서 6주째 위험천만한 육아를 하고 있는 마롱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의 한 카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카페 사장님이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이 녀석.
1: 내가 우리 카페 마스코트 마롱이에요.
0: 너 정말 얌전하구나. 마롱아, 반가워.
1: 마롱아, 일로 와봐.
0: 오, 녀석 똑똑하기까지 하고.
1: 올 겨울에 저희 카페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개냥이어가지고 순하고 그래서 밥을 몇 번 줬더니 이제 완전 정착을 한 거예요.
0: 오전 9시가 되면 집사는 카페 영업 준비에 한창.
1: 저희가 마카롱을 좀 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마카롱의 마롱이라고 해서 마롱이가 됐어요.
0: 영업 계시다옹. 어서 오라냥.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마롱이가 전용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마카롱을 사러 오는 건지 마롱이를 보러 오는 건지 어느새 마롱이 주위엔 손님들이 바글바글. 인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 구역에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냐. 마롱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따로 챙겨오는 손님도 있답니다.
2: 마롱이 보러 올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0: 카페 직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틈날 때마다 마롱이와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1: 얘를 보려고 들고는.
0: 사냥놀이 담당을 자처하는 직원도 있답니다.
3: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안 놀아주더라고요.
0: 아하, 좀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요새 내가 좀 피곤하다옴. 한바탕 점심 손님이 다녀가고 드디어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된 마롱이. 그런데 이때 오, 이건 다른 고양이 소리. 소리가 들린 곳은 카페 위쪽. 그런데 마롱이가 한다름에 올라갑니다. 마롱이 남자친구라도 온 거니? 아니면 유규? 어머, 새끼 고양이? 아장아장 걸어나온 새하얀 악갱이. 그리고 뒤이어 한 마리 더 추가요. 지붕 위에 악갱이가 두 마리나. 서로 닮은 듯 또 안 닮은 마롱이와 새끼 냥이들.
1: 새끼 두 마리 있어요.
4: 마롱이가 엄마인 거예요?
1: 네, 엄마죠.
0: 6주 전 쌍둥이를 낳았다는 마롱이. 첫째는 오묘한 눈 색깔을 가진 오드아이 다롱이. 둘째는 엄마를 쏙 빼닮은 턱시도냥 복동이. 그런데 마롱이는 이번이 첫 출산이 아니랍니다.
1: 마롱이가 진짜 만신창이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아기들 소리가 요 위쪽에서 들린 거 보니까 위에 어딘가 공간에서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알았고요. 얼마 못 가서 이제 새끼들 울음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0: 지난 4월 첫 출산한 마롱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들을 모두 잃었는데요. 그 뒤로 집사와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전, 지금의 두 깜찍한 새끼냥 다롱이와 복동이를 낳았습니다.
1: 탯줄을 마롱이가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 또 가위 소독해서 잘라주고 했죠.
0: 새끼들을 잃었던 아픔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출산을 도왔다는 집사와 직원들. 그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두 녀석 무럭무럭 포동포동 잘 자라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언제나 마롱이 옆에 딱 붙어 다닌다는데요. 너희 정말 엄마 껌딱지구나. 그래도 한 달이 넘게 새끼들을 보살피다 보면 마롱이도 피곤할 턱. 그래서 집사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돕는답니다. 모유 수유를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이유식을 준비하는데요.
1: 잘은 모르지만 일단 애기들은 불려서 줘야 될 것 같아서 불린 거는 애기들 주고 안 불린 거는 마롱이 먹으라고 일단 한번 내떠보려고요.
0: 새끼들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냥이들이 있는 지붕 위에 준비한 이유식을 놓아보는데요.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녀석들 어째 근처에도 안 옵니다. 그런데 사실 집사에겐 큰 걱정이 따로 있습니다.
1: 내려오진 않아요. 그 새끼들은 지붕 위에서만 계속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새끼들을 굳이 물고 올라간 것 같아요.
0: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붕 위에서 지냈다는 새끼들. 출산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이 마롱이가 새끼들을 물고 올라갔다는데요. 출산 직후라 몸도 쇠했을 텐데 참 열심히도 옮겼답니다. 그 후 카페 테라스 위 지붕과 화장실 위에서만 지냈다는 녀석들. 절대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 듯 지붕 위에 완전히 정착했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 마롱이에게 말을 걸며 깜찍하게 놀기 시작한다는 녀석들. 이 시간이 다롱이와 복동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 그럼 마롱이도 엄마로서의 본격 육아를 시작합니다. 급하게 일단 체력부터 충전하는 마롱이. 그런데 사료 한 입 채 씹기도 전에 다롱이가 말썽입니다.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다롱이. 스스로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는데요. 엄마의 관심 속에 오르기 성공. 잘했으니까 집사가 좀 맘마 먹자. 그런데 마롱아,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지붕 밑에 팬클럽이 와 계셨네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녀석들 앙증맞게 포즈를 취해봅니다. 원조스타 엄마 마롱이도 찰칵. 갑작스런 팬미팅이 끝나고 마롱이가 잠시 쉬는 동안 폴짝폴짝 뛰어노는 새끼들. 밥 먹었더니 기운이 넘치나 보네요. 그런데 얘들아,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 조심조심 놀아야지. 하지만 새끼들은 아랑곳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기야 지붕 구멍으로 들어가기까지. 육아는 고양이도 힘들긴 마찬가지.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특히 천방지축 다롱이는 계속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모서리가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 게다가 미끄러질지도 모르는데 지붕 끝에서 뛰기까지. 그렇다고 복동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 지붕이 패널에 올라간 녀석. 복동아, 내려오렴. 녀석들의 위험천만한 지붕살이에 집사 역시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 위쪽 지붕은 일단 경사도 많고 비가 왔다 그쳤다가 반복되면서 위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약간 습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 좋고.
0: 우당탕탕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카페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번대며 애타게 울기 시작하는 마롱이. 허둥지도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다롱이는 보이는데 엄마를 꼭 닮은 복동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붕 위에만 있던 녀석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집사도 상황 파악을 하던 그때 벽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한달음에 달려간 마롱이가 위치를 알립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다급해진 집사가 나섰습니다. 급히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어미가 데리고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분명 떨어진 거.
5: 애기 불러봐. 애기, 빨리.
0: 집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불안감에 더 힘을 내보는 집사. 결국 벽에 구멍을 내는데 성공. 그런데 복동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이 안에서 울음소리 났는데. 아, 잔뜩 겁을 먹고 구석에 있었네요.
5: 마롱, 여기.

0: 여기 들어가. 따롱아. 따롱아.
1: 복동이 무사한 걸 확인한 집사는 마롱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롱이도 조심스레 벽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도대체 지붕에서 어쩌다 여기로 떨어진 건지. 마롱이가 야무지게 물고 나오며 복동이 구출 작전 성공.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새끼를 물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마롱이. 많이 놀랐지. 다시 평화를 찾은 마롱이네.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쌍둥이들은 지붕 위에 있네요. 그래도 어젯밤 놀랐을 마롱이를 위해 특식을 준비해주는 집사. 마롱아, 많이 먹고 기운 내렴. 무탈하게 하루가 흐르긴 했지만 냥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특명, 지붕에서 내려오게 하라. 일단 놀이 담당 직원이 먼저 장난감으로 유혹해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마롱이네 새끼들. 그렇다고 어제 같은 일을 또 겪을 순 없습니다. 이번엔 집사가 직접 나섰는데요. 새끼들이 가까이 내려와 있는 틈에 데리고 내려와 볼 생각입니다. 조심스레 올라가서 다롱이에게 세며시 손을 뻗어보는데요.
2: 오, 봤어요?
3: 방금 잡았는데 손을 무네요.
1: 심술을 내며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걱정되는 집사는 좀 더 시도해봅니다.
4: 아, 나 안 내려갔고요.
3: 다시 사고가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고요. 지붕 위에서는 얘네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1: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답니다.
3: 일단 제일 걱정은 마롱이 중성화거든요. 지금 마롱이는 워낙에 몸집도 작은 상태고 좀 마른 편이거든요. 근데 얘가 세 번째 임신까지 해버리면 진짜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걱정거리. 마롱이의 위험한 육아를 끝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해결사 미아홍철이 나섰습니다.
5: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롱이네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5: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
3: 마롱이예요.
5: 아, 안녕. 오, 시크한데요? 근데 자꾸 이쪽을 보는 거 보니까 이쪽이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3: 네. 왜냐면 새끼들이 지금 지붕 위에 두 마리가 있어요.
1: 낯선 미아홍철을 보고 새끼들에게 가는 마롱이.
5: 그러면 이쪽 공간에 지금 새끼들이 있는 건가요?
3: 네. 지금 원래는 위쪽 지붕에서, 위쪽 공간에서 살다가 지금 한 2, 3일 전부터 여기 아래쪽에 내려왔어요.
5: 지금 새끼 부르는 소리인데요.
3: 부르면 새끼들이 나오더라고요.
5: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 엄마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들도 계속 의사소통을 소리로 하는데 지금처럼 울면서 뒷부분에 약간 으르르르르 소리가 나듯이 길게 빼서 울 때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갈 때 새끼들 부를 때 엄마 왔다라고 이제 저렇게 이제 부르면 새끼들이 이제 엄마 왔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아... 사람한테 내는 소리, 요청하는 게 있을 때는 되게 클리어하게 그냥 냥!
3: 야옹.
5: 네, 그냥 진짜 야옹이에요. 아,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마롱이네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새끼들에겐 지붕이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급기야 복동이가 위에서 떨어져 구출해야 하는 돌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0: 한번 이제 어떻게 데리고 내려오고 싶어서 제가 손을 뻗어서 잡았더니 갑자기 막 하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출산할 때 만졌었던 느낌하고는 너무 달라서 얘도 야생이구나 싶었거든요.
1: 당연히 움켜 잡는다는 거는 되게 위협적인 행동이에요. 새끼 고양이. 왜냐면 사람하고 터치도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움직임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잡힌다는 거는 혹시 나 죽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0: 제가 성급했네요.
1: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새끼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마루이가 다시 물고 올라갈 거예요.
2: 데리고 내려와도 소용이 없을 거란 말인가요? 하긴 그러고 보니 복동이 구출 후 마롱이는 다시 새끼를 물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허, 대체 마롱이가 지붕 위 육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자기는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새끼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이 새끼들 신경 써야 되지? 다른 사람 오는 거 신경 써야 되지? 너무 밑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죠. 마롱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성애가 진짜 강해요.
0: 아, 네.
2: 한번 새끼들을 잃었던 아픔 때문일까요? 마롱이는 유난히 모성애가 강한 편이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롱이도 지붕 위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 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기왕에 내려온 김에 지붕 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는데.
1: 어떻게든 지금 지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 공간에 지금 두려고 하는 게 마롱이한테 안전한 공간은 새끼들한테도 안전한 공간은 아직 아닌 거죠. 이를테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가는 수영장하고 어린이들이 쓰는 수영장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래 공간은 아직까지는 새끼들한테는 깊은 수영장인 거죠. 아직 데려올 준비가 안 된 거죠, 새끼들한테.
2: 평소 북적이는 아래 공간은 새끼들에게 매우 위험한 공간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지붕 위는 안전한 공간으로 엄마 마롱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영상을 유심히 보던 미야홍철.
1: 지금 보니까 마롱이 두 마리 새끼가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한 마리는 심지어 눈 색깔도 양쪽이 다르죠. 오드아이죠. 아빠 고양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0: 진짜요?
2: 같은 날 났는데요?
1: 고양이들은 원래 중복 임신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배란 자체가 교미 후 배란을 하기 때문에 발정기에 사실은 되게 여러 마리의 수컷 고양이들하고 교배를 하고 그 대신에 다양한 수컷의 새끼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한 번.
0: 충격.
1: 네.
2: 어쩐지 너무 안 닮았더라.
1: 보통은 12주령까지를 사회화식이라고 보거든요.
0: 12주요?
1: 네. 이때는 뭐 천둥벌거숭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잘 몰라요. 엄마 고양이한테 이것저것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자기가 또 경험하고 하면서 뭔가 위험한 공간, 위험한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네들을 또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거라서 분명히 이제 엄마가 데리고 다니기 시작할 시기가 지금 오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얘네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행동 반경을 넓혀나갈 거고 분명히 새끼 고양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데리고 내려와요. 자기가 대처할 수 있고 알려줄 시점이 되면 데리고 내려오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숨겨뒀던 거고.
2: 그런데 갑자기 마롱이가 새끼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 지금은 마롱이가 데려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방금 마롱이도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와도 되는데 새끼들 오고 어머 어떻게 가 저기를 아 이리 와 아 어떻게 가요 지금 딱 이 상황인데.
2: 그렇다면 이제 마롱이도 새끼들이 내려올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걸까요?
1: 단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을 이어주는 이 수직 공간 연결 공간이 새끼 고양이들이 이동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공간이 한 50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게 딱 성묘들이 오갈 수 있는 높이 정도이고요. 보통은 좀 노묘, 그리고 좀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절반 정도 높여야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롱이가 보기에 아 이제 준비가 됐고 새끼 고양이들 이제 아래쪽 가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지라고 하더라도 새끼를 데려오기에 너무 길이 험난하면 그게 더 더뎌질 수가 있거든요.
2: 내려오기 힘든 구간만 보완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 지금도 유선 불어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저 나와요.
2: 집사님이 몸이 약한 마롱이가 또 임신을 하게 될까봐 늘 걱정이셨어요.
1: 한참 지금은 에너지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많이 뺏기고 있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는 호르몬 영향 때문에 발정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기는 보통은 이 유선이나 이런 게다 불었던 게 다시 정상화되고 나서 보통 출산하고 그래도 10주에서 12주 정도는 지나야지,
0: 10주에서
1: 네,
0: 12주.
1: 좀더 안전하게 마롱이가 수술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 집사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날 바로 길을 만들어주는 집사.
3: 뭐 하는 거냐?
2: 그런데 다롱이 너 지금 내려오는 거야? 아, 참 잘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나, 다롱이 벌써 두 단계나 내려왔네요.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3: 여기 좋다냥. 복동아, 너도 내려와라.
0: 마롱이를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아가들도 제힘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줘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2: 위험한 지붕살이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마롱이네. 이제 곧 모두 안전한 마당에 정착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겠네요. 집사님, 그리고 직원분들, 마롱이네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권력은 부패하는 걸까요?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리는 걸까요? 왜 많은 이가 스트롱맨을 선택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지난 10년간 500명이 넘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와 권력을

0: 욕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죠.
1: And too often the wrong people are attracted to power. Those are the people we describe as power hungry.
0: 나쁜 권력자는 감시하고 최고의 사람을 권좌에 올리는 방법. 브라이언 클라스에게 들어봅니다. Oh,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되어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0: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권력은 부패하는 걸까요?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리는 걸까요? 왜 많은 이가 스트롱맨을 선택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지난 10년간 500명이 넘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와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죠.
1: And too often the wrong people are attracted to power. Those are the people we describe as power hungry.
0: 나쁜 권력자는 감시하고 최고의 사람을 권좌에 올리는 방법. 브라이언 클라스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ne, two, let's go!
1: 너 오늘은 20만 2천 원. 오늘의 매출은 45만 2천 원. 19만 원을 빼면은 68만 3천 원. 개구리. 똘망똘망하게 저만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치 마술사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0: 오늘 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번화가 중한 곳인 대구 동성로에 왔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이 많은 즐길거리와 사람들 중 저의 목적은 단 하나.
1: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는 대구 동성로입니다. 대구 동성로. 네, 오늘의 우리 베테랑이 솜사탕 쇼를 한다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0: 솜사탕 공연이 뭐길래 이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걸까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별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 네. 무슨 모양이에요?
3: 오, 저 목에 저 두 개가
1: 반응 좋은데요?
0: 오, 정말 보면 볼수록 화려한 퍼포먼스에 계속 눈길이 가고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베테랑 왠지 범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저는 솜사탕 9년째 솜사탕을 하고 있고 캐릭터 솜사탕을 만들어서 케이터링을 나가서 행사라든지 이벤트 때로는 판매로 나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연수입은 순수익으로 1억 이상 벌고 있습니다.
0: 하얀 눈처럼 희고 둥글기만한 솜사탕은 이제 옛말. 요즘은 귀여운 솜사탕이 대세랍니다. 다양한 손기술이 더해져 눈으로도 즐길 수 있게끔 진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억대 수익까지 내고 있다는 베테랑. 그가 이번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 점점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2: 사자? 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0: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뭘까요?
2: 자, 우리 천사 솜사탕 아저씨 멋있어요. 박수! 야,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어찌 갈지 뭐야. 무슨 모양이에요? 와, 상상의 동물 우리 유니콘 모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울면 멈춰. 울는 친구들에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드릴게요. 자, 마지막.
0: 꼬마 관객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워 완성한 건 알록달록한 잎들이 만개한 꽃 솜사탕.
2: 자, 감사해요. 박수.
0: 이 꽃이 향할 곳은 정해져 있죠.
5: 고맙습니다.
0: 웃음을 되찾아서 다행입니다.
2: 네, 울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6: 저희는 이거 기계로 만드는 것만 봤었거든요.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기계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4: 떨림은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해주시고 저를 다들 좋아해주시니까 그런 기운을 받아서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베테랑의 공연을 다 보고 나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마음 단단히 먹고 임해야겠는데요.
7: 돈을 벌기 위해 솜사탕마저 진화하는 세상. 애들도 확실히 캐릭터 솜사탕을 좋아하네요. 반응이 달라요. 보는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예. 신기했어요. 사실 저 솜사탕 나무 짝대기만 휘휘 저으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만의 노하우가 야 이거는 몇 날 며칠 파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었고 쉽지 않겠는데요.
0: 베테랑의 매장이 있는 청주에 왔습니다. 비는 오지만 마음은 들떴습니다. 왜냐고요?
7: 벌써부터 이 달콤한 이 돈 냄새가 좀 나지 않으세요? 저도 PD를 은퇴하게 된다면 이걸로 한번 큰 돈을 벌고 싶어서
3: 너무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보고 이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고 꿀팁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5: 아, 안녕하십니까?
3: 이동윤입니다.
5: 아, 네, 김영진입니다.
3: 네, 바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5: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저 큰 돈 벌고 싶거든요. 아, 진심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3: 이번에 제 진심이에요.
0: 엄청난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3: 왜 열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5: 우리가 설탕을 녹이려면은 설탕이 녹을 정도의 고온이 발생돼야 되는데 지금 열이 약해서 설탕이 안 녹아요.
3: 설탕을 넣으면은 이게 갈아서 설탕을 갈아서 솜사탕이 만들어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5: 네. 이 솜사탕이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쇳덩어리를 가열을 시켜야 돼요. 설탕이 녹으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으면 이게 설탕 물로 바뀔 거예요. 뜨거우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면서 설탕 물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빠지거든요. 여기 선풍기 날 같이 날개가 있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굳게 만들면서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솜사탕은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저 신기하다. 이게 그러면 보통 이게 솜사탕을 어느 정도 배워야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5: 12시간, 이틀 12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2시간 교육만 이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판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3: 저도 그러면 이틀이면 솜사탕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 그럼요.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솜사탕 기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 아, 큰 가르침입니다.
0: 교육이 필수는 아니지만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창업 비용은 부자재 값과 기계 값을 더해 약 500만 원. 비교적 소자본으로 가능하답니다. 베테랑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요.
3: 이야.
5: 색깔별로 맛과 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홍색은 딸기 맛, 노란색은 오렌지.
0: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솜사탕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5: 원가로 쳤을 때 360원 정도?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이동 경비, 그리고 그 장소가 자릿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릿세. 모든 거를 여기다 다 넣었을 때는 재료비만 했을 때는 500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 70에서 80% 정도 마진율은 된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확실히 솜사탕이라는 거는 마진율은 높다. 어떻게 보면 기술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보고 있으니 왜 기술료가 포함됐다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3: 야, 이거 보는 재미랑 향이랑 향기 너무 달콤하고 이게 지금 한 20, 30초? 1분이 안 걸리네요.
5: 네.
3: 요거 지금 얼마에
5: 정도? 저는 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3: 1분에 5,000원?
5: 1시간이면 계산이 나오겠죠. 네.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할 장소에 가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어도 구매하실 분이 없으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드셔보도 돼요.
3: 우와.
5: 벌써 녹죠?
3: 비가 와요.
5: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금방 녹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 저기 교육생 오늘 창업 또 다른 분도 한 분 더 창업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3: 안녕하세요. 제 동기인 거예요?
5: 네. 오늘 동기.
3: 반갑습니다. 이동윤입니다. 네. 네. 선배님은 먼저 배우셨던가요? 저 완전 동기예요.
5: 지금 처음 오신 거고.
3: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회오리 시죠? 회오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를 여기 솜사탕이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 끝에다가 맞춰가지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물을 묻혀서 꽈배기라는 걸 틀어줘요. 완성됐을 때 솜사탕이 조금 더 튼튼하거든요.
0: 막대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5: 자, 제가 높낮이를 이 높이에서 계속 돌리잖아요. 튼튼해져요. 짱짱하거든요, 이렇게.

0: 크게 볼게요. 높낮이를 가지고 크기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높이 들어볼게요.
1: 막대를 높게 들면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0: 높낮이를 들으니까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튼튼하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는 높낮이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 상태로 들면 위에가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뒷손을 들고 뒷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살이
1: 그 다음은 막대 각도를 바꿔가며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2: 야, 이거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1: 생각보다 무척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0: 이렇게만 돌리면 위에가 동그란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드디어 제 차례.
2: 좀 떨리는데? 자, 소세지 만들 만큼만 놓고
0: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높낮이가 낮아야 돼요. 아, 이 정도. 닿을 듯 말 듯. 1cm. 네. 여기서 조금만 넣어보세요. 자, 옆에 교육생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1: 베테랑의 가르침대로 놓고, 뼈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0: 이렇게 한 다음에.
2: 그 다음에 물을 묻은 걸로.
0: 아, 막 이걸 연필 잡듯이 잡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 스무스하게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너무 높아요, 높낮이가. 돌려보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냥 천천히. 돌리는 거는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자. 좋습니다. 한번 들어서 볼까요?
1: 제 첫 작품입니다.
0: 여기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손을 들어주세요.
1: 저보다 잘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0: 점. 좋습니다. 수평, 수평. 네, 좋아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다시.
2: 쉽지 않아. 아,
0: 뒷손을 들어주세요.
2: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모양 만드는 게 생각보다.
0: 자, 수평. 자,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맛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0: 2, 30초 안에 일반 솜사탕.
2: 오, 제 것도
0: 캐릭터는 아니지만.
2: 제 것도 훨씬 예뻐요, 모양이.
0: 어때요, 보니까?
3: 그냥 예뻐요.
0: 만족하나요, 근데?
3: 아니요. 아니요, 아직 먼 것 같아요.
2: 동기부여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3: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 안 다니고.
2: 어디요?
3: 네, 저희 S사 다녔습니다.
2: 이야.
3: 출산을 지금 연달아서 세 번을 해서.
2: 눈치가 보여요?
3: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퇴사를 선택을 해서.
2: 한 달 매출을 얼마나 생각하고 일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3: 한 천만 원 정도.
2: 그 그럼 천을 천만 원 볼 수 있어요?
0: 노력을 하면, 노력을 좀 많이 하면은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3: 이제 저도 이제 금액적인 거는 금액적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솜사탕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그 약간 동심의 그 세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캐릭터 만들어졌을 때 되게 좋아하는 그런 표정, 기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1: 다양한 분들이 솜사탕 창업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0: 솜사탕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안 먹는 친구는 있어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찾게 되는 게 솜사탕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뭐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그렇게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캐릭터 솜사탕 이벤트가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7, 80%는 모르신다고 봐요. 그랬을 때 내가 행사를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아직도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 다음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5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만나가지고 인천의 소래포구 축제에 대표님이랑 가기로 해서 미리 나와 있어요.
1: 솜사탕은 손님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4: 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려면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솜사탕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 그치, 나도 비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전국의 솜사탕 사장님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려나?
1: 남의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란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2: 사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어떻게 지금 주무셨어요?
2: 너무 피곤한데요.

0: 운영을 할 때,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돈의 무서움은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진짜.
1: 500만 원이 없어서?
0: 네. 빌릴 데도 없고. 회사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그, 투자 사기를 당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가진 재산도 다 잃다 보니까, 어디 뭐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봄에 공원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저쪽에서 이제 솜사탕 파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허름한 기계에 줄이 엄청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 기계 하나만 있으면 솜사탕이라는 걸로 돈을 벌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단돈 2, 3천 원도 없는 사람이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사정사정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친척한테 빌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솜사탕이라는 거를 창업하게 됐어요.
2: 솜사탕. 어떻게 해야 많이 팔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베테랑과 함께하며 장사의 기술을 배워보려 합니다. 우선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1: 달고나를 왜 이렇게 많이 투표하시는 거예요?
0: 풍성하게 깔아야지 사람들이.
1: 아, 없어 보이면 안
0: 예.
1: 됩니다.
0: 없어 보이면 오히려 장사가 더안 돼요. 많이 깔아야 돼요.
2: 상품 배치는 무조건 풍성하게. 그렇다면 이 판매 부스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0: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예요. 입구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출입구니까 우선 동선이 앞에 트여 있고, 오자마자 저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어디서 주최를 하는지를 우선 아셔야지, 거기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이제 공고문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야시장이나 장터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을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손님이 하나, 둘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부스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1: 와, 애들도 솜사탕 안 쳐다본다.
2: 이래서 저희 돈벌수 있나요?
0: 아이들이 평일에는 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3시는 지나야지 하원을 하고, 뭐 집에 들어가서 나오려면은 뭐 5시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 시간 5시부터 뭐 9시까지 그 4시간 정도가 영업 시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1: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0: 아, 그럼요. 이따가 사람들은 넘칠 듯이 많이 나와요.
1: 진짜죠?
0: 저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꾸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1: 예.
0: 나올 거예요. 네.
2: 쉬어도 된다니 쉬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담을 하시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던 그때, 정말 요술을 부린 것처럼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 우와, 유니콘 들어.
0: 아, 네. 빠르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끌면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뒷사람이 또 오거든요.
2: 일부러 천천히 만들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전략인데요.
0: 완성됐어요. 맛있게 먹어요.
2: 이렇게 한 장의 추억도 정립. 가던 길 멈추고 지갑을 열게 된그 이유는 뭘까요?
4: 지나가는데 솜사탕 문어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양 때문에. 처음 보는 모양. 처음 보는 모양.
5: 솜사탕 사보신 적 있으시죠?
4: 네, 동그란 거. 그냥 아무 모양 없는 거. 너무 신기해요, 저도 지금.
2: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눈길이 가면 불멍 못지않게 멍하니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집중하게 만드는 손놀림에 정답을 맞히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0: 자, 도끼 나왔습니다.
1: 귀엽다.
2: 진짜 했어요.
3: 이번엔 귀여운 리본을 단 토끼.
0: 감사합니다.
3: 이 손님은 누굴 위해 구매하신 걸까요?
4: 손주 주려고. 너무 너무 이뻐요. 아니 애기가 솜사탕 노래를 자주 부르고 솜사탕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영어만 해주고 싶어요.
1: 옛날에 솜사탕 많이 드셔.
4: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꿈이거든. 애기들한테 너무 이뻐요.
3: 여기 두 꼬마 손님이 그 꿈을 찾아왔습니다.
0: 일반 옷 골라도 레인보우를 해줄게요. 모양이 조금 안 이뻐도 괜찮아? 열심히 만들어 볼게. 뭐라고? 고맙다.
3: 덕분에 자신감도 쭉 쭉 올라갔습니다.
0: 아주 그렇게. 더 크게? 한 번 더.
5: 조금
0: 번
5: 더. 더. 알겠어. 더 크게?
0: 한 번
5: 더.
0: 한 번 더. 하나. 자, 분홍색 한 번 더. 아.
5: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6: 네, 이 정도 괜찮아요.
5: 와. 야, 이 혼자 와. 너가 내 첫 손님이야. 고마워.
6: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먹어요.
6: 모양도 훨씬 괜찮아요. 맛있어요, 엄청. 엄마 사탕 먹는 거, 젤리 먹는 거 싫어해요. 근데 애가 먹어도 괜찮겠죠?
3: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손님이거든요. 5시부터 몰려든 손님은 밤까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드론쇼가 하루의 마무리를 알리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베테랑을 따라 신나게 장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바빴던 만큼 힘도 들었지만 매출도 기대됐습니다.
5: 우리가 지금 눈 뜬 지 15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아, 이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자영업이. 오늘 매출이 좀 궁금한데. 사장님, 저희 오늘. 네. 매출 얼마나 돼요?
0: 집계해볼까요?
5: 매출, 바로 집계가 돼요? 좀 쫄린다, 이거.
0: 우선 이체랑 카드가 44만 2천 원. 현금은 세봐야 돼요. 2만 7천 원.
5: 정확하게 30만 원.
0: 30만 원. 그러면 87만 3천 원에서 19만 원을 빼면은 68만 3천 원.
5: 아, 근데 진짜 5시까지 어쩌나 싶었는데. 와, 장사가 되네.
0: 아까 안 올 것 같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5: 어서오세요. 야,
0: 매출 시장에도 사람이 이렇게.
5: 매출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0: 오늘 70은 찍었네, 그러면.
3: 문을 닫기 전까지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오신 손님 돌려보낼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더 팔고 나서야 오늘의 장사 종료.
5: 거짓말처럼 5시 되니까 손님들이 있기 시작하더니, 와, 그렇게 사실 많이 팔릴지도 몰랐고, 와. 사실 제가 거기 서 있었던 시간은 12시간을 넘게 서 있었는데, 장사하는 시간은 4시간, 5시간만에 한 8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 오, 그때 괜찮구나. 그 느껴져. 확실히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
3: 오늘도 돈 벌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베테랑은 아닌가 봅니다.
0: 오늘은 아파트 장터에 나왔어요. 오늘 장 열리는 날이거든요. 장터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야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비가 오면은 안 나오세요, 집에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3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우선 열심히 해봐야죠. 나오시겠죠?

0: 여기 나와 있긴 한데.
1: 얘들아, 감자탕 좀 봐.
2: 우리 집은 일로 와요. 주먹만 해줄게요. 오시면 돼요. 네.
0: 그냥 서비스로 만들어주겠다는 베테랑.
2: 감자탕도 만들어지는 거 보고 아저씨가 주먹만 해줄 테니까 먹어요.
0: 오늘은 이렇게 공치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열심히 만들어졌습니다.
2: 자, 한 명씩 오면은 여기
3: 딸기만 먹을 사람.
2: 하하, 1등.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4: 나 오렌지.
2: 오렌지?
4: 나도 오렌지. 나 포도. 나 포도 갖고 와.
2: 알았어, 알았어.
4: 나 여기.
5: 빨강, 빨강.
2: 와, 이 친구가 더 크게 됐네요.

0: 야, 사이즈 나왔어요.
1: 야, 너네 치카치카 잘해야 된다. 알겠지?
0: 아,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1: 아이고.
2: 맛있게 먹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베테랑은 아이들을 섬세하게 챙겨주는데요.
0: 잘가요. 잘가요. 잘가요.
1: 와, 나 깜짝 놀랐다. 저 씨, 뭔가 한마디에, 요.
3: 욱 하는데요? 쳤어요, 방금. 내 눈물샘을 쳤어. 저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4: 한 명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올 때마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약간 행사랑은 틀려. 행사는 그냥 지나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달라요. 아파트 입주에 계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거든요.
2: 손님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다시 찾아줄 확률이 높답니다. 하지만 솜사탕 판매 제로. 오늘 괜찮을까요? 어? 이 친구는?
4: 우리 친구 아까 먹었는데 또 왔어요?
5: 그러니까. 네? 아까 먹었죠.
2: 조금 전 왔었던 그 꼬마 손님.
4: 또 생각났어요, 손님?
5: 네. 계속 솜사탕 생각밖에 안 나요.
4: 진짜요?
6: 아까 먹어봤다고 해서 너무 계속 생각난다고 먹고 싶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이 기분에 사주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니까.
4: 우와. 퍼포먼스까지.
1: 그쌤 뒤로 뒤로 못 만들겠어요 제가. 서비스.
6: 고맙습니다.
4: 일부러 서비스 만들.
1: 서비스 만들 일부러. 인생 첫 솜사탕이에요? 몇 살인데요?
6: 지금 30개월이요. 와. 아, 좋아. 혹시 어머님은 인생 첫 솜사탕의 맛을 기억하세요? 아, 순 기억이도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아까 표정 보셨지 않으세요? 눈이 막.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아주 실패한 건데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거 이런 거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하잖아요. 되게.
1: 아까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야. 저는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도 뿌듯합니다. 와, 그렇지만 오늘 솜사탕 이제 네 개째 팔았다는 거. 그게 뭐 망했다고 할 수 있죠.
4: 장사는 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새로운 거를 얻으니까
1: 잠재적 고객을 만들고 하는 거.
4: 그거는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2: 어? 근데 여기는 또 무슨 일이죠?
1: 왜 우는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줄까?
2: 좋아하는 걸 보니 다행입니다.
1: 와, 또 끝이로구나.
2: 솜사탕이 뭐길래 이리도 아이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1: 마음에 들어?
2: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힐링도 되더라고요. 분명 저도 어렸을 땐 저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찌됐든 오늘도 이렇게 장사는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베테랑의 노하우 덕에 아예 공을 치진 않았습니다.
4: 카드랑 이체는 14만 6천 원.
2: 그래도 이 전날 축제 때와 비교하면 아, 한없이 저조한 매출.
4: 그래서 오늘은 20만 2천 원.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네, 근데.
1: 아, 그러니까 좀 많이 판 줄 알았는데.
4: 매번 잘 벌면 건물주저다. 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1: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조금 더 연습해서 혼자 장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4: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1: 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돼요. 팔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돈을 벌면서. 근데 뭔가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애들 눈빛에서 저는 그냥 그게
3: 이거 돈을 떠나서 좀 재미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할 만한 것 같다.
7: 저희 아내가 오늘 일 도움입니다.
8: 도와줘.
2: 장사의 매력을 알고 나니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곳.
8: 오늘 저희 딸 어린이집에 솜사탕 만들러 왔습니다. 연습도 좀 할 겸 좀 좋은 아빠 될 겸.
9: 형은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어요?
6: 네.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요.
2: 베테랑과 손님들에게 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10: 짜잔!
6: 우와!
10: 짜잔! 어때? 할만해? 할만해?
2: 여기서 실전에 더 강해지기 위한 특훈을 할 겁니다. 오늘 만들 물량은 100개.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10: 짜잔! 자, 1등! 어때? 좀 더 크게 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크게 해줘, 작게 해줘. 적당하게 해줘. 적당하게, 알았어.
2: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도 사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떨리는 손님인데요.
9: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10: 긴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딸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6: 짜세요.
10: 자, 어때? 괜찮아? 와.
6: 맛있게 먹어.
2: 완벽한 모양은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나름 성공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제게는 40개의 솜사탕 제작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 자꾸 이 기계가 툭툭 꺼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제 소중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언제 나오나? 이게 진짜.
2: 아, 제 타는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10: 세상에, 난 이런 솜사탕 색깔을 본 적이 없다.
2: 달콤해야 할 시간이 왜 자꾸 씁쓸해져만 가는지.
10: 누에 꼬치가 나오잖아, 이거. 망했습니다. 와, 이거 혼자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야, 이 불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 사장님 혼자 장사 어떻게 하시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막 욕심이 많았거든요, 초반에. 애들 눈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솜사탕 나눠줘야지. 제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거 오늘.
2: 결국 연습은 망한 채 다시 대구 동성로 축제에 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바로 앞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이 솜사탕 팔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마늘 있는 거 골라보세요.
2: 오늘은 베테랑이 저의 보조.
10: 여기 약간 그냥 지나다니시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릴 것 같은 느낌? 약간 느낌이 달라요.
2: 제 느낌이 딱 맞았습니다.
10: 레인보우요? 알겠습니다. 솜사탕 자주 사드세요?
12: 초등학교 때.
10: 초등학교 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사먹게 됐어요?
12: 아니, 너무 맛있어. 야, 내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10: 아니, 좀 잘 만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12: 네.
10: 어때? 좀 더 크게? 좀 더? 네? 조금만 더 크게. 알겠습니다. 좀 더.
12: 아니, 근데 제 거잖아요.
10: 좀 더. 친구분들이 원하시니까.
2: 고3 친구들이라 많이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10: 약간 성화 느낌으로.
12: 감사합니다.
10: 네, 맛있게 드세요.
12: 네, 아직.
10: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연습할 때는 죽어도 안 되더니. 아, 그렇지.
13: 사실 저기 솜사탕 만들어준 사람이 EBS PD예요.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12: 아, 그래서 이런 거야.
13: 아, 아니야. 아니, 나는 꿈
14: 모양을 되게
15: 나는 손 모양을 기대했다니까.
2: 못 들은 걸로 할게요.
1: 그럼요, 그럼요. 어떤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2: 어쨌든 저 혼자서도 순조로웠습니다.
1: 캐릭터 이거 방금 만든 거 보셨죠? 이거 남자친구분 서비스로 드시고 계세요.
16: 아, 진짜요?
1: 예.
2: 제가 즉석에서 창작한 캐릭터 궁금하시죠? 일단 주문하신 것부터 다 만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토끼 귀도 척척 만들어내고 이제 특훈의 결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자, 토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16: 이 캐릭터가 무슨
1: 병아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공연하고 오셔도 제가 뭐 좀 팔겠는데요?
4: 네, 알겠습니다. 많이 팔고 계세요.
1: 아, 예, 뭔가 약간 자신감이 붙는데?
4: 가만히 있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면서
1: 아, 예, 예.
4: 냄새를 풍겨야죠, 냄새를.
2: 베테랑의 조언을 새겨 쉬지 않고 솜사탕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1: 뭐 같아요, 친구들? 먹어볼래요? 서비스.
2: 서비스를 활용한 손님 끌어모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베테랑이 알려준 방법이 통해야 할 텐데요.
1: 친구들 불러와야 되거든요. 저렇게 주면 친구들을 불러와야 돼.
17: 아, 네네네.
2: 와, 줄 거죠?
1: 뭐 있을까요? 네?
17: 토끼 두 개.
2: 한꺼번에 세 개나 되는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제법 솜사탕 사장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나요? 아, 참. 손님들의 취향도 반영해야죠.
1: 토끼지 무슨 맛으로 만들었을까요? 포도, 오렌지, 딸기. 딸기랑 포도? 알겠습니다.
2: 장사를 하면 할수록 재미와 행복이 같이 오더라고요. 분명 손님과 주고받는 건 돈뿐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즐거워해주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주는 손님들.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고마움을 듬뿍 담아 최선을 다해 솜사탕을 만들어줬습니다.
1: 짜잔. 네. 자, 다음.
2: 제가 느낀 행복을 함께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죠.
1: 네, 맛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2: 그렇게 조금 한가해지니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1: 사장님 어디 가셨나 본데? 공연하고 계시나?
2: 역시 공연 중이셨군요. 언젠가부터 솜사탕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0: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거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어쩌면 이 씁쓸한 세상에 한 번쯤은 필요한 달콤한 영양제가 아닐까 하는 조금 간지럽지만 순수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 근데 장사 사실 여기 제가 혼자 해보는 거 처음인데 진짜 재밌어요. 손님들 표정도 좋고 특히 애들 표정이 또 좋고 뭐 저는 송사탕을 판다고 하지만 약간 낭만을 파는 게 아닌가 애들의 동심을 파는 게 아닌가. 어서 오세요.
0: 비가 옵니다. 예보에 없던 비라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오늘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느낌.
2: 큰일 났다. 비 와요. 날 진짜 좋았는데 오늘. 아 이거 어떡하지? 솜사탕에게는 비가 치명상이죠. 오늘 거의 뭐 솜사탕 끝났습니다. 비 와서.
3: 비가 엄청 오네요.
2: 아, 비 많이 온다, 갑자기. 이거 제가 번 돈.
0: 이렇게 제 솜사탕 장사는 끝. 와주셨던 손님분들 모두 달콤했던 기억이길 바랍니다.
2: 제 95,000원.
3: 시세가 21만 원이라서 오늘의 매출은 45만 2천 원. 네, 우선. 그래서 오늘은 20만 2천 원.
0: 적은 매출에 실망도 하고.
2: 네, 안녕하세요. 누나, 나 내 첫 손님이야. 고마워. 너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0: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과 순수함을 찾기도 했던 날들. 마음속 굳게 잠가둔 잊고 있었던 감정을 열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4: 어머님은 인생 첫 솜사탕의 맛을 기억하세요?
5: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6: 계속 솜사탕 생각밖에 안 나요.
3: 진짜요?
4: 이게 사실은 이제 꿈이거든요. 애기들한테.
0: 꿈과 동심 그리고 옛 추억을 지켜주는 김영주 베테랑. 솜사탕 아저씨 김영주 베테랑의 달콤한 행복을 퍼뜨리기 위한 여정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3: 마치 마술사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돌려줬을 때 그 환호성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줬구나. 이걸 느끼니까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 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부쩌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

0: 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추울수록 더욱 찾게 되는 뜨거운 맛.
1: 제일 맛있게 고기가 되는 건 어쨌든 불맛이 들어가야지 고기가 제일 맛있게 되는 거예요.
0: 직화의 맛을 내는 대표 주자는 강력한 화력의 장작.
2: 참나무의 부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0: 은은하게 퍼지는 불향이 일품인 숯.
3: 숯에서 숯 향이 나면서 잡내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0: 폭발적인 화력으로 불맛을 내는 볕집까지.
4: 이 볕집이 화력이 순간 온도가 6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60도까지 살아있고.
0: 불에 직접 조리하지 않으면 맛보기 힘든 직화의 맛. 아우. 식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위해 불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5: 와, 너무 덥네요.
0: 이 겨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직화의 맛을 찾아 남양주시로 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매운맛에 직화의 맛을 더해 그야말로 화끈한 불맛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직화의 원료는 거대한 화력을 뿜어내는 장작. 불꽃이 활화산처럼 치솟아 오르는 모습에 사람들의 발길이 절로 멈춥니다.
6: 불타오르면서 끓는 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생동감이.
7: 물멍도 하고 맛있잖아요, 또.
0: 불꽃이 찾아든 후 화구채로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요. 잔열로 마지막까지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8: 비주얼 짱.
0: 장작의 강력한 화력과 향이 더해진 맛. 아, 궁금해지는군요.
9: 불향도 좀 나고 다 맛있어요, 아무튼.
0: 닭볶음탕의 주재료는 18호 이상의 대형 국산 토종닭입니다.
10: 국산 토종닭입니다. 참나무로 이렇게 30분 이상을 끓이다 보니까 이 작은 닭은 살이 다 흐물어지고. 아, 이건 엄나무입니다. 아, 잔대예요. 닭냄새 제거를 위해서 초벌을 저희가 준비를 하거든요. 먼저 토종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 부분이 좀 민감해요.
0: 닭고기 잡내를 잡기 위한 약재는 총 5가지. 모든 약재를 넣고 20분 정도 끓이는데요. 이 약초 달인 물에 초벌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닭을 넣으면 되는데요. 초벌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11: 아, 닭인가 봐요.
10: 네, 닭입니다.
0: 6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10: 여기서 너무 끓여버리면 또 저쪽에서 바깥에서 저희가 또 이 참나무를 끓일 때 30분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질이 뻣뻣해져요. 냄새 잡는 역할만 하는 거죠.
0: 초벌을 거치면 닭 손질은 마무리. 이제 양념장 만들 일만 남았는데요.
10: 양념을 만들어서 15일 정도 보관한 숙성된 이제 양념이죠.
0: 오래 숙성해 맛이 풍부한 매콤한 양념.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10: 숙성은 한 8시간에서 길게는 10몇 시간까지 저희가 해놓죠. 토종닭이다 보니까 이제 살이 크다 보니까 양념 따로 고기 따로 끓이면 이 간이 안 돼요.
0: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주인장이 직접 진행. 하루 전에 준비해둡니다.
10: 소뚜껑인데요. 가열을 하면은 이 소뚜껑 자체가 열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장작 닭볶음탕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소뚜껑. 지름만 70cm의 초대형입니다.
10: 들기는 녹 방지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기름을 꼭 뿌려줘야 돼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저한테.
0: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장작을 챙기는데요. 참나무 한 가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10: 특히 뭐냐면 참나무 향이 여기에 불이 이제 식화하면 이제 넘어오거든요. 참나무 향도 닭에 어느 정도 배게끔 하려고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0: 넓적하고 높이가 낮은 솥뚜껑을 쓰는 것도 참나무 장작불이 음식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작은 닭 한 마리 기준 30개, 음식량에 따른 조리 시간을 계산해 정확히 개수를 맞춰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닭볶음탕 재료를 올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5: 야, 11시 40분도 그렇고 언덕 차려야 되네.
0: 장작에 불길을 내줄 가스불 등장. 강력한 불길에 금세 타오르는 장작. 솥뚜껑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이 붙은 후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토종닭의 육질이 야들야들해지려면 균일한 온도의 30여분 조리, 불앞을 지켜야 합니다.
10: 이걸 하다 보면 바람이 어느 순간 확 불어오르면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고 아주 죽겠어요. 화상도 있고 어떻게 하면.
12: 아, 불이 세서요?
10: 네, 불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옷도 나만하진 않아요.
0: 장작의 열기 때문에 한겨울 야외 작업장에서도 얇은 위돗 하나면 충분하다네요.
5: 닭갈비 왔어요.
10: 닭볶음탕하고 거기 이제 남은 숯들.
0: 참나무 장작이 타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숯은 구이용으로 쓰는데요. 속살을 느긋하게 익히기 전 강한 화력으로 불맛을 더합니다.
10: 식화 느낌으로 겉맛 속촉이라고 해서 양념이 확 배게끔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0: 조리 시간이 거의 끝나가면 꼭 해주는 작업이 하나 있다는데요.
10: 마지막에 강한 불로 양념을 배게끔.
0: 한마디로 강한 화력으로 맛을 내는 과정. 이렇게 조린 후 겨울에는 별미인 어묵도 넣어줍니다. 이야,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솥뚜껑 닭볶음탕 완성. 양이 많아서 한 판이면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나무의 화력과 무쇠 솥뚜껑이 만나 화끈한 불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상주시를 찾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이곳.
13: 천천히 들어오세요.
0: 직화의 맛을 위해 나뭇가지 직접 고른다고 하는데요.
14: 아, 나무 전나 가야.
15: 조금 더 얇아야 되잖아요.
14: 나무 자체가 불참이네 전부 다.
0: 나무의 밀도가 높아 화력이 오래가고 향도 좋은 굴참나무. 직화용으로 최고로 칩니다.
14: 지금 이제 9톤 들어왔고, 우리가 한 40톤 들어와요. 작년에 이제 그 벌목한 1년 동안 건조한 나무거든요.
16: 자연 그대로 말린 거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
0: 하루 사용하는 장작만 200kg. 오늘은 나무가 들어오는 날이라 더욱 분주합니다. 직화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장작. 때문에 나무를 고르고 운반과 건조, 절단까지 모두 가게 작업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17: 오, it's upso. Finish.
0: 3개월치 장사 준비를 해놓은 셈이니 든든하겠네요.
14: 참나무는 이게 그 오래 타요, 우선.
2: 오래 타고 활력이 좋아요. 그래도 냄새도 참나무의 불향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0: 사용할 장작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장작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장사 준비에 나섭니다. 보통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2: 제가 만든 화덕인데 이만한 그 훈련 그릴은 없어요. 철판으로 된 그릴에서 고기하고 이 황토에서 끈 고기하고 마찰이 나면은 여기는 이제 분량이 아주 좋고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0: 직화를 더욱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황토 화덕. 지름은 1m 60cm로 석쇠가 두 개 정도 들어갈 크기인데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직화의 맛을 내는 핵심 조리 도구입니다. 오븐이라 사용 전 예열은 필수. 본격적인 작업 전에 황토 오븐부터 덮입니다. 화덕이 예열되는 동안 고기를 손질할 준비를 하는데요. 우와! 이게 다 뭔가요?
2: 여기 전부 뒷다리살, 돼지, 흑돼지, 뒷다리살. 보통 뒷다리살은 퍽퍽하기 때문에 수육이나 뭐 소세지 만드는 용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숙성을 해가지고 직화구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보이죠?
16: 어디요?
2: 여기야. 여기 이제 10월 13일에 들어온 거. 11월 2일. 45일 지난 거부터 저희가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0: 온도와 습도, 통풍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숙성고에서 45일. 드라이 에이징. 그러니까 건식 숙성을 거친 돼지 뒷다리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겉면은 단단해지지만 육질은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풍미까지 더해진다고 하네요.
2: 가죽이 딱하게 굳었잖아요. 이게 벗기가 되게 힘드네요. 손가락이 보면은 네. 여기 휘어졌죠. 작업하다가 순간적으로 탁 휘었는데 신경들이 끊어져가지고
16: 아이고.
2: 이렇게 딱 휘어졌어요.
0: 세심함과 힘 조절이 필요한 숙성육 손질 작업. 고기를 다룬 지 10년이 넘은 숙련자에게도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1차 손질이 끝나고 나면 발골 작업을 하는데요.
16: 그 다리는 어떻게 해요?
2: 뼈는 지금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려요.
16: 살 많이 붙어 있는데요?
2: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팔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0: 손질이 끝난 숙성육은 두툼하게 깍둑 썰어 둡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숙성육 준비를 한 후 다른 종류의 고기를 손질하는데요. 특히 통삼겹살은 초벌 작업까지 하다 보니 사전 준비 시간만 9시간이 걸립니다. 항아리는 황토 오븐과 함께 초벌용으로 사용하는 도구. 항아리 안에서 고기 겉면을 익혀 육즙을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 숯입니다. 점화기로 불을 붙인 숯을 항아리 중앙에 투하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2: 항아리에다 구워 한 2시간 동안 구우면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0: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꼭 들어가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2: 참나무 향을 입히는 훈련하고 있는 거죠.
0: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2시간 후 기름기가 쏙 빠져 담백한 통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이제 장사 준비 다 끝났어.
0: 이제 가게를 열기까지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이때가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2: 제일 좋은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거든요. 제가 고기 굽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남들은 똑같이 안 굽고 약간 좀 틀리게 해가 조금 더 맛있게 그렇게 이제 계속 고기를 굽고 굽고 하던 게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아 진짜 재밌어요. 막 희열이 막 나고.
0: 드디어 가게를 여는 시간.
12: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웰컴 조이.
0: 기다렸던 듯이 쏟아지는 주문. 잠시 쉴 잠도 없이 분주합니다. 양념해 둔 큼직한 우대갈비는 그대로 화덕 안으로 직행. 직화의 맛을 입혀줍니다. 육즙을 가두기 위한 초벌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 날씨와 불의 상황

0: 은은한 숯불 위에서 다시 한번 숯향을 입혀주면 야들야들한 숙성육 직화구이 완성. 돼지 뒷다리 숙성육의 맛. 아, 궁금한데요.
1: 분류가 한나네. 숯불 난 게 입에서 확 들어오는 건데.
2: 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가 육즙이 이렇게 흐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뒷다리가. 너무 맛있네.
0: 어느새 손님으로 꽉 들어찬 가게 안. 여기저기 고기 굽느라 바쁜데요. 특히 양념 우대갈비를 굽는 손길은 더 분주합니다. 장작에 숯향까지 입힌 직화 우대갈비.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3: 그냥 입에도 갈까 먹는데요.
0: 밑 준비부터 고기 굽는 것까지 혼자 도맡아 하는 작업자. 그야말로 쉴 새가 없습니다.
4: 불을 봐가지고 불 온도에 따라서 이제 첩을 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많이 이제 시도는 해봤는데 뭐 거긴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0: 밤 11시, 오전 8시부터 시작했던 일도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화덕의 불이 꺼지고야 작업자도 한숨을 돌리는데요.
3: 아이고, 진짜 아프네, 이거.
0: 고된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작업자. 그 노력이 풍미 가득한 직화의 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4: 아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 8시간 서 있는 거죠. 우리 집의 고기는 이제 항상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맛의 고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은 있습니다.
0: 장작과 더불어 직화의 대표 재료인 숯. 숯 만드는 곳을 찾아 전라북도 임실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들로 북적이는 이곳.
5: 오랜만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0: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까지. 아무래도 숯가마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대로 온 건 맞나요? 사실 이곳은 숯가마가 맞는데요. 숯을 빼기 전 찜질을 할 수가 있다네요.
6: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7: 날씨도 춥고 또 나이도 먹다 보니까 따뜻한 데가 온돌방이 생각나잖아요.
0: 일주일에 한 번 숯을 빼는 날이면 찜질과 함께 별미도 맛볼 수 있는데요. 초고온에서 직화로 구워낸 삼겹살. 이야, 이 삼겹살 굽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맛있네요.
8: 다 익었네. 육질이 살아있으니까.
9: 물어보나 많아지요. 두 마름은 잔소리고.
10: 자, 불 좀 뺄게요.
0: 드디어 숯을 빼내는 시간. 이제 작업자들의 본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건 1500도의 고온에서 구워 회백색을 띠는 참숯인 백판. 단단하고 화력이 세고 오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적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나무는 무려 1000톤. 1년 동안 사용할 양입니다.
11: 현재 저희가 숯을 만들어 쓰는 이 나무는 굴참만 써요. 숯이 잘 만들어져요.
0: 양질의 숯을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된 통나무만 사용하는데요.
10: 가마마다 또 사이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반 정도 자릅니다.

0: 개인이 나무를 잡아주면 가마 크기에 맞춰 톱질을 하는데요. 합이 착착 맞는 두 사람. 부자 사이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건 15년 경력자인 아버지가, 힘을 쓰는 건 아들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나무 양은 7톤. 무게는 물론 가마에 들어가도록 나무 개수까지 맞춰서 준비합니다. 준비해둔 나무는 가마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데요. 가마가 있는 곳까지는 경사가 있어 나무가 쏟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운반합니다. 이곳이 바로 가마가 있는 곳인데요.
1: 숯을 만드는 이제 가마인데요. 가마실 7개 있습니다.
0: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토 가마. 7개 중에서 한 번에 2개씩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준비가 끝나면 가마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숙련공인 아버지가 직접 나섭니다. 손만 대도 우수수 떨어지는 표면. 껍질이 벗겨지자 하얀색이 드러납니다. 이건 뭔가요?
2: 황토벽돌. 이렇게 다 이 벽돌이 네. 하얗게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아. 열받아서 새로 발라야 돼요.
0: 고온에 노출돼 하얗게 변한 가마에 황토를 덧발라주는 건데요. 황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3: 이게 아마 최고로 올라가면 한 1500도까지 열을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황토뿐이 없어요.
0: 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벽 표면부터 갈라진 틈까지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3: 위험하니까 천천히 조심하게 누르.
0: 나무 무게 때문에 하차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1: 뭐 한 100kg 정도 나갑니다. 발, 뭐 손 이런 거 소리도 안 나와요. 다치면
4: 악소리도
1: 네, 악소리도 안 나.
0: 나무를 가마 앞까지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고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요. 가마 입구가 좁아 기계의 도움은 불가. 사람이 하나하나 나무를 옮겨야 합니다.
3: 서로 이게 붙어야 돼요.
4: 서로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3: 네, 이 나무가. 밑에는 공간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서로가 전달이, 열 전달이 돼야 됩니다.
0: 나무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쌓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 빈틈없이 나무를 쌓아야 불이 붙어도 쓰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3: 쌓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나무를 딱 보면 아 저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다 나오죠. 150개 정도?
4: 150개 정도 한 가마예요? 네.
0: 한겨울인 것도 있고 외투까지 벗어버린 작업자.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요.
1: 너무 힘드네요. 맨날 하는 건데도 그냥.
0: 나무 하나 세우는데도 놓을 곳과 배치 방법까지 고민해야 하는 작업 때문에 가마에 나무를 채우는 데만 3, 4시간이 걸립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 입구까지 빽빽히 나무를 채우면 내부 작업은 완료.
3: 해 막아야죠. 숨 안 들어가면. 용기가 안 새야 되고.
0: 입구는 황토 벽돌과 황토로 막는데요.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열기를 감당하려면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4: 이거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3: 이거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아베.
4: 아, 앞으로 팡 튀어나온다고요?
0: 가마 입구 봉쇄는 숯의 품질을 좌우하는 작업 때문에 베테랑 작업자가 나서는데요. 손바닥만한 불구멍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봉쇄 완료. 이제 불구멍으로 불을 넣어줍니다.
3: 7일 정도? 이제 타나기 그 시간을 이제 보내야죠.

0: 아마 안까지 불이 붙기까지 두세 시간. 그 후 불구멍을 막아야 해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사이 출출한 속을 달래봅니다.
1: 아무래도 참나무가 좋죠. 고구마 굽는데.
2: 뭐야, 그럼 향이 다르나요? 어떤가요?
1: 그쵸, 나무 향이 틀리죠. 고구마 먹어라.
3: 배가 불러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0: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한 건 이제 4년. 배울 게 더 많습니다.
3: 원래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이제 그냥 호텔 다니면서 일했었는데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요거 사업 같이 하자 그래서 다 때려쳐 갔죠. 또래 뭐 버는 거 보면 좀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 좀 아들이랑 아버지는 약간 좀 거리감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0: 가마에 나무를 채운 지 딱 7일이 되는 날 다시 숯가마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숯을 빼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이를 위해 가마 잎두 아랫부분만 살짝 허물었습니다.
3: 파란색 불꽃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열이 좀 올랐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숯을 꺼내죠.
0: 드디어 숯을 빼내는 시간.
3: 제가 숯 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4: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 뜨거운 게 더 뜨거우니까 고통스럽습니다.
5: 1200도?
0: 1000도가 넘어가는 가마 입구에 서서 하는 작업. 무게만 10kg이 넘는 삽을 들고 불덩어리 같은 숯을 꺼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7톤의 나무에서 얻은 숯의 양은 700kg가량. 10분의 1 정도인데요. 꺼내는 작업만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숨쉬기 힘들 만큼 높은 온도. 열기 때문에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3: 너무 덥네요. 4년이 지났는데 적응이 안 돼요.
0: 꺼낸 숯은 대형 드럼통에 넣고 바로 뚜껑을 닫은 채로 하루를 식혀줍니다.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공기를 찾아내야 숯이 재가 되어 버려지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참숯은 다시 크기별로 분류하는데요.
3: 근데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불 한번 붙여놓으면 좀 열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집에서 많이 찾죠. 삼겹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열을 올려야 되고 빨리 구워 먹어야 되니까 좀 더 작은 숯을 많이 사용하죠.
0: 경기도 파주시 숯으로 직화의 맛을 내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향이 좋은 참숯 100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잘 붙은 숯과 함께 돼지 등갈비까지 손님 사고로 직행.
6: 불이다.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등갈비는 이게 좋은 숯을 피워놓고 먹는 거라 이게 따뜻한 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이 계절에
7: 겨울에는 숯불이 최고야.
0: 재료가 익는 동안 냄새와 소리까지 느긋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숯불구이만의 매력인데요.
8: 불향이 많이 나서 약간 캠핑 갔을 때 먹는 고기 그런 느낌 나서 너무 끝내줘.
0: 이곳의 하루는 초벌 준비로 시작이 됩니다.
9: 아, 이거 얼었다.
0: 초벌에 필요한 장작을 직접 만드는데요. 밤새 꽁꽁 얼어버린 나무를 패다 보면 어느새 온몸에 열기가 돕니다.
9: 보기와 다르게 전신 운동이에요, 사실.
0: 장작이 준비되면 본격적인 초벌 작업도 시작됩니다. 초벌용 화력은 장작과 숯불 두 가지를 사용. 불을 붙일 때부터 천천히 불

0: 길이 잃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 천천히 나무가 타면서 고기에 향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엄청 매워요.
0: 초벌부터 섬세하게 준비하는 과정 모두 직화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라네요.
1: 다 해봤어요. 철판에도 해보고 후라이팬에도 해보고 제일 맛있게 고기가 되는 건 어쨌든 불맛이 들어가야지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0: 그 사이 주방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흑돼지예요. 살밥도 제일 적당히 있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보통 당일 판매하는 재료는 이틀 전에 준비를 해두는데요. 물에 담가 해동만 3-4시간. 이때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2: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막걸리예요. 저희가 해동할 때 잡내를 잡기 위해서 막걸리를 붓고 있어요. 시판에서 쓰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맛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근 것을 쓰고 있어요.
0: 해동과 핏물 제거, 염지 과정까지 거치면 준비 완료.
3: 자, 네, 진짜.
4: 아, 진짜. 들기 편하다며, 이 정도는.
0: 들통 하나의 무게는 80kg, 160인분 정도가 됩니다. 돼지 등갈비 초벌을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1m 정도 되는 쇠꼬챙입니다.
1: 고기를 여기에 꽂아서 초벌을 합니다.
0: 뼈가 있는 부위라 꼬챙이에 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힘뿐 아니라 요령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1: 손에 많이 찔렸죠. 피 났죠. 여러분 피 났죠.
0: 초벌을 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1분간 강력한 불꽃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1: 강한 불로 해서 고기 겉을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0: 모든 준비가 끝나면 본격 초벌 작업 시작. 먼저 선반 1단에서 바비큐식으로 불에 직접 굽는데요. 구울 때도 나름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1: 계속 움직이면서 이쪽은 먼저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여름에는 30분 내외 초벌을 하고요. 겨울에는 한 4, 50분 정도 초벌을 합니다.
3: 오, 굉장히 오래 하네요.
1: 네네네. 저희가 고기 하나 굽는데도 좀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선반 1단에서 강한 불로 30분 정도 익혀 50% 정도를 굽고, 2단으로 올려서 간접 열로 60%까지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3단에서 약한 열로 70에서 80%까지 익혀야 초벌 완성. 불에 새기며 고기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그야말로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에게 힘든 건 따로 있다네요.
1: 제일 힘든 게 뭐 여기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좀 덥지만 연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물 엄청 흘려요.
0: 그야말로 눈물과 땀으로 초벌이 완성됐습니다. 초벌이 끝난 돼지 등갈비는 꼬챙이를 제거, 바로 먹기 좋게 하나씩 떼어냅니다. 연기가 펄펄 나는데 괜찮은가요?
2: 뜨겁긴 한데 이제 적응 되면 괜찮아요. 이게 손으로 뜯는 거랑 가위로 하는,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구울 때도 그렇고 고기식으로도 뜯는 게 더 보기 좋아요.
5: 고기 본연의 그 그림을 좀 살리시는구나.
2: 그죠? 마늘 간장, 고추장 두 가지 쓰고 있고요.
0: 양념까지 끝나면 손님상에 올릴 준비 완료. 느긋하게 숯불에서 구워 숯향을 입히는 돼지 등갈비.
6: 숯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불로 구워 먹기 쉽지 않죠.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오산. 추수가 끝난 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직화 재료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볏짚입니다.
7: 이 볏짚이 화력이 순간 온도가 6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희가 직화 구이용으로 꼼장어를 볏짚에 굽고
4: 지금 볶고요. 지금 볶고 왔어요.
8: 귀한 거네 그러면.
4: 아, 귀한 거죠 지금. 빨리 나와서 내리라고.
0: 보통 한 번에 들여오는 곁단은 10kg짜리로 40개, 1년에 500단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화력이 센 것이 특징인 직불.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7: 틈이 없어가지고 이게 볏짚은 원래 화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젖은 거 있는 그 상태를 좀 보는 거예요. 이 상태는 조금 더 말라야 되고 금방 말고 풀로는 금방 마르니까 그거 좀 확인한 겁니다.
8: 아, 건조를 바짝 시켜야 돼요?
7: 예예예. 예, 예.
9: 네, 상꼼장어 갖고 왔어요. 지금 통영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건 70kg 갖고 왔어요.
0: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까지 풍부해 보양식으로 꼽히는 곰장어.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의 술안주 메뉴로도 인기인데요. 신선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에서 공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10: 이게 곰장어가 건강할 때 나오는 몸에서 나온 점액질. 이게 안 싱싱하면 점액질이 안 나와.
7: 직불 곰장어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뭐 내려왔다는 썰이 있어요. 뭐 추우니까 농사짓다가 징그러우니까 손에 잡긴 그렇고 볏짚 불통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걸 건져먹으니까 고단백이고 맛있다던 그런 썰이 있어요.
0: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잘 마른 볏짚부터 화덕으로 옮겨두는데요. 순간 치솟는 불꽃을 가로두기 위해 제작을 했습니다.
7: 꼼장어 직불로 저기 구워서 탈피하는데 첫 번 넣고 두 번째도 굽고
11: 직불 꼼장어 추가요.
0: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시작되는 작업. 주방에서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먼저 볏짚에 불을 붙여 화덕을 예열. 골고루 열이 잘 퍼지도록 합니다. 곰장어는 그대로 화덕으로 투척. 점액을 제거해주는데요. 석쇠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바로 점화. 한번 조리를 하는데 쓰는 곁집의 양은 3kg. 크게 불꽃이 일었다 1, 2분이면 사그라들어 최대한 빠르게 구워줍니다.
7: 순간도 8대 3도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육수의 파기가 안 되고요. 금방 빨리 익는 거죠, 이게.
8: 집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주시면
7: 한쪽만 열이 강하면 이게 꼼장어가 다 타버리거든요. 껍질 다 익었잖아요, 지금.
8: 탄거 아니에요?
7: 탄거 아니에요. 껍질이 탄 거죠. 속에 그냥 탄다니 그냥 있잖아요. 이게. 껍질 벗기고.
0: 초벌 구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한 용도인데요.
7: 되게 뜨거워요. 이게. 물하고 같이 재가지고 속에.
0: 껍질을 벗겨낸 곰장어는 내장을 꺼내고 먹기 좋게 손질을 합니다.
7: 너무 크니까. 주름을 잘라내야 돼.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실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0: 그런 다음 2차 구이에 들어가는데요. 거의 불 속에서 굽다시피 해 곰장어의 잡내를 잡아줍니다.
7: 아까는 초벌 때는 이제 탈피 껍질을 벗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 벗기고 나서는 요거 속살을 익히고
0: 폭발적으로 뿜어나오는 짚불에 1분 동안 익히는 초벌 완료. 표면에 묻은 재는 털어내줍니다.
7: 볏짚을 하다 보니까 재가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가 볏짚재를 옛날 분 임금님도 드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먹으니까 털어내는 거죠.
0: 집불에 구수한 향을 입은 곰장어는 다시 한번 숯에 구워줍니다.
12: 집불 곰장어 나왔습니다.
0: 숯불 위에서 더욱 꼬들꼬들해지는 곰장어. 집불과 숯불, 직화와 직화의 만남이 어떤 맛을 낼까요?
2: 불향이 확 은은하게 나면서 아주 굿입니다.
13: 여기 양념 3인분 추가요.
14: 고생하셨습니다.
15: 원래 먹장한데 이거 구비해서 꼼틀거리니까 꼼장하라고 그래요.
0: 불 근처 온도만 무려 700도. 1000도까지 오르는 불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부대입니다.
16: 무지하게 덥다는 거. 이걸 굽다 보면 열에 의해서 땀이 엄청 나가 옷 다 젖을 정도예요.
0: 초벌이 끝난 곰장어는 손질을 하는데요. 위용과 좀 다릅니다.
17: 이렇게 잘게 자르세요?
15: 그거는 이제 양념, 숨을 이제 양념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잘라가지고 바로 나가서 양념을 구워 나가면
0: 타지 않게 조심해서 2차 구이까지 마치면 이대로 양념을 하러 이동. 이 집 양념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기법 재료가 하나 있다는데요.
16: 그리고 꼼장어 양념 재료하고 소스. 2017년에 담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하면 그 장어하고 복분자하고는 궁합이 맞잖아요.
0: 복분자 청까지 넣어주면 곰장어 양념 완성. 양파와 대파, 콩나물까지 가진 채소를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wonder, wonder, wonder.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12: 저 깻잎에 싸먹었는데도 집불향이 나요.
0: 작업의 마무리는 재를 청소하는 일.
15: 이거 다 걷어가고 농사용으로, 농사 퇴비용으로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9: 아, 끝내셨어요?
15: 예, 예. 아유. 집불 공장을 많이 구워서 국민들이 많이 드셔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중심에는 척추 그리고 허리가 있다. 그러나 일평생 수도 없이 수그리고 굽힐 수밖에 없는 허리. 전국민의 80%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 같은 척추에서 비롯된 목의 통증 또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상을 무너뜨리는 허리와 목의 통증.
1: 한 걸음 두 걸음도 힘들 때가 있어요.
2: 막 쓰라렸고 시렸고 저리고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3: 뻐근하고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4: 종이에 손을 대면 쓰라린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정선근 교수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5: 본인의 허리 디스크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해드릴 건 없어요. 본인만 잘하면 돼. 제가 도와드릴 건 지금 병원에서 약을 드리거나 주사하거나 시술할 건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료실에는 환자들이 줄을 선다.
6: 허리 펴고 그러셔야 돼요.
7: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다른 치료 없이 그냥 신전 동작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낫고 있습니다.
8: 동작만 했는데 치료가 됐다고요?
7: 예, 예. 다른 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8: 뭐 안 믿겨지네요, 진짜. 네.
9: 그리고 목이 아프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요. 근데 그게 싹 났어요. 아, 지금 완전히 났습니다.
0: 수술 없이 생활 속 작은 노력만으로도 심각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정선근 교수.
5: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디스크가 스스로 붙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허리, 목 통증 관련 저서의 35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국내 최고 허리 통증 전문가. 많은 환자들이 열광하는 정선근 교수의 특유의 치료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허리, 목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 15인과 함께 최소 3주에서 4주간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치료 방법과 원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치료 과정 동안 자주 병원에 갈 수 없기에 알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도 정선근 교수가 해답을 제시한다. 과연 3, 4주간의 프로젝트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배워두면 평생 동안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허리, 목 통증 완전 탈출법. 2회에 걸쳐 방송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목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보자.

0: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늘 시간에 쫓기는 박보경 씨. 그런데 요리하는 자세가 영 어색하다.
1: 허리를 못 숙이니까 키를 낮추려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0: 바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오래전부터 수시로 허리가 아팠는데 최근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1: 서 있으면 이렇게 수구리 약간 이렇게 굽혀지는 동작을 할 때 여기가 악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고 설거지 할 땐 더 숙여야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서 설거지나 이런 건 다 남편이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밥도 하나도 안 먹을까?
0: 오늘은 간신히 밥상을 차렸지만 또 언제 나빠질지 몰라 걱정이다.
1: 엉덩이 중앙부터 여기 종아리까지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뭐 괜찮겠거니 해서 동네 정형외과 다니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사실 진통제 없이는 회사를 못 갈 정도로 통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박보경 씨가 병원을 찾았다.
2: 안녕하세요. 박보경 씨, 안녕하세요. 지금 걷는 게 좀 절룩절룩 하시네요.
3: 네,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요.
2: 통증이 심해서 그래요? 네. 힘이 없어서 그래요?
3: 통증이 심해요.
2: 발가락은, 발목은 잘 움직입니까?
3: 네.
2: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왼쪽 방사통이 아주 급성 방사통이 있네요. 네. 코로나로 누워있은 뒤, 네. 21일 전부터. 아, 이 코로나 그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백신 맞고 나서 코로나 때 생긴 이 몸의 염증이 염증 레벨이 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박보경 씨 허리 디스크가 다보니 지금 40대 나이인데 디스크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 4분이 원래는 이만했을 거거든요. 이 빈 공간이 디스크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물렁뼈 자리. 여기 보세요. 한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0: 한눈에도 허리 디스크 손상이 심각한 상태. 디스크가 내려앉았고 원래 위치 밖으로 삐져나오기까지 했다.
2: 아마 이 뒤로 탈출이 좀 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빨리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보경 씨 허리를 낫게 해주는 거에 한 10%를 도와드리고요. 나머지 90%는 본인이 허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0: 박보경 씨가 겪는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이 디스크 손상이나 디스크 탈출 때문이다. 척추는 우리 몸 중심,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뻗어 있다. 목쪽 뼈인 경추는 7개, 가슴 부분 뼈인 흉추는 12개, 허리 쪽 뼈인 요추는 5개, 그리고 나머지 엉덩이와 꼬리뼈 쪽에 천추와 미추가 있다. 척추뼈는 여러 개의 뼈가 디스크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 척추뼈 속에는 척수, 즉 신경이 지나간다.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척추관이다. 또 척추를 이루는 여러 개의 뼈 사이에는 물렁뼈 형태의 디스크가 있어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허리를 구부리면 서 있을 때에 비해 50%,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을 경우 서 있을 때에 비해 80% 이상 압력이 증가한다.
2: 우리 뭐 디스크가 손상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물건을 그냥 세게 들어올리려다가 디스크 속에 압력이 높아

0: 빠지면서 툭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한 번의 강한 힘으로 손상받는 것 있고, 두 번째는 작은 힘이지만 그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낙순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1톤 덤프 트럭에 있는 배추를 300폭인가? 를 이렇게 내렸답니다. 어느 김장하는 데 가지고. 그러고는 디스크가 터져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힘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낙순물에 바위가 패이는 그런 식으로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반복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 지그시 그냥 수액이 섬유류를 쭉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힘이라도. 그게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 세 가지. 강한 힘, 한 번의 강한 힘. 작은 힘이지만 아주 수도 없이 반복될 때.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힘이지만 지그시 오랫동안 계속 유지될 때. 세 가지 때문에 손상을 받습니다.
1: 디스크는 눌리는 압력에 따라 조금 찢어지기도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돌출 혹은 탈출되기도 한다. 디스크는 한 덩어리의 물렁뼈가 아니다. 디스크는 섬유륜이라 불리는 여러 겹의 강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가운데에는 젤리처럼 생긴 수핵이 있다. 뼈와 물렁뼈가 닿는 부위에는 종판이라는 탄성이 높은 구조물이 있어 디스크의 충격을 흡수한다. 디스크가 압력을 받으면 주로 손상을 입는 부분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인 섬유륜이다. 통증은 섬유륜이 손상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계속적으로 심하게 굽히면 섬유륜은 얇아지고 수핵은 건조해진다. 결국은 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와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다. 그 결과 통증은 더 심해진다. 이러한 디스크 손상 과정은 실제 사체 실험에서 증명되기도 했다. 양쪽 뼈에 기계를 부착해 인위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킨 후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처음에는 수핵이 섬유륜을 찢으면서 뒤로 밀리더니 나중에는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디스크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발견했다.

0: 안녕하세요.
1: 올해 나이 77의 소영자 씨. 20여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2: 한 몇 년 전에 안 그랬는데 여기 있잖아요. 네. 이 속에 저 깊은데. 예. 네. 막 시큰거려갖고 눕지를.
3: 저녁에.
2: 예, 눕지. 땅바닥에다 대지는 거죠.
3: 저녁에 오른쪽 턱이 아프다.
0: 20년 전에는 예. 사후분이 왼쪽으로 탈출이 됐어요. 예. 수술이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 아프신 건 오른쪽으로 또 좀 탈출이 돼서 그런 거라 그거는 이 신경뿌리 염증 줄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주사 맞아보셨던가요? 안 맞아보셨어요? 주사를 우리 쪽에서 한번 맞아보시고 겁나세요?
2: 무서워.
0: 주사 겁나요?
2: 주사를 많이 맞아.
0: 주사 겁나면 그럼 약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약으로.
2: 예.
0: 약으로.
2: 예.
0: 약을 일단은 3주 제가 약을 드릴 테니까 3주 동안 통증이 좋아지면 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2: 예.
0: 좋아지지 않으면 일단 3주는 드시고 다시 오십시오.
2: 예.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 절박한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다.
4: 병원 안 간 데 없이 다 다녀봤어요.
5: 근데 치료가 잘 안 되셨나 보다.
4: 안 돼요, 이 치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와본 거예요.
5: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4: 지금 불편한 거는 이렇게 대낮에 다닐 때는 안 아파요. 딱 누우면 시작하는 누우면 방바닥에 눕기만 하면 저 다리가 막 저리고 주물러야지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1: 소영자 씨의 경우 4, 5번 디스크가 탈출된 상태. 디스크로 인해 무엇보다 다리가 많이 아프다.

0: 의자 앉아 있을 때 여기 아프던 거, 네. 그 통증은 어떻게 됐어요?
1: 조금 덜해요. 아, 자세 원장님이 표정 자꾸 하라고 야단해서.
0: 좋습니다. 네. 2021년에
2: 또 다른 허리 디스크 환자. 3, 4번, 4, 5번 디스크가 약간 돌출된 상태다. 환자의 경우 통증은 주로 허리 부위에서 생긴다.
3: 쑤시고 막 거기를 모로 이렇게 돌멩이가
4: 어디가?
3: 여기 허리 꼬리뼈 쪽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등짐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아파요.
4: 거기 허리 고기만 아파요? 아니면 다리나
3: 다리 저리거나 당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2: 디스크 탈출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허리만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와 다리까지 아프게 되는 걸까? 허리 통증은 크게 두 가지다. 허리에 국한된 디스크성 통증과 다리까지 뻗치는 방사통이다.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을 찢어 상처가 생기면 수액 세포가 죽으면서 염증 물질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디스크성 통증이다. 허리 주위에만 통증이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디스크 섬유륜의 상처가 심해지면 섬유륜이 얇아지고 수액도 건조해져 수액이 섬유륜을 찢고 밖으로 탈출한다. 이때 척수나 신경가지가 눌려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 또 수액이 탈출되면서 생긴 염증 물질이 신경에 닿아 신경 뿌리에 염증이 생긴 다음 그 신경 뿌리가 눌리거나 당겨질 때 심한 통증이 다리 쪽으로 뻗치는데 이를 방사통이라고 한다. 방사통은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하여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인다. 방사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5: 이 무릎 밑으로는 막 잘라내고 쓰라렸고 막 시리고
6: 그 양쪽 종아리가 뜨겁고 약간 피 안 통하게 꽉 잡으면 터질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7: 애 낳는 게 팔이라고 그러던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이게 죽을 때 이 정도 아픈가? 그 정도였어요. 그 다리를 내가 질질 끌었으니까 이 왼쪽 다리를.
2: 디스크의 수액이 껍질을 뚫고 탈출하면 죽은 수액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신경 뿌리와 그 뒤쪽으로 흘러나온다. 신경뿌리 뒤쪽엔 감각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배측신경절이라는 신경다발이 있는데 이쪽에 염증물질이 묻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결과적으로 방사통의 고통은 배측신경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8: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오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신경뿌리로 오는 그 감각세포들이 다 모여있는 배측신경절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고 그 배측신경절로 오는 신경은 감각신경은 저린 거를 담당하는 감각신경 뜨거운 걸 담당하는 감각신경 찌르면 아픈 걸 담당하는 감각신경 뼈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 근육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들이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만 딱 염증을 생기고 아프게 하면 온갖 기기묘묘한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허리 통증의 비밀입니다.
2: 50대 중반의 한 환자.
8: 아버님 다리도 아프세요?
9: 다리는 허벅지 쪽으로 좀.
8: 왼쪽 허벅지.
9: 예, 아니 양쪽.
8: 양쪽 다. 4, 5번 제거 수술 하셨나 보다, 그죠?
9: 예, 오른쪽.
2: 2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다.
8: 그죠? 그런데 수술하고 나도 지금 계속 허리 가운데가 아프다.
9: 예, 교수님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방사통은 이제 많이
8: 좋아졌는데
9: 허리가 뭐 계속 2년 동안 지금 이래서
8: 척추뼈가 이렇게 있었어요. 밖에 껍질 있고 속에 수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020년 3월달에 이렇게 밖으로 좀 이렇게 튀어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것도 아니야. 요 정도만 나왔습니다. 나와서 수술해서 얘를 잘라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수액이 이 뒤에 있는 이 껍질을 뚫고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여기가 찢어졌겠습니까? 안 찢어졌겠습니까? 찢어졌겠죠. 이 찢어진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수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은 이걸 뜯어내서 제거하는 것만 한 거거든요. 여기 찢어져 있는 건 다시 스스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0: 칠까?
1: 그다음에 먼저 허리를 좀 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날개뼈 있잖아요. 이거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모은다는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 핀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장을 보시는 거예요. 2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한 5초 정도 멈추세요.
0: 정성근
1: 하나,
0: 교수의 치료법은
1: 둘,
0: 일상에서
1: 셋,
0: 수시로 신전을
1: 넷,
0: 해주는 것이다.
1: 다섯 하면서 천천히
0: 신전이란
1: 내려오시면 됩니다.
0: 허리를 뒤로 펴서 젖히는
1: 천천히
0: 자세를
1: 내려오시면.
0: 말한다.
1: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 건 없으셨죠?
2: 자세도 이제 사실 예전에 좀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안 좋은 자세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꼬고 뭐 많이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저도 회복이 안 되니까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물리치료나 도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기립근하고 코를 이제 강화시켜야지 이제 척추를 이제 받쳐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좋다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많이 따라 했어요. 계속 해도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제외하고 교수님이 알려준 걸로만 꾸준히 한번 해서 효과를 한번 보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0: 신전의 궁극적 목표는 요추 전만이다. 요추 전만이란 요추가 앞으로 볼록하게 굽은 척추 배열, 즉 C자 모양을 말한다. 서거나 걸을 때, 그리고 앉을 때에도 꾸준히 허리를 뒤로 펴서 젖히다 보면 요추가 점점 C자 곡선에 가까워진다.
3: 그 곡선이 있을 때 디스크가 가장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액이, 아까 말씀드린 수액이 섬유륜을 뒤쪽으로 찢어서 많이 아프고, 섬유륜을 뒤쪽으로 찢어서 방사통인도 생기고, 섬유륜을 뒤쪽으로 찢어서 신경을 건드리고, 척수를 누르게 되고 하는 나쁜 일들이 다 수액이 뒤로 밀리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추전만을 하면 수액이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추전만이 중요하고요.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요추전만 자세로 있을 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가장 그 척추에 대해서 안정되게 떨어집니다.
0: 그렇다면 요추 전만이 어떻게 디스크를 치유하게 되는 걸까? 허리 통증은 보통 디스크의 껍질인 섬유륜이 찢어지고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터지면서 염증 물질이 생겨 발생한다. 하지만 염증 물질은 통증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찢어진 섬유륜을 붙이는 역할도 한다. 피부의 상처가 자연 치유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요추 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시기에 요추가 C자 모양이 되면 요추의 압박 효과로 찢어진 상처가 서로 잘 붙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섬유륜을 벌어지게 하면 상처가 서로 붙지 않아 상처가 아무는 데 방해가 된다.
3: 우리 칼로 이렇게 손 베고 나면 반창고에 이렇게 붙여두면 그 부분에 상처가 다시 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허리 디스크 섬유륜도 찢어졌다가 그걸 다시 벌리지만 않으면 붙여서 가만히 두면 섬유륜끼리 다시 붙어서 통증도 없어지고 탈출되는 디스크 수액도 좀 막아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디스크가 스스로 붙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디스크의 자연 치유 효과는 여러 실험에서 증명됐다. 대표적인 한 실험을 보면 디스크 탈출로 방사통을 앓는 환자 77명을 디스크 손상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지켜봤는데 가장 통증이 심했던 그룹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77명 중 49명은 탈출된 디스크가 저절로 줄어들었고 10명의 환자에서 탈출된 디스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실제 이런 결과는 진료실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 발생 후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의 수액이 줄어들거나 디스크에 찢어진 섬유륜이 회복돼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0: 이렇게 쭉 찍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10여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박금자 씨.
0: 하하. 양쪽 다리 쪽으로 다 내려가네요, 아픈 게. 아하.
2: 그렇군요. 제일 힘든 게 걷다 보면 여기, 여기 부위.
0: 아, 아킬레스 텐던이 아프구나. 네. 양, 그것도 양쪽 다 그러세요? 네. 걷다 보면 아킬레스 힘줄 쪽이 너무 아프다.
2: 네. 걸었을 때는 괜찮은데, 네. 구동자로서 서 있을 때.
0: 서 있을 때.
1: 디스크와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는 환자. 허리를 고치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2: 런닝을 한 시간 정도 뛰고.
0: 런닝 한 시간?
2: 네. 뛰지는 않고 걷고요.
0: 그러면 스쿼트도 하세요?
2: 네.
0: 스쿼트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깊진 않네. 예. 스쿼트는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2: 아, 네.
0: 예. 그게 허리 디스크를 계속 손상시키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폼 롤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2: 네.
0: 그런 것도 하세요?
2: 네.
0: 아. 그런 거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시간을 걸어도, 뛰어도 괜찮은 분이 계속 아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 아주 나쁜 운동이죠. 예. 요거 한번 하면 디스크가 확 찢어집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그거.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0: 그건 아까 그거보다 다섯 배 나쁜 운동입니다. 아까 하신 운동보다. 그 다음 또. 이건 아까 처음 거에 한 두 배 나쁜 운동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누워서 엉덩이 드는 운동 안 하세요?
2: 이건 해요.
0: 그것도 나쁩니다. 그거 왜 이야기 안 하세요?
1: 다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됐다.
0: 박금자님 나쁜 것만 안 하시면요. 네. 한 일주일 지나면, 지금 보여주신 것만 안 하시면, 일주일 지나서 아침에 눈 딱 뜰 때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허리에서 오는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엑스레이만 찍고 좋은 자세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허리 구부리지 마십시오.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 허리 구부리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네. 네.
1: 운동은 허리가 튼튼한 사람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다면 사정이 다르다. 실제 정선근 교수의 진료실엔 운동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져 찾아오는 환자가 적지 않다.
0: 허리에 나쁜 운동만 안 해도 전 세계 허리 아픈 사람들 50%는 안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이 등으로 이 자기 침대 혹은 방바닥을 누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만 허리 다친다. 자, 살짝 눌러보세요. 요 자세. 요 자세가 디스크를 찢는 자세입니다.
1: 누워서 한쪽 다리를 끌어올리는 운동도 디스크를 찢을 수 있다.
0: 그런 동작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나쁩니다. 이것도 아무리 이 사람이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나는 허리가 아프니까 그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 앉아서 허리를 숙이는 운동도 디스크에 부담을 준다. 양 발끝을 모으고 허리를 숙일 때도 마찬가지.
0: 이 유연성 좋게 한다고 다리를 깍지 껴가지고 양반다리처럼 한 상태에서 잡아당기고는 허리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디스크를 찢는 아주 나쁜 동작입니다. 그만하세요.
1: 그 외에도 엎드려서 허리를 위로 올리는 이른바 고양이 자세도 좋지 않다.
0: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게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여기서 찢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내리고 다시 들어올리고 이것도 나쁜 자세입니다.
1: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허리 디스크를 찢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0: 근력 강화, 허리 근력 강화 운동하는 거는 디스크가 튼튼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죠.
1: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거나 다리를 펴고 허리를 굽힐 때 또 발끝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엎드려 허리를 위로 올릴 때 또는 복근을 강화시킬 때 디스크는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다.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통증은 더 악화된다. 잘못된 운동보다 좋은 자세로 허리 통증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선근 교수. 그도 늘 허리를 뒤로 펴서 젖히는 신전 자세를 유지한다.

0: 그가 운동과 허리 치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 또한 심각한 허리 통증 환자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운동했는데 언제부턴가 허리가 아팠다.
1: 한 5, 6년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5, 6년 동안 아프면 정말 굉장히 그때 한참 제가 아플 때는 아,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픈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포근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허리는 운동으로 치료해야 된다. 허리를 유연하게 해야 되고 허리 근력을 강화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점점 더 아파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이 제 배에 오는 어떤 환자들보다 심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계속 아프면서 이제 내 환자분들도 치료하는데도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게 허리 치료하는 이런 운동이나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0: 그 후 허리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섭렵했고 전 세계 척추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이 허리 통증에 나쁘고 자세가 좋아져야 허리 통증을 고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해졌다.
1: 허리가 아픈 이유는 허리 속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거고 찢어지다 못해 그 속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아픈 건데 그거를 근력 운동으로 좋게 한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디스크는 그게 아물어야 좋아지는 거지 옆에 있는 근육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빨리 아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는 근육을 세게 키우는 과정에서 디스크를 오히려 더 찢어먹고 터뜨려 먹는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0: 70대의 한 환자.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다.
1: 요 4번 뼈가 5번 뼈에 비해서 약간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전방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전방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뼈가 밀려나는데 뼈가 물렁뼈를 잡은 상태로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4, 5번 디스크가 찢어지고 여기 탈출도 좀 돼 있고
0: 디스크 탈출은 물론 척추뼈의 일부가 앞으로 밀리는 척추 전방 전위증 그리고 척추 속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까지 앓고 있다.
1: 이쪽이 지금 척추관 협착증 단 중등도 됩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중간 정도로 척추관 협착증이 와 있습니다.
2: 다세대 지어서 사는데 예. 공간이 있어서
1: 예. 꽃을 많이 가꾸시네요.
2: 그러니까.
1: 아 그거 하시는 한은 이 허리 통증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번에. 꽃 하지 마시고, 뭐,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위로 보시든지.
2: 구부리는 걸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죠?
1: 예. 구부리는 걸 조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구부려야 됩니다. 한번 구부릴 때마다.
0: 척추관 협착증 환자. 그러나 정성근 교수는 디스크 환자와 같은 치료법인 자세 교정을 권한다.
1: 이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3: 수술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분, 이분만 유일하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그 세방을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아, 이분은 한번 따라서 해보자.
0: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 전위증 환자에게 디스크 환자와 같은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뭘까?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뒤로 밀리고 척추관 주위의 관절과 인대가 변형돼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말한다. 동시에 간헐적 파행도 나타난다. 간헐적 파행이란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 쉬어야 하고 쉬다 보면 또 걸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척추관이 좁아져서가 아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디스크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걸음을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이 누적되면 디스크가 더 많이 눌린다. 게다가 척추관도 더 좁아져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통증은 이 때문에 생긴다. 결국 척추관 협착증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다. 흔한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전방 전위증도 마찬가지다. 전방전이란 디스크를 사이에 둔 두 개의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다. 보통 위에 있는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방전위라고 한다. 전방전위는 디스크를 잡고 있는 아래 윗뼈가 어긋난 상태라 이는 디스크에 심한 타격을 준다.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방전위증 환자가 아픈 건 전방전위 때문이 아니고 그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자주 구부리면 전방전위가 더 심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전방전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전방전위증 환자도 자세 교정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 치료에서 디스크를 주목한 건 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모두가 통증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고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17.5%에서만 통증이 있었다.
1: 척추관 협착이 심하게 있는 상중하, 경미하다, 보통 좁아졌다, 아주 심하게 좁아졌다. 관이 3분의 2 이상 좁아진, 심하게 좁아진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습니까? 걸어가다가 아파서 자꾸 쉬십니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83명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17명만 아 그래요 나는 걸어가다 보면 방사통이 생기고 걸어가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서 혹은 걸어가다 보면 다리에서 감각이 안 올라와서 허공을 밟는 것 같아요. 스펀지를 밟는 것 같아요. 빈대떡을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쉽니다. 혹은 걸어가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100명 중에 1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좁아졌다고 해서 아프 좁아진 사람이 하다못해 70명은 아프고 30명은 안 아파야 그나마 좁아진 게 그게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100명 중에 83%가 안 아파요. 그러면 아픈 17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좁아져 있는 데다가 뭔가 최근에 새로운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0: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지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고 4% 정도가 골절에서 비롯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뿐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전위증 또한 디스크의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이 허리 통증을 줄이는 해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세 교정 이외에 허리 통증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허리가 아플 때 치료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가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 것 같으면 약을 먹는 방법. 세 번째는 좀 더 빨리 좋게 하고 싶으면 주사를 맞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신경이 압박이 돼서 그때는 염증이 아니고요. 그때는 압박입니다. 강하게 압박이 돼가지고 신경이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주로 근육 마비로 나타납니다. 소변을 못 가리거나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수술하는 게 적절합니다.
0: 급성 디스크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박보경 씨가 주사를 맞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불편하다. 통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이 생긴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넣는 시술이다.
1: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아팠으니까 다시는 이런 주사 안 맞도록, 주사 맞고 나서 자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아니면 또 맞아야 돼요. 다시는 맞지 않도록 하세요. 다 됐어요. 네, 이 시술은 긴 바늘을 이제 척추 옆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뿌리에 있는

0: 그 배측 신경질이라고 아주 예민한 자리, 염증 생겨 있는 자리 옆에다 바늘을 갖다 댄 다음에 거기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아주 강력한 소염제를 뿌려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 배측 신경질의 염증을 줄여가지고 방사통을 줄이고 특히 이제 척추위생을 하려고 할때 방사통이 심한 사람들은 그 염증이 계속 있는 한은 척추위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배측 신경질의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시술입니다.
1: 주사를 맞고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2: 지금 통증이 하나도 없어져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지금 오갈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택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대부분 마취제 때문이다. 실제 스테로이드로 인한 효과는 주사를 맞고 1, 2주 후부터 천천히 나타나며 약효는 2, 3개월가량 지속된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도 간혹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증 조절이 잘안 되는 방사통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배측 신경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자기가 주는 주사를 어디에다 묻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골대가 어딘지 모르고 공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공을 차도 정확하게 거기 못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척추위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사를 잘라놓고도 나쁜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프게 되는 겁니다. 전 인류의 80%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나쁜 운동만 안 해도 그게 40%로 확 줍니다. 거기다가 약을 제대로 쓰고 주사를 제대로 하면 그중에 한 20%는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척추위생 잘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픈 걸로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1: 그렇다면 척추위생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5년 전부터 정선근 교수 진료를 받는 김영철 씨. 통증이 심해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3: 그 지시대로 무거운 거 잘 안 들고요. 예, 예. 바른 자세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좋습니다, 좋습니다. 허리 안 구부리고.
3: 네네.
4: 척추관 협착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지금 연세치고는 뭐 괜찮으신 편입니다.
3: 네.
4: 디스크 자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나쁜 디스크는 아니에요. 선천적으로는 비교적 튼튼하게 타고 나셔서.
3: 네네.
4: 관리만 잘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3: 예, 아니 지금 많이 예. 교수님 시키는 거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4: 네. 예, 아주
3: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좋습니다. 네. 아주 요추전만 잘 유지하고 계시고.
5: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긴장하고 막 군대 같이 이야기 안 하셨어요?
3: 아니요, 아, 긴장한 게 아니고요. 아, 이게 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항상 이런 자세를 유지하라고 평소에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긴장한 거 전혀 없습니다.
5: 이게 왜 그렇게 노력하세요? 이 자세가 어떻게 좋았어요? 어땠어요?
3: 아니죠. 이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면요. 이 제가 그 허리 아픈 병이 많이 낫고 이 그 뭐 거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 스스로 이게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세 교정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요추 전만이 완성되는 걸까?
0: 신전 동작을 통해서 요추 전만을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약간 벌리고 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큰 상관없습니다. 양쪽 손을 허리에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코로 숨을 들이십니다. 이 정도에서 머리도 같이 젖혀주면 좋죠. 너무 많이 젖히면 또 핑 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젖혀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1: 상체를 뒤로 젖혀 하루 종일 요추의 곡선을 C자 형태로 유지하면 좋지만 보통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신전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한다. 서서 하고 누워서도 해준다. 누워서 하는 동작의 경우 손을 턱에 괴거나 땅을 짚고 상체를 들어 올려 C자 곡선을 만드는데

0: 이때 각도는 아프지 않은 정도가 적당하다. 또 신전을 하는 기간 동안 구부리는 자세는 금물이다. 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몸을 앞으로 굽히면 수핵이 뒤로 밀리면서 찢어진 섬유등이 더 벌어진다.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은 섬유륜을 붙여준다. 이런 동작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요추가 C자 곡선 모양으로 완성되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고혈압 알약을 하루에 몇 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엎드려서 하는 신전 동작은 엎드릴 때가 있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 자고 일어났을 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 한 번 할 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갑자기 뻐근하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냥 엎드려서 신전 동작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 하는 신전 동작이나 앉아서 하는 신전 동작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긴 하나 자주 한다고 해서 뭐 1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는 거라 보통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한 30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한 번 할 때마다 5초 유지하다가 돌아오고 5초 유지하다가 돌아오고 하는 걸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거로 보입니다.
0: 그렇다면 이런 식의 치료법으로 모든 요통 환자들이 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제작진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10명을 선별해 3주 혹은 4주간 자세 교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환자들은 대부분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위증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2: 그때는 이제 제가 보통은 뭐 방바닥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마. 안 구부려야 된다. 허리를 안 구부려야 된다. 일본인데. 근데 안 구부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구부려야 되면 천천히 구부리고 적게 구부리는 거죠. 적게 구부린다는 건 똑같은 물건 주울 때도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죠? 그거보다는 허리는 요추전만 상태로 두고 이렇게 구부리면 똑같은 손의 위치가 가더라도 허리는 적게 구부려지죠. 자세만 배우는 거지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0: 프로젝트 시작 전 통증 점수를 체크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통증 점수를 다시 확인해 통증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결과가 어떨까?
3: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는지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4: 훨씬 허리도 덜 아프고 생활이 편해졌어요.
5: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좋습니다.
0: 3주 혹은 4주간에 걸친 허리 통증과의 싸움.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

0: 불가피하게 무릉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씨.

0: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장갑.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레슬링처럼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과 생활은 늘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준다. 평생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허리 통증. 그리고 목의 통증. 통증도 괴롭고 또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런데
1: 본인의 허리 디스크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해드릴 건 없어요. 본인만 잘하면 돼. 병원에서 치료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0: 스스로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선근 교수.
1: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디스크가 스스로 붙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의아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러나 그의 주장은 현실이 되고 있다.
2: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다른 치료 없이 그냥 신전 동작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낫고 있습니다.
3: 동작만 했는데 치료가 됐다고요?
2: 예예. 예. 다른 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3: 뭐 안 믿겨지네요 진짜. 예.
4: 그리고 목이 아프다 보니까 여기도 아픈 거야. 근데 그게 싹 났어요. 아 지금 완전히 났습니다.
0: 자연 치유의 방법은 바로 자세 교정. 허리를 젖히고 요추의 배열을 C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자세 교정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걸까?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 10명의 지원을 받아 자세 교정을 통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허리 통증을 없애는 자세는 물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까지 상세하게 풀어본다. 또한 허리 통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목 통증.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현대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고통인데.
5: 이 머리 아래쪽과 목에 이어지는 부분에 주로 이 부위에서 통증을 좀 느꼈고요.
6: 특히 팔꿈치 이런데. 되게 아프고 이게 어깨가 시려서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정도거든요.
7: 그 종이에 손을 대면 쓰라리는 그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목이

0: 거란 상상도 못하고.
1: 목 통증에 대해서도 허리 통증과 같이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선근 교수.
2: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자세 교정으로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3: 물론이죠. 또 허리보다 더 쉽게 됩니다.
1: 과연 고질병처럼 낫지 않는 목 통증을 허리 통증보다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3주 혹은 4주간 15명의 허리, 목 환자들이 참여한 척추 통증 없애기 프로젝트. 과연 수술 없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목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0: 지난 4월 허리 통증 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첫 모임이 진행됐다. 우선 병력과 통증 정도,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다. 참여 환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 또는 그 외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1: 걸을 때가 제일 그래요. 그렇죠. 걷질 못하니까 일단은 두 다리를 들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순간적인 통증이죠.
2: 24시간을 아파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엉치 밑에 허벅지 뒤쪽을 도끼로 찍어 내린 것만큼 아팠어요.
3: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뭐 약물치료, 뭐 일부 주사치료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들 방법들은 다 받아봤습니다.
0: 프로젝트는 정선근 교수가 허리 통증의 치유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4: 여러분 허리가 아프신 이유는요. 허리 속에 들어가 있는 물렁뼈가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디스크는요. 그게 뭔가를 막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쁜 거 안에서 더 이상 손상만 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디스크 안에. 거기 안에 세포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 거기 생겨있는 염증들이 다쳤을 때 진물 막 흐르잖아요. 진물 흐르던 게 딱지가 지는 거 오래 두면 거기가 흉터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크도 그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나쁜 거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걸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허리를 요추전만 자세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 요추전만 자세란 가슴을 젖혀 요추를 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자세로 하루 종일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동작을 해줘야 한다. 한 번에 5분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요추 전만이란 허리 쪽 척추가 앞으로 굽는다는 뜻이다. 요추를 구부러지게 해 옆에서 봤을 때 요추의 배열을 C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4: 이 상체, 허리보다 위에 있는 이 상체에 있는 무게가 가능하면 척추뼈 뒤로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뒤로 떨어질 때라도 자기 힘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의자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의자. 여기 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쿠션 하나 더 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엉덩이를 깊이 놓고는 이렇게 뒤로 기대는 것만으로 제 힘이 하나도 안 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는 것만으로 요추전만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0: 요추전만을 만드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다. 앉아서, 서서, 그리고 누워서 할 수도 있다.
4: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는데 이 입을 오므려서 이렇게 천천히 숨을 내쉬라는 게 그렇게 할수록 폐에 있는 공기가 쫙 다 빠집니다. 폐에 있는 공기를 빼려는 이유는요. 폐에 있는 공기가 빠져야 배가 쑥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요추전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0: 엎드려서 요추전만 자세를 취할 때는 각자의 허리 상태에 맞게 허리의 각도를 유지하면 된다.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허리를 젖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요추전만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또 있다.
4: 제가 보통

0: 뭐 방바닥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마. 안 구부려야 된다. 허리를 안 구부려야 된다. 일본인데. 근데 안 구부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구부려야 되면 천천히 구부리고 적게 구부리는 거죠. 적게 구부린다는 건 똑같은 물건 주울 때도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죠? 그거보다는 허리는 요추전만 상태로 두고 이렇게 구부리면 똑같은 손의 위치가 가더라도 허리는 적게 구부려지죠. 이렇게 구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런지 작은 물건을 이렇게 이런 패턴 동작을 좀 이렇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1: 허리를 굽힐 때 첫 번째 방법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요추전만을 비롯해 이렇게 허리를 보호하는 것을 척추위생이라 한다.
2: 우리 이제 허리가 아픈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아픈 거거든요. 그 잘못 사용하는 게 대부분 요추전만을 잃은 상태로 허리에 나쁜 힘을 자꾸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디스크를 찢어지기도 하고 찢어졌던 디스크가 잘 붙는 걸 또다시 찢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가 코로나 심해졌을 때 밖에 나오면 늘 손을 씻는 것처럼 그게 손위생 아니겠습니까? 척추에도 디스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게 척추위생입니다. 그게 요추전만 자세로 24시간을 지내는 것. 그게 척추위생입니다.
1: 요추전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많이 아팠던 환자들이라 각오가 남다르다.
3: 일단 걸을 때 이렇게 들고 걷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좀 저희가 이렇게 꾸정하게 앉아있는데 피고 앉아있고 약간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4: 단순하잖아요.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거를 가르쳐주고 세 가지만 반복해서 하면 되잖아. 신전운동하고 척추 그거하고 아까 가르쳐주신 세 가지 운동.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허리 통증 치료 프로젝트에는 70대 윤효석 씨를 비롯해 10년 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60대 박금자 씨, 그리고 박희숙 씨 등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허리 통증 환자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전후 통증 지수와 생활 불편 지수를 비교해 자세 교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자세 교정 과정뿐 아니라 일상의 모습도 촬영했다. 이를 정선근 교수에게 보여주어 중간 점검을 받았다. 아울러 환자들이 진행 과정에서 갖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정선근 교수에게 답변을 들어 전달했다. 과연 3주 또는 4주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허리 통증을 얼마나 감소시켜줄까? 프로젝트 참가자 박보경 씨.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 주사를 맞고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남아있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3: 이게 나중에는 종아리까지 쫙 땡긴다 느낌이 들었고 근데 발목에 약간 힘이 빠진다? 약간 발을 디딜 때 이렇게 휘청? 이런 느낌도까지 나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1: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가슴을 젖혀 요추 전만 자세를 해준다. 따라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평소 잘하지 않던 낯선 동작이다 보니 자세를 취하다 보면 궁금한 점도 생긴다.
5: 교수님, 지금 시술 이후에는 통증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방망이 자세에서는 완전히 괜찮고 몸을 세웠을 때 약간의 방사통이 생기면서 숨을 들이쉬면 이 뒷부분이 엉덩이 딱 뒤쪽이 탁 치면서 약간의 방사통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통은 제가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방사통이 있으니까 방망이 자세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고 방사통이 없을 때 이렇게 몸을 세워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후자가 맞습니다. 그 저 신전동작할 때 방사통이 생기고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방사통이 생긴다는 것은

0: 신전동작 할때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뿌리를 조금 민다는 뜻이고요. 그게 계속 밀면 그것 때문에 기계적인 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이걸로 방사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척추위생을 충분히 잘하고 나서 그 통증이 다 없어지고 나서 방사통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전동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1: 60대 후반의 박희숙 씨. 뼈가 약해 허리뿐 아니라 무릎도 아프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2: 반듯한 자세를 항상 유지하려고 그러고, 걸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걸었어요. 다시 오므라들면 다시 펴서 반듯하게 하고, 좀 어깨를, 아니, 얼굴을 들고 그렇게 했어요.
1: 박희숙 씨의 일상 또한 정선근 교수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0: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박희숙님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청소기 돌리실 때, 소파 밑을 닦기 위해서 청소기 돌리실 때 허리를 두번 아주 심하게 구부리시는데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잘하시다가도 그거 두번 하면 디스크는 바로 찢어집니다.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1: 프로젝트 참가자 서상원 씨는 열심히 걷는다. 걸을 때 허리 디스크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좋다. 그리고 걷고 난 후엔 꼭 하는 일이 있다.
3: 그 허리 베개를, 허리 쿠션을 엉덩이 윗부분과 허리 아랫부분에 맞춰서 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하게 눕습니다.
0: 저는 환자분들한테 걷는 거는 물건을 납품하는 거고, 쉬는 거는 수금을 하는 거다. 물건 납품만 하고 수금 안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걷기만 계속하고 안 쉬면은 효과가 없다. 걷고 나서 꼭 쉬어라. 30분 쉬어라. 이렇게.
1: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3: 사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허리를 이렇게 좀 신전자세와 반대되는 동작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는다거나 양말을 신는다거나 할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 동작들인데, 통상 그 아침 시간에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다 보면은 그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동작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참가자 박금자 씨. 그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 집안일을 하다 수시로 유추선만 자세를 취한다. 한번할때 병원에서 배운 대로 최소 5분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
4: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5분 한다는 게 진짜 5분이라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길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운동할 때는 좀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잠을 잘 때도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4: 근데 잘때 정말 베개, 하나는 베개를 쓰고 하나는 허리에 받치고 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5: 이건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높아
1: 그렇다면
5: 보이면서
1: 박금자 씨가 쓰는 베개나 쿠션은 적절할까?
6: 너무 높습니다.
0: 박금자님 주무실 때그 허리 베개가 아주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하나는 너무 높이가 높고, 하나는 너무 이렇게 아래 위로 넓이가 넓어서 좀 이렇게 높이가 조금 더 낮으면서 아래 위로 넓이도 조금 좁은 그런 쿠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찢어진 디스크는 잠을 자는 동안 가장 많이 붓는다. 그래서 자는 동안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디스크가 가장 잘 붙는 자세인 요추 전만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허리 쿠션은 요추가 누운 상태에서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데, 재질은 딱딱하지 않고 푹신해야 한다.

0: 참가자들 나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3주 혹은 4주간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환자들은 매일 SNS에 인증샷을 올렸고 또 대화방을 만들어 진행 과정상에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한 달 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1: 안녕하세요.
0: 박금자 씨가 먼저 진료실을 찾았다.
1: 앉으십시오. 박금자님 지난번에 비해서 좀 어떠세요?
2: 많이 좋아졌다.
1: 어이구 정말입니까?
2: 네.
1: TV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입니까?
2: 저림이 없어졌어요.
1: 네. 다리 저림이 없어졌어요. 좋은 자세고 실제로 점수가 지난번에는 허리가 5점, 다리가 5점 아팠는데 지금은 허리가 2점, 다리가 2점으로 아파서 좋아지신 걸로 보이고요.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좋아졌다. 30% 정도 남았다. 가끔 양쪽 엉치가 약간의 통증이 있다. 이건 디스크가 아직 덜 아물어서 그렇습니다. 디스크 아물고 있는 중이고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때 제가 그 영상
0: 그 외에 촬영 영상을 보면서 느낀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1: 흉추가 조금 휘어져 있으세요. 네. 이게 조금 더 펴지는 게 좋습니다. 흉추가 더 펴지고 가슴을 더 활짝 열어보시고 그렇죠. 이게 기본 자세가 되어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금자님께 조금 더 바라는 거는 흉추를 좀 더 펴시는 게 중요하고 나쁜 운동은 1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잘하고 계십니다. 한 두세 달 후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3: 아, 저는 너무 그 통증이 빨리 완화됐고요. 제가 또 운동, 그 프로젝트 열심히 또 운동을 한 결과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 첫째는 다리 저림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잠잘 때 그 편안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럼 어떠세요, 지금은요?
0: 다음은 참가자 박희숙 씨의 차례.
1: 예.
2: 이렇게 굉장히 쓰셨거든요.
1: 예, 예, 이렇게.
2: 지금은 없어요.
1: 아,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2: 너무 감사드리죠. 예.
1: 그래서 오늘 질문에 지금 통증이 그전에는 5점, 8점이었는데 지금 4점, 6점으로 줄어가지고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계속하면 안 아프게 지낼 수 있냐. 그, 지금처럼만 잘 하고, 디스크 손상만 더 이상 주지 않으면요, 0점이 됩니다. 내가 언제 아팠나, 그 옛날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할 정도로 안 아프게 됩니다.
4: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가신 점은 좀 있었지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덜 아파지기 때문에,
1: 예.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좀 어떠십니까?
0: 70대 중반의 윤효석 씨. 허리 통증이 심해 통증 주사를 맞은 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런데 참가자들 중에서 통증 감소 효과가 가장 미미하다.
5: 저번에 보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1: 그래도 불편한 점이
5: 좀
1: 난다. 나쁜 자세는 나쁜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사장님 뭐 허리 구부리고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세요?
0: 가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물건을 안 들 수가 없다.
5: 아 작은 건 괜찮은데 조금 무거운 거를 넣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0: 게다가 근력 운동도 꽤 하고 있다.
5: 많이 좀 조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에는
1: 예.
5: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거기 이게 운동을 빼고
1: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5: 네.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1: 아, 그것보다 조금 덜 앉으시면
0: 자세 교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아무래도 허리를 좀 덜 써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졌다.
6: 이 운동 저 운동도 격한 운동을 해야 뭐가라도 고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숨을 못이고 뭐 이렇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아까 그 교수님 말 맞다는 내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또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네.
0: 마지막으로 정선근 교수는 자세 교정 과정에서 잠자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 결국은 척추 위생으로 좋아지는 가장 큰 덩어리는 자면서라면 잠을 자면서 낮에는 자면서 붙여놓았던 디스크를 찢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잠자면서 붙이고 낮에 덜 찢고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느끼잖아. 주전만 열심히 해서 이 디스크 자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뭐 시종일관, 기승전,

0: 여초전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3주 혹은 4주. 통증을 없애기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희석 씨의 경우 생활 불편 지수가 개선됐고 박보경 씨의 경우 통증 지수가 8에서 1로 대폭 감소했다.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통증 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참가자 전체의 통증 지수와 생활 불편 지수를 통합했을 때 허리 통증 지수는 평균 47% 정도, 생활 불편 지수는 평균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그 시작 단계보다는 지금 상태는 좀 많이 통증이 완화된 것 같아서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일상생활과 업무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3: 어디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증을 많이 감소시켜 주셔서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좋습니다.
1: 한 달여간의 허리 통증 고치기 프로젝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다.
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유추 전만. 가슴을 젖히고 허리의 곡선을 C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요통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0: 허리 통증은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것이니 이게 운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자세로 좋아지는구나.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디스크가 스스로 붙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붙는 그 힘이 디스크를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거죠.
1: 허리 통증. 스스로 고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안녕하십니까. 2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예, 네.
1: 오랜 시간 정선근 교수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그중엔 목통증 환자도 많다.
0: 아주 전형적인 그 목디스크가 찢어진 것 때문에 생긴 두통이네요. 생긴 모양이. 그래서 목디스크 찢어 왼쪽으로 좀 더 찢어졌다가 지금.
5: 근데 선생님 처음에 제가 MRI 찍고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목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했거든요.
0: 그럴 수도 있죠.
5: 지나지는 않다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제가 느끼는 통증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컴퓨터 작업을 안 하거든요. 예. 할 때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났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예. 머리 너무 아프고요. 네.
0: 디스크 내부가 손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머리 끝까지 아프고 어깨 축지가 아프고 하는 거거든요. 손상된 디스크가 아물어야 좋아집니다.
5: 네.
0: 손상된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1: 목 통증 또한 목 디스크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심각한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5: 목 전체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 목이 아파서 이렇게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4: 목만 아팠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5: 다른 데 손이나 뭐 발저림은 전혀 없고요. 목만 그냥 아팠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픈 게 자꾸만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1: 목 디스크는 척추의 가장 윗부분인 경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말한다. 목의 하중을 견디고 외부의 충격에서 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목 디스크 또한 허리 디스크와 같은 구조다. 디스크의 안쪽에는 젤리 형태의 수핵이 있고 바깥쪽은 단단한 껍질인 섬유륜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디스크 아래 위쪽에는 종판이라는 탄성이 높은 구조물이 있어 경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목을 자주 숙이면 디스크 속에 섬유륜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발생한다. 또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수핵이 건조해지고 섬유륜이 변형되어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온다. 이것이 바로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다양한 통증을 유발한다. 주된 증상은 뒷목이 아프거나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때로 팔과 손까지 저리는 것이다.

목의 통증이 목에 국한되지 않고 팔과 손가락까지 번지는 것을 방사통이라 한다. 이는 디스크가 빠져나오면서 신경 뿌리 쪽에 손상된 디스크에서 흘러나온 염증 물질이 묻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통증은 목과 어깨 쪽지, 견갑골, 팔까지 뻗친다.

0: 30대 후반의 김성진 씨. 얼마 전부터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1: 목 아플 때는 그냥 쌓아놨었어요. 사실 못해서. 그때 한참 아플 때는 네, 그냥 와서 그냥 바로 누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거를 거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바로 누워있거나 최대한 안 아픈 자세로 있거나. 네.
0: 목 통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 그런데 특이한 건 목 디스크를 처음 알게 된 게 두통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1: 제일 처음에 좀 불편했던 거는 작년 6월 달쯤에 일하던 중에 갑자기 왼쪽 뒤통수 쪽을 뭔가 망치 같은 걸로 계속 때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고 최근에 또 갑자기 오른쪽 머리를 돌로 좀 짓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네, 오른쪽, 이쪽. 그래서 이게 그때 병원에서 경추디스크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서.
0: 과연 두통과 목디스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목디스크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연관통이라 하는데 연관통은 방사통과 마찬가지로 목과 어깨 쪽지, 견갑골, 팔목 등에서 생기고 그 외 부위에서도 생긴다. 특히 방사통에 비해 머리와 이마, 귀, 안면과 턱, 쇄골과 앞가슴, 그리고 뒤통수 등 목과 떨어진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척수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 몸의 감각은 척수라는 신경 통로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여러 가지 감각 신호가 척수라는 하나의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5, 6번 목 디스크에서 나오는 감각과 어깨 쪽 근육에서 나오는 감각이 각자 다른데 척수에서는 같은 통로를 지나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라도 어깨 쪽 근육이나 그 외 다른 부위가 아픈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 한강으로 따지면 북한강, 남한강이 양수리에 만나서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북한강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이 여의도에서 보면 이게 북한강에서 왔나 남한강에서 왔나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볼 때는 가슴에서 온 통증인지 목디스크에서 온 통증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찢어지기는 목디스크가 찢어졌는데 아프기는 눈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어지럽거나 어금니가 아프거나 목구멍이 아프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연관통, 연관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하는 겁니다.
0: 그렇다면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목디스크는 왜 생길까? 목에 압력을 주는 모든 자세가 목통증의 원인이지만 최근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다. 실제 한 대학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에 따른 목의 부하 정도를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전방을 주시했을 때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세우고 봤을 때 목의 각도가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이를 눕혀서 볼 땐 목이 받는 압력이 더 높아졌다. 또 가장 흔한 방식인 디지털 기기를 손에 들고 보는 자세 또한 목이 평소보다는 더 구부러져 디스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냥 서 있을 때 목은 보통 5kg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 15도 정도 굽히면 2kg짜리 생수 6병, 30도 정도 굽히면 생수 9병, 45도에선 11병, 60도에선 무려 27kg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실제 스마트폰 사용이 본격화된 이후 10여 년 동안 목디스크 환자 수는 40% 가까이 급증했다. 그렇다면 목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할까? 목디스크 또한 허리디스크와 비슷한 자세 교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슴을 열고 양쪽 어깨뼈를 붙인 후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힌다. 목을 뒤로 젖히면 상처난 디스크가 서로 붙어 상처가 아물고 통증도 사라진다. 목 디스크 또한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2: 경추 신전 자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추만 신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허리랑 흉추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신전을 하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허리와 흉추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경추를 신전하면 이거는 완전히 거북목 자세가 되는 거고 허리가 먼저 신전이 돼야 됩니다. 요추전만. 거기다가 흉추가 신전이 되게 되기 위해서 견갑골을 뒤에 딱 갖다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신전하는 이 동작. 이게 경추 신전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다면 과연 경추 신전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목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6명의 지원을 받아 실제 3주 혹은 4주간 자세 교정을 해보기로 했다.
2: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이 요추전만 자세가 됐을 때 목 디스크에 있는 걸리는 스트레스가 쏙 빠집니다. 그래서 허리 자세가 나쁜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는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허리 자세를 이 요추전만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본인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금 같은 그런 의자에 받치는 의자에 허리 뒤에 쿠션을 좀 넣고 앉는 게 좋습니다. 쿠션. 그래서 그게 가장 좋고 그 자세에서 고개를 턱을 치켜들면서 귓구멍이 약간 뒤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치켜든 상태에서 눈앞에 모니터가 편안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은 분명히 갖고 싶죠.
0: 행여 잘못된 자세를 취하진 않을까 정선근 교수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2: 딱 붙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게 견갑골이 뒤에 붙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견갑골이 붙어야 흉추가 신전이 돼요. 견갑골이 붙을 때. 척추위생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척추위생은 자세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아프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하고 있는 나쁜 것들을 우리가 100%는 못 줄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뭐 한 5, 60%만 줄이고 그게 쭉 쌓이면은 안 아프게 된, 안 아픈 날이 올 겁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0: 요추 전만과 아울러 목을 수시로 젖혀주어 목의 곡선이 옆에서 봤을 때 C자 형태가 되도록 해준다. 하지만 주의점이 있다.
2: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뭘 하나 가르쳐드리면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추신전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제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제끼면 제낄수록 좋은 줄 알고. 근데 너무 많이 제끼면 경추 옆에는 내려올라가는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추동맥이 고개를 너무 젖히면 그 동맥이 이렇게 눌리면서 내려가는 혈류가 확 줄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핑 돌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젖힌다고 좋은 건 아니고 보통 집에 이제 방에 혹은 뭐 자기 회사 사무실 같은 데 벽하고 천장이 만나는 그 모서리 그 정도만 이렇게 볼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직전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양상과 정도 그리고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대부분 통증이 심했다.
3: 누가 정말 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뭔가 나를 괴롭히는 걸 빼줬으면

0: 좋겠어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1: 혹시 이 손저림이 이 손에 무딘 증상이 혹시 향후에 마비로 가는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0: 불편한 거는 항상 여기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느껴지고 목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2: 목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환자들. 과연 특별한 치료 없이 자세 교정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프로젝트 전후 환자들의 통증 지수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0: 동작을 따라 하자고.
1: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권혜영 씨가 주말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다.
0: 이렇게 하면 진짜 목이 너무 아프다. 엄마, 우리 운동 한번 하고 갈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할까, 엄마? 내 보고. 자, 허리 쫙 펴고, 어깨뼈를 붙이고, 목을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1: 자세 교정이 일상이 된 권혜영 씨. 어머니에게도 권하고 있다.
0: 한 번 더.
2: 이거 딸이 왜 시켜요?
3: 이거 내가 하도 허리 아프다 걔나하면 엄마도 운동하자 하면서. 그래.
2: 운동하면 이거 하나도 좋아요?
3: 아, 좀 시원하네.
0: 뭐 어때요? 시원해요?
3: 시원해.
0: 뭐 제가 20년 넘게 갖고 있던 거여가지고 기간에 어떻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다른 동영상들 보고 뭐 동작이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동작이 안 좋은 거였고, 예, 그 동작을 하면 통증이 더 심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가르쳐 주신 이 동작은 최소한 통증이 더 심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제 좀 덜 아픈 느낌이 실제로 있기도 있었고요.
1: 목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 권혜영 씨가 시골 마을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그 외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 자신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자세 교정을 실천했다. 자세 교정의 목표는 찢어진 목 디스크를 붙인 상태로 유지해 피부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듯 디스크가 스스로 낫게 하는 것이다. 목 통증은 허리 통증보다 더 잘 낫는 편이다.
4: 기계적인 로드가 적기 때문에 5kg만 되고 여기는 한 60kg 마치고 또 몸쓸 일이 많고 해서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잘 안 낫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눈으로 뭔가를 응시하는 동안에는 목 주변의 근육이 힘을 씁니다. 그 힘이 디스크를 살짝 누르는 힘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요. 디스크 찢어집니다. 컴퓨터 오래 하는 사람은 목 디스크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아무리 좋은 의자에 이렇게 올려도. 네. 그래서 30분에 3분 정도는 눈 감고 쉬어라고 이야기하죠.
1: 6명의 참가자들은 SNS를 통해 매일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참가자들을 대신해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성근 교수에게 물어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5: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뭐 본인의 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평소에 모르던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허리와 목을 굽히지 않고 신발을 신는 방법.
5: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 다음은 빨래를 갤 때 흔히 나오는 자세.
5: 이 자세는 나쁩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식탁 위에 뭘 깔아놓고 하시더라도 이건 아주 나쁩니다.
1: 꼼꼼하게 일상의 문제점까지 다 확인한 후 환자들 모두 정성근 교수로부터 진료도 받았다. 가슴을 펴고 목을 젖힌 자세.

0: 과연 일상을 괴롭히던 목의 통증은 어떻게 됐을까? 목 때문에 팔이 저렸던 김정희 씨. 목의 통증 지수가 3에서 1.5로 반 정도 줄었다. 편두통까지 겪었던 송영성 씨는 통증 지수가 4에서 1로 많이 좋아졌다. 그 외 모든 환자들에게서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목 통증 지수는 평균 59%, 생활 불편 지수는 평균 51%가 경감됐다. 허리 통증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과다.
1: 팔이 아팠던 이유가 그냥 어깨만의 이유가 아니고 그 목의 통증으로 인한 그런 어깨가 이제 통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2: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공포, 다시 그 통증이 너무 심했을 때에는 그 공포, 불안 이런 걸 계속 한 6, 7개월 이상은 끌고 안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신전운동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공포로부터 정신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로 해소됐다라는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3: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목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0: 목과 허리의 통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술을 받지 않고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의 척추를 짓누르는 일상의 잘못된 자세. 자세를 바꾸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
4: 요통은 병이 아닙니다. 요통은 병원에서 치료할 병이 아니고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허리에 나쁜 운동만 안 해도 허리에 나쁜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그것만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끊으면 좋아집니다. 세 번째, 그걸로 안 되는 분들은 허리에 좋은 자세, 요추전만 자세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통증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2: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빅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향합니다. 긴장과 경계가 지켜온 바다에 깃든 생명.
1: 어디요? 저 까만 거?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2: 우와.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0: 북녘 땅을 지척에 둔 섬.
3: 저게 북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
0: 태고의 자연과 뜨겁고 활기찬 삶의 숨결로 가득한 백령도로 갑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4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의 끝 백령도에 닿습니다. 북한까지 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미터. 분단의 최전선에도 평화로운 일상이 흐릅니다.
2: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백령도 온다고 어제 초등학생처럼 설레갖고 잠도 못 잤어요. 군사 지역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냥 군사 요충지로서의 어떤 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관광할 만한 것들, 돌아볼 만한 것들이 좀 꽤 많네요.
0: 경계가 지켜온 섬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있습니다. 서해 해금강으로 불리는 백령도의 명승 두무진. 예로부터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불린 곳,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천연 기념물인 사곳 해변. 고운 모래가 단단하게 다져져 한국전쟁 당시에는 천연 활주로로 쓰였답니다. 북녘 땅을 마주한 채 바닷길을 달려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1: 어디요?
4: 저
1: 까만 거?
4: 저 물범이에요.
0: 백령도는 전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
4: 지금 가는 곳에 가면 한 300마리 정도?
2: 300마리요?
4: 네.
2: 오야.
4: 물이 빠져서 이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쏘아서 바위 있죠? 저 앞에 바위. 저게 물범 바위예요.

0: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여기도 폴록폴록폴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어 여기 나와 있다.
1: 동글동글한 머리를 빠꾸미 내민 물범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백령도 앞바다에서 머물다 초겨울이면 중국으로 이동한답니다.
0: 저렇게 털을 말리나 봐. 그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윤기나고 바삭바삭 빛나요. 그리고 그 표범무늬 같은 그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있고 전박이.
2: 이쁘다.
1: 남북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를 오가는 존재. 사람에겐 금단의 바다지만 물범에겐 삶의 터전이죠. 섬에 털을 잡은 사람들의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0: 야, 이게 메밀꽃인가 보네.
2: 냉면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계신 분이 여기 백령도의 명물인가 보네, 진짜.
0: 식사 되나요, 지금?
3: 네.
0: 아, 네네, 식사.
1: 섬 곳곳에선 냉면집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4: 안녕하십니까.
0: 여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메밀 냉면?
4: 다 그냥 골고루 다 나가요. 아, 물냉도 나가고, 반냉도 나가고, 비빔도 네. 나가고.
0: 반냉은 뭐예요, 반냉은?
4: 반냉은 육수반, 양념반.
0: 아, 반냉입니다. 아, 물냉 먹어야 돼요? 아, 그럼
4: 다...
0: 따님이신 거예요?
4: 네.
0: 아, 그러시구나. 아니, 다녀오셔가지고. 아, 물냉을 먹는 게.
5: 네, 물냉 드셔요.
0: 물냉 가겠습니다.
1: 황해도 메밀냉면에서 피어난 백령도 냉면. 전쟁을 피해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리움을 냉면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0: 여기 냉면이 다른 데랑 다른 데는 뭐가 있어요?
5: 일단 고기 안 들어가고요. 동치미 육수고요.
0: 동치미 육수구나. 아, 네네.
5: 여기 액젓.
0: 액젓이요?
5: 네네. 까나리 액젓인데 백령도 분들은 여기에다 액젓을 넣어 드시거든요.
0: 잠깐만요.
5: 생각보다 안 비려요.
1: 백령도 냉면의 비밀은 조금의 잡어도 섞이지 않은 까나리 액젓. 한두 방울만 더해도 감칠맛이 살아나 냉면의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고향의 맛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백령도를 대표하는 별미가 됐다죠.
0: 와, 여긴 메밀 직접 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죠? 그 껍질이 사각사각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요.
1: 첫 맛은 낯설었지만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0: 침이 나오게 하는 그 감칠맛이 뒤쪽에 딱 걸려 있네요. 아, 액젓을 그래서 넣는구나. 까나리 액젓 넣으면 무슨 벌칙인 줄 알았는데 이유가 나 있구나.
3: 옛날에는 전미도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이제 까나리 액젓으로
0: 예.
3: 이제 간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 입에 좀 맞아야 되니까.
0: 아, 네네.
3: 평양 냉면 뭐 무슨 냉면 다 있는데 백령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백령도식
0: 네.
3: 예, 그 식이에요. 이게 짬은성도 담백하고
0: 아,
3: 예, 이게 뭐 달달한 맛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맛이 난다 할까.
1: 시량의 아픔이 빚어낸 쌉싸한 맛.
0: 이 감칠맛이 계속 땡기네.
1: 섬의 깊은 맛을 마음으로 채우고 다시 백령도의 바다로 향합니다. 출항을 서두르는 배들로 폭우에 활기가 감도는데요.
0: 지금 막 배출항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지. 선장님! 선장님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나가실 거예요? 저 좀...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6: 돌아오세요!
0: 아, 돌아가라고요?
2: 돌아오고 태워주신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뭐 막 준비하고 계시길래 네네. 뭐 잡으러 가신지 궁금해가지고. 아, 네.
6: 저 바다에 보물 찾고 털러...

0: 갑니다.
1: 보물창고요?
0: 네.
1: 바다에 무슨 보물창고가
0: 있어요?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0: 네.
1: 저, 이쪽에
0: 어머니. 네, 어머님이세요. 우리 장모님.
1: 장모님이세요?
0: 네, 장모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0: 고치해 주시고.
1: 고치해 주시고.
0: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제.
1: 아, 그렇구나. 네. 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타고 같이 가도 될까요? 네.
0: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0: 이쪽으로 그냥.
1: 아, 네네.
2: 선뜻 곁을 내어주는 자. 인심이 참 넉넉하죠?
0: 조심하셔야 돼요.
1: 네네.
3: 아빠야, 아빠 배 타, 아빠 배.
0: 일로 와, 이쪽으로 타야지.
3: 아빠 배.
0: 일로 와.
3: 올라가.
0: 옳지. 그거 딱 타.
4: 야, 그거 딱. 아, 얘가 또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너 그래, 반갑다, 그래.
3: 왜 사람 말해?
4: 보비야! 가자!
2: 거칠기로 소문난 백령도 바다에선 2인 1조로 물질을 나선다는데요. 해녀 장모와 해남 사위는 판상의 짝꿍이랍니다.
5: 출항하신 어선들 조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32, 33 이렇게 할까요?
0: 그때 잡이하는 배들은 지금 너무 어장 저기 NLL 한계선 가까이서 작업을 하니까 해경에서 그 위치 파악을 하려고 지금 위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2: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백령도는 NLL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의 바다 한복판 조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쥐주 해녀였던 호순 씨는 35살에 백령도로 원정 물질을 떠나온 뒤 이곳에 남았답니다. 전기 설비 기술자로 일하던 사위는 장모님 곁으로 와 바다를 배웠다죠. 스승과 제자로 함께 배를 탄 지 어느덧 17년. 사위는 백령도의 유일한 해남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공기줄에 의지해 물질을 한다는데요. 장모와 사위를 잇는 생명줄은 믿음의 끈이기도 합니다.
4: 백령도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40년 전에. 그 제주에서 안 하시고 백령도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3: 여기가 물건이 많아요. 옛날만큼은 없어서.
4: 옛날만큼은 없고.
3: 따지보다는 많아.
4: 아, 그래요? 걱정 안 되세요?
3: 걱정은 맨날 오는 거예요.
4: 아, 매번 내려갈 때마다 걱정되시고.
2: 거센 너울 위로 올라오는 기포 방울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위치를 잃기 십상이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물속에서 마주한 백령도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손 닿는 곳마다 해삼과 소라, 성게가 가득한데요. 접경의 바다가 숨겨둔 귀한 보물입니다. 포비가 먼저 알아챘군요. 물속에 있던 아빠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수확물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3: 한 마리도 못 잡았어.
4: 와.
3: 너무 밖으로 갔어.
4: 이렇게 잡았는데도 혼나요?
0: 한 마리 잡았어.
4: 아, 전복. 이야. 이게 지금 다시마 먹다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다시마 채 뜯겨갖고 나왔어. 와. 와. 이야. 와. 이야.
3: 즉석에서 먹는다.
4: 맞습니다. 야, 자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2: 한 입 머금는 순간 진한 바다 향이 후.
4: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성게 먹을 줄은 아네.
4: 먹을 줄만 알아요. 아유 이렇게 고생해 잡아오셨는데 너무 맛있네, 너무.
2: 거칠고 험한 최전방의 바다. 때론 두려움을 안기기도 하지만 그 품에서 자란 생명만큼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위는 횟집을 운영 중인데요.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그날그날 바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0: 양식이 없는 백령도에서는 대부분의 해산물이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1: 이것도 뭐예요?
2: 자연산 송아지입니다.
3: 사실 10년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보니까.
0: 깊은 바다에서 오랜 세월 자라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3: 별다른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국물 우려내면 국물도 끝내주고.
0: 갓 손질한 자연산 회와 마 껍데기를 연 성게. 보라 성게는 초여름부터 알이 꽉 차올라서 여름 내내 단맛이 깊어진다죠. 백령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 뭐부터 먹어볼까요?
3: 일단 제일 손 가시는 것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4: 아무래도 이제 섭이.
3: 앞접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 아, 네.
1: 근데 요게 거의 앞접시네요.
3: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센스.
1: 아, 그럼요, 네.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데. 자, 요렇게 집어서.
0: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5: 와, 입안 진짜 이런 느낌 깜짝이야.
1: 야, 통삽이 이런 맛이군요. 자, 그러면 또
3: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1: 넣어주세요. 그렇죠.
0: 씹을수록 감칠맛 도는 속살도 일품이지만 진가는 바로 요 국물.
1: 아, 여튼 쫙쫙 내려가네요. 와, 시원하다. 와.
0: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요? 깊은 바다가 품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입니다.
1: 우리도 박수를 받으면 가야 됩니다.
6: 잘생기셨어요.
1: 그 얘기 다시 한번
6: 크게. 잘생기셨어요.
1: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때요?
6: 맛있어요. 싱싱하고. 네. 성게. 어묵장.
7: 성게가 최고였어요.
6: 성게. 성게가 진짜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전복보다 더 맛있어요.
0: 경계의 바다는 차갑지만 그 품에 기댄 삶은 뜨겁습니다.
8: 이거는 한복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고약하는 게 이게 옛날에 한복이라고 한 거예요.
9: 어머니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렙니다, 설렙. 이 멋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요.
1: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2: 야, 곰이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곰을 보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1: 아니, 엄청 좁고 좀 음산한 기운도 드네요.

0: 흥미롭고 희한한 이야기가 많은 중세시대.
1: 중세시대 때 이혼율이 거의 제로였던 곳인데요.
0: 무려 3세기 동안 주민들의 이혼을 막은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2: 저라면...
0: 시연인지 실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세시대 재현에 진심인 사람들.
1: 저기 끝에 있는 아이의 동상이 보이시나요? 저 아이는 사실 이 검은 교회를
2: 불판에 떡하니 건물 하나만.
0: 중세시대 때부터 이어진 수상하고 신비한 소문을 따라갑니다. 깜짝 놀라셔도 책임은 못 집니다. 소문 따라 중세로 지금 떠나볼까요? 발칸반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제국이 교차한 루마니아. 그 중에서도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중세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 브라시오브로 갑니다. 브라시오브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으로 알려진 브란성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루마니아의 대표 관광도시로 꼽힙니다. 스파툴루이 광장은 1300년대부터 시장이 열린 곳인데요. 살아 숨쉬는 중세의 광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브라시오브 시티의 중심은 단연 이곳, 스파툴루이 광장입니다. 이곳은 관광 명소 및 식당, 카페가 주변에 몰려 있고요. 물가가 저렴하고 여름은 시원해서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죠.
0: 동로마와 서유럽을 잇는 트란시바니아 지역의 중심입니다. 13세기 독일계

0: 색순족들이 이주해 정착한 도시로 독일풍의 건물과 주택들이 남아있는데요. 매력적인 풍경과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 근데 오면 바로 보일 줄 알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스트리... 저기에요. 저기. 스트리다 스포리. 스트리다 스포리. 저기를 스트리다 스포릿이랑 로프 스트리트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른다고 하네요. 찾았어요.
0: 길쭉하게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관광객이라면 꼭 방문하는 브라쇼브의 명물이라죠. 종종 웨이팅도 발생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그냥 골목길이 아닌가 봅니다. 직접 걸어보니 성인 두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1: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15세기에 소방관들을 위해 지름길로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좁네요. 이제 성인 남성 두 명이 지나가기에는 되게 좁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낙서를 해놔서 그렇지 이게 또 은은하게 이 공간의 분위기를 꽤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현지인들의 삶이 있는 뒷골목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사진 포인트로도 유명한데요. 저 배우 이승헌이 사진 찍는 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좁은 골목길을 지나 브라쇼브 전망을 보러 갑니다. 바로 저기죠.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로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브라쇼브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라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케이블카는 자리가 중요하죠.
1: 제가 가장 일찍 타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가 뚫린 게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시원하기까지 하네요.
0: 높이 올라갈수록 브라쇼브의 전경이 펼쳐지는데 기대가 됩니다. 5분 정도면 닿는 짧은 코스. 케이블카에서 내려 또 10분 정도 걷고 나서야 틈파산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20세기의 화재로 타버린 숲을 주민들이 재건했다는 곳입니다.
1: 야,
0: 주황색 지붕이 가득한 브라쇼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루마니아의 모습이 연상되는 듯한데요. 산기슭에 포근하게 안긴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2: It's so good and so beautiful.
1: Beautiful.
2: It's so clean and so quiet place. We are coming here because we attend a dance festival in St. George, it's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ecause I'm a director and he's an actor.
1: 어, I'm Korean music director.
2: Really?
1: Yeah.
2: Oh, that's good.
1: Oh, oh, nice to meet you.
2: Come on, show, bro.
1: Woohoo! Yeah.

0: 없던 흥도 생기고 처음 본 사람과도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게 여행의 매력 아닐까요? 브러쉬 오브 여행에서 랜드마크를 빼놓을 수 없죠. 검은 교회로 갑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으로 독일인들이 건축했습니다. 언뜻 보면 검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습니다.
1: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브라쇼브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검은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15세기에 착공되었으며 17세기 합스부르크 군대로 인해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검게 그을렸는데 그때 방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0: 도시의 상단 부분이 파괴된 대화재였습니다. 교회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검게 변해 거의 100년 동안 복원했답니다. 방화와 전쟁 등 큰 역사적 사건들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브라쇼브의 상징입니다.
1: 저기 끝에 있는 아이의 동상이 보이시나요?
0: 교회에 이 석상과 관련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 저 아이는 사실 이 검은 교회를 만들던 유능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아이를 시기 질투했던 일꾼이 저기 끝에 지붕으로 불러내서 이 아이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0: 그 아이를 추모하며 다른 일꾼들이 이 석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은 교회의 어두운 분위기와 어울려 전해지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럽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가 노천카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꼭 누려보고 싶었죠.
1: 아, 물지 마스크.
2: 포프타 마레.
1: 아, 포프타 마레.
2: 운 프로듀스 페 인 카르네 데 포르티 드라마 스테카. 아셔 이 트라디셔널 로마네스. 이체 바 스페시픽 로마니. 아셔 쿠 서비스 무스타. 쿠 카르토 프레시. 시메 데 파르토 비네 코메레 데체.
0: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분위기로 먹는 날입니다.
1: 유럽이니까 여유 있게. 아, 한국 사람인 건 못 속이겠습니다.
0: 30도를 훨씬 웃도는 날씨라 많이 더웠거든요. 맥주가 꿀맛입니다. 노천 카페에서 유럽 여행에 대한 낭만을 가득 채우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루마니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여정. 첫 번째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브라쇼브 근교의 피에르탄 마을입니다.

0: 브라쇼브와 마찬가지로 13세기 말 독일계 색슨족이 이주해 생긴 마을입니다. 수세기 동안 여러 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1: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13세기 독일인들이 이주한 비에르탄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혼율이 거의 제로였던 곳인데요.
0: 무려 300년 동안 이혼율이 제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있다는 교회로 갑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이 교회는 색슨족이 트란실바니아에 세운 7개 요새 교회 중 하나인데요. 3중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새 교회가 뭐냐고요?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게끔 교회를 요새화한 겁니다. 색슨족들이 이주한 마을에 많이 세워졌었죠.

0: 아니 확실히 방어를 위한 요새의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반 교회랑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1: 특히 비에르타는 경제 중심지이자 색슨족의 종교 중심지로 많은 침략자들의 탐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위풍당당한 교회가 필요했는데요. 요새를 보하는 계단을 지나 삼중 방어벽의 맨 안쪽, 본 성전으로 갑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루터파 주교의 집무실이었던 비에르탄 요새교회. 많은 독일계 주민들의 종교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요새로서의 모습이 궁금한데요.
0: 그리고 이곳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두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아, 지금 보시는 이 문은 1515년도 시기쇼하라 장인이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는 이런 문양들이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네요.
1: 사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제1실의 물입니다. 전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의 돈을 보관하는 금고이기도 했죠. 그래서 더욱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안쪽에는 더 신기한 게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0: 바로 이 문입니다.
1: 이곳을 지키는 19개의 잠금장치라고 해요. 이 위쪽에는 14개, 밑에는 5개의 잠금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세상에 이보다 더 복잡한 자물쇠가 있을까요? 19개의 금속 걸쇠는 모두 서로 연결돼 키가 없으면 절대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키를 분실해 사용이 불가능하죠.
1: 요새답게 이곳에 숨어 들어왔을 때 밖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어디였을까요?
0: 영화나 소설을 토대로 상상해보면 난로나 창문 모두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 바닥입니다.
1: 정말 교회보다는 요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0: 지금은 막혔지만 아래의 우물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다네요. 그런데 이 요새 교회와 이혼율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여기로 가야 한답니다. 요새 교회 한켠에 있는 결혼 감옥입니다.
1: 와,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 결혼 감옥이라는 곳이거든요.
0: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갇혀있던 곳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1: 오, 정말 숟가락 하나, 포크 하나, 접시 하나, 의자 하나, 탁자 하나, 침대 하나,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0: 부부가 모든 걸 같이 쓰며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를 나눴으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부부들은 최대 6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었답니다. 어쩌다 이런 결혼 감옥까지 만들게 된 걸까요?
2: Noi suntem vorbim despre evul mediu. Și în evul mediu metodele erau diferite față de prezent. Având un episcop, era vârful bisericii, era aici, și atunci ei și-au dorit să nu fie probleme sociale.

0: Și ca să rezolve o problemă, trebuia făcut o instituție, adică aveau nevoie de un loc unde se puteau rezolva problemele.
1: 부부들은 가능한 한 빨리 화해하고 감옥을 나왔답니다. 생활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죠. 사랑보다 일과 생존이 먼저라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즘에도 결혼 감옥이 있다면 어떨까요?
0: Unica să avem timp să discutăm, pentru că suntem tot ocupați de telefonul nostru, de internet, de calculatorul nostru și nu mai socializăm, nu mai vorbim, trăim izolați. Și ca să comunicăm, atunci evităm problemele, chiar și poate un divorț.
1: 결혼 감옥을 운영한 300년 동안 이혼한 커플이 단 한 커플이었다니. 아, 효과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혼 감옥 효과일까요? 비에르탄 마을엔 여전히 백년애로 하는 부부가 많다는데요. 이 마을의 대표 인꼬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2: 아,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 7번지라고 했거든요. 아, 찾았습니다. 7번지. 보노지와.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우 순트 승원. 순트링 꼬레아 데스드.
3: 예우스 실비아. 아, 이루머니아.
2: 아, 할머니 성함이 실비아. 아, 브로지와, 브로지와. 아, 은바레비네.
4: 시미.
2: 은바레비네.
4: Mă numesc Ion Șirian, născut în Biertan în 48, căsătorit după 23 de ani și la ora actuală avem 54 de ani de căsătorie.
3: Eu sunt Silvia, soția lui. Sunt soția lui.
2: Silvia.
3: Da.
1: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데 할머니 눈치를 보는 걸 보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왠지 우리나라 시골집 같은 익숙한 풍경. 나르네 아는 개까지 비슷합니다.
4: 네.
2: 아, 여기가 거실인 거 봐요. 오, 너무 시원해요. 아, 이거 신발을 혹시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5: 벗어 데스칼처?
3: No.
2: 아,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 예.
1: 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복도를 지나면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방을 지나 또 다른 큰 방으로 갑니다.
2: 와, 카펫도 멋있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오, 너무 넓고 예뻐요.
4: Când avem musafiri, cum sunteți aici, vin musafiri.
2: 여기가 장신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 장신구 모으는 게 실비아 할머니의 취미랍니다.
2: 이게 뭐예요?
6: 제 아싸.
3: Album de pose, fotografie.
1: 54년 전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영화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2: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결혼식에 춤추신 거예요?
4: 시 notte acum, mi aduc aminte dacă ați mai fi odată mire la Anelia.
3: Să mai fi odată tânăr.
4: Tânăr.
1: 어여쁜 실비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첫눈에 반했답니다. 할아버지의 박력에 할머니도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네요.
2: 두 분이 이렇게 백년애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 딸의 secreto.
4: Buna înțelege.
3: Ne tolerăm. Lăsăm așa unul. El zice eu da, mai zic eu pleacă el. Și ne tolerăm, ne îngăduim așa.

0: 무난 세례비.
1: 떨어진 구매대냐.
2: 그렇다고 두 분이 아예 안 싸우는 건 아니랍니다. 싸우긴 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화해를 하신대요. 그 특별한 방법이 궁금한데 바로 커피랍니다.
0: 질비야.
1: 나.
0: 제로 가일라 카피야.
1: 미네 메르시.
0: 아 제로.
1: 미네 메르시. 메르시.
2: 할아버지 커피엔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제 것도 부탁드렸습니다.
3: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 할머니 화도 확 풀리세요.
1: 트레제 슈퍼라리아 벤카 피아와시 가타
0: 라트라브
1: 제프 문카 제마 사루테 테리네 라쿠.
2: 이혼 할아버지의 화해법 간단하면서도 화끈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줄 알았는데 노력이 필요한 거였네요. 여름은 자두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자두를 많이 재배하는데 가을이 되면 발효를 시켜 전통주를 만듭니다. 물론 여름에 생가로 먹어도 맛있다네요. 시트콤 같은 두 분의 일상 정말 유쾌합니다.
3: 두 분 아직 신혼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자두가 두 분 사이를 닮아 아주 달달합니다.
3: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
2: 맛있는 건 좋은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제 마음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3: 정말 맛있어요, 정말.
2: 54년을 해로한 두 분의 행복 비결,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비에르탄을 떠나 또 다른 중세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라데아로 갑니다. 도로가 확 트여 있어 주변을 볼 여유도 생겼는데요.
4: 어? 아니, 들판에 떡하니 건물 하나만 서 있네요. 저게 뭐지?
2: 수확이 끝난 넓은 밀밭 가운데 섬처럼 자리한 이곳의 정체. 나무숲 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대체 뭘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는 홀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3: 여기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도 잠겨 있어서 여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2: 문은 잠겼지만 뻥 뚫린 풍경에 혼자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잠시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0: Hello, te mit csinálsz ott?
1: Hol?
2: Servus.
0: 보아팀이라 가지고.
3: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1: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 교회 하나만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어떤 곳으로 알고 계세요?
0: Este din comuna Petra.

0: 요 누마 보자 파카이지.
1: 바트 씨는 근처 마을이 고향인데 이 교회 사진을 찍으러 자주 들른답니다. 계절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서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장소라네요.
0: Este un coleg de fotograf din Oradea care a câștigat niște premii mari cu o poză cu patru anotimpuri de la Chidia aici.
1: 제가 교회를 궁금해하니까 관리하는 신부님에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폐허였다가 1839년에 재건했다는 카톨릭 교회. 인근 마을에 신부님이 왔습니다. 평소엔 문을 잠가놓고 요청이 있을 때 열어준다네요.
2: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1: 내부는 소박한 모습. 원래 주변에 마을이 있었는데 17세기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며 사라졌답니다.
3: Motiv di motivație creștină. Deci din devotament vin oamenii. Și pentru că da, și din respect față de strămoși.
1: 교회만 파괴된 채 남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재건했답니다. 지금은 1년에 단 한 번 수호 성인의 날에만 예배를 드린다는데요.
3: Cum a pornit pelerinajul după cutremurul din secolul 19. Atunci după ce au scăpat de acea catastrofă, credincioșii au luat decizia ca din an în an să vină în pelerinaj, să se roage la Dumnezeu ca să îi ocrotească de calamități.
1: 사라질 뻔한 교회의 부활.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는 오라데아. 헝가리와 불과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 도시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도시 전체가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이동한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볼거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4: 이곳 오라데아에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중세축제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손꼽히는 중세 축제 중 하나인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1: 루마니아의 다른 도시에서도 중세 축제가 열리는데 오라데아는 매년 5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큰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 기간은 총 3일. 퍼레이드를 하며 그 시작을 알립니다. 시내 중심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바로 기사 발표와 자기 수여식 때문입니다. 대결을 앞두고 충성과 예의, 정의 등 기사 정신을 맹세합니다. 기사는 원래 무릎을 꿇지 않는데 이때만 예외로 한답니다. 갑자기 기사의 뺨을 때리는 청년 챔피언. 중세에는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패는 게 보통이었답니다. 기사 자기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중세시대 남동부 유럽에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오라데아 요새는 말 그대로 중세로 돌아간 모습.

0: 헷갈리지 마세요. 영화 촬영 현장이 아니고 오라데아 중세 축제장입니다.
1: 여기는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무슨 코스프레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중세시대 마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2: De lucruri care au folosit ei mai multe sute de ani înainte și acum noi încercăm să folosim metodele și obiectele care le foloseau ei mulți înainte.
0: 보라데아 축제는 중세의 생활상은 물론 무기와 전투 잠명 등을 면밀히 연구하고 고증 재현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이곳. 총극 중에 관객들의 대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결투를 한답니다.
1: 방패를 들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0: 기사들의 대결을 한번 지켜보실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를 공격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1: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시연을 하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0: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는 시연이었습니다. 둘러보면서 가장 제 관심을 끈 건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입니다.
1: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알루미늄 소재여서 가벼울 줄 알았는데 다 강철로 만든 것 같아요. 와,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한 손으로? 이렇게?
0: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더욱 재미있는데요. 중세시대 무기도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영화에서 보거나 작품 활동하면서 접했던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어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1: 오, very nice. Very. 아, thank you, thank you.
3: 자, yes, yes, very good.
1: 자, 하이파이. 자, 와. 지금 이곳은 루마니아 기사단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저는 그분들 중에 미하이라는 전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지와.
4: 그러지와.
1: 아, 잠깐 들어가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4: 플리즈.
1: 부츠베스크.
0: 축제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기사단이 참가했는데요. 미하이가 시합 나갈 때 착용하는 갑옷과 방패랍니다. 투구도 실제 시합에서 쓰는 건데 한번 써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1: 이게 오. 지금 제가 전사가 된 기분인데 이 전사는 한 5분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목이 아파서 너무 무거워.
5: Astăzi, acum, în câteva minute, vom avea un prim antrenament. Cavalerul Radu von Frauendorf este unul dintre membrii fondatori ai acestui grup.
0: 마상 창시합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축제의 메인 경기랍니다.
1: 혹시 오늘 정확히 어떤 대회를 참여하시는 건지 알 수 있어요?
6: Astăzi o să avem un turnir cavaleresc desfășurat între primii 7 cavaleri.

0: care participă la turnirul internațional. Eu fac parte din prima grupă.
1: Mariu에서 창을 들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중세 기사들의 용맹함과 기량을 겨루는 마상 창시야. 경기이면서 전투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나두는 이 기사단의 창립 멤버로 출전 기사들 중 고령자 그룹에 속합니다. 시합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 갑옷 무게만 30kg. 거기다 말을 타고 창으로 싸우는 것까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나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고령자들은 포기하지만 나도는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2: 드디어 라도가 이제 출전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라도 왼쪽 어깨에 있는 방패 보이시죠? 그게 라도를 상징하는 방패라고 해요.
1: 언제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출전한다는 라도. 경쟁자들은 쟁쟁합니다. 시합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인 중세 기사들은 용맹과 명예가 인정돼 귀족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었다고 하죠. 시합에서 중요한 건 공정성과 안전.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말을 타면서 창으로 상대편의 방패를 찔러야 하는데요. 방패를 맞추면 3점, 머리나 어깨는 1점, 다리나 말을 맞추면 감점이나 실격이 됩니다.
3: 가자, 가자. Yeah, let's go.
1: 찰나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되더라고요. 총 3라운드로 두 번씩 경기에 점수를 합산하는데요. 다음 단계 출전을 확정한 승자들의 표정이 환합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드디어 라두가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흥분하면 가끔 있는 일이라는데요. 다행히 금방 일어난 라두. 관객들도 박수로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라두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낙마 때문일까요? 경기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아쉬운 표정이 역력한 라두. 새롭게 쓴 장비에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6살 조카는 금방 울 것 같습니다.
0: Noi am mai făcut lucrurile astea și în trecut. De astăzi am avut o problemă cu coiful și calul era foarte agitat, că de asta s-a întâmplat ce s-a întâmplat. Să mai încerc încă o dată, e o chestie de perseverență. Deci o provocare, o nouă zi, o nouă provocare, nu e nimic altceva. O să avem un turnir inclusiv săptămâna viitoare la Megyes.
1: 전투가 일상이었던 중세시대, 용맹하고 충성스러우며 공정하고 정의로웠던 멋진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2: 아, 정말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경기를 보는 느낌이었고요. 아, 기사분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박진감이 넘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중세시대를 진하게 경험해보고 싶다면 한여름의 오라데아를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웅빈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 모양을 이루는 화산섬이죠. 저는 제주에서 곶자을이 가장 제주답다고 생각합니다. 곶자을은 숲을 뜻하는 곶과 가시덤불을 뜻하는 자화를 합친 제주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숲이라는 뜻이죠. 이름 그대로 곶자을은 화산 분출 때 흘러내려 굳은 용암이 만든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와 나무, 가시덤불 따위가 마구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이 숲은 주로 한라산 동서쪽 계곡에 군데군데 분포합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이 물살이 빠른 남북쪽 계곡과는 달리 동서쪽 사면은 완만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곶자을에는 무수한 생명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곶자을에서 비롯된 제주 속담이 많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속담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낭은 돌의지, 돌은 낭의지. 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곶자을은 용암 위에 생겨난 숲이라 바닥에 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다들 돌의 뿌리를 내어야 했죠. 그것도 세찬 제주 바람을 이겨내려면 아주 튼튼히 말입니다. 곶자을에서 나무와 돌이 공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이 속담은 사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일 테지요. 곶자을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신비한 숲입니다. 겨울에 우거지는 초록 숲을 있는가 하면 봄에 지는 낙엽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곶자을은 제주의 허파 또는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불리며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2000종에 달하는 제주도 식물 가운데 얼추 40%가 곶자을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곶자을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되었거든요. 베리박터 곶자을엔시스로 명명된 세균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예, 새로 분리한 미생물의 공식 학명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의 뜻을 담듯 학자들은 학명에 정보를 담습니다. 베리박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균의 모양을, 곶자을엔시스는 사는 곳을 알려줍니다. 곶자을에 가면은요, 이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뿌리들이 돌 위로 드러나 있어요. 그거를 버팀뿌리라고 합니다. 세찬 제주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뻗어낸 일종의 근육질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땅속 뿌리 주변은 식물이 미생물과 미래를 즐기는 장소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에 끌려서 많은 토양 세균이 모여듭니다. 식물의 유혹에 미생물이 화답하는 셈이죠. 식물은 뿌리로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장내 미생물이 그렇듯이 뿌리 주변 미생물, 곧 근권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고 보니 식물이 미생물을 초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연계에서 거의 모든 식물 뿌리는 특정 곰팡이와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둘의 공생체를 균뿌리 또는 균근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뿌리에 곰팡이가 마치 실뿌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균뿌리 곰팡이는 식물 뿌리에 붙어 살면서 사방으로 팡이실을 뻗어냅니다. 균뿌리를 이룬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더 길게 땅속으로 팡이실을 뻗어냅니다. 이 팡이실들은 낙엽이나 동물 배설물 등 온갖 물질을 식물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거나 직접 영양분을 빨아들인 후 일부를 식물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땅속에서 곰팡이는 식물이 광합성화하는 데 필요한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의 흡수를 대행하고, 식물은 그 보답으로 곰팡이에게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겁니다. 뿌리 주변에는 균뿌리 곰팡이뿐 아니라 일반 토양과 비교하여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은 미생물이 어울려 삽니다. 그 중에서도 세균이 가장 많은데요. 근권 세균의 종류와 양은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식물이 분비하는 물질이 좌우합니다. 그게 바로 세균의 먹이니까요. 그렇다고 근권 세균이 공짜 밥을 즐기는 건 아닙니다.
식물에 영양소와 성장 촉진제를 제공하고 병원균도 막아주면서 밥값을 톡톡히 냅니다.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는 아예 뿌리 안으로 들어와 살면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해당 식물에 제공하죠. 질소 고정이란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쉽게 말해서 비료를 주는 셈입니다. 곶자알에서 발견된 세균, 곶자렌시스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식물 생장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변한 흙도 없이 돌덩이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식물과 모종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친척이라는 사실도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줍니다. 곶자알은 이름 그대로 제주 불모지의 대명사였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곶들에 가근에 낭해오라이, 갠디 자들엔 가지 말라이, 숲에 가면 나무에 와라, 그러나 가시덤불에는 가지 말라는 제주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조건이 나무에는 더할 나위 없는 묘수로 작용했습니다. 척박한 돌무더기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면 나무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사람들 간섭을 받지 않고 말이죠. 나무가 커질수록 키 작은 가시덤불은 점점 햇볕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훌쩍 자란 나무 그늘에서 생을 마감하는 가시덤불이 늘어나자 나무를 하러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집니다. 가시덤불 보호벽을 잇는 나무는 결국 베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시들어가던 가시덤불이 빛을 받아 번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제 끊깁니다. 나무는 상처를 딛고 잘린 뿌리에서 서서히 잔가지를 내며 새 삶을 시작합니다. 비록 또다시 잘린지언정 뿌리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곶자알 나무 대부분은 줄기 굵기가 나이에 비해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그 나이가 수백 년이 넘습니다. 대신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힘차게 자라고 있죠. 거친 땅바닥에서 거센 바람과 우악스러운 사람의 손길을 견뎌내며 살아온 나무가 눈이 시리게 아름답습니다.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 같은 대륙 최고봉 지역을 포함한 지구의 약 5분의 1은 동토입니다. 수은주가 주로 빙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잘 알려진 대로 생명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은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집니다. 추운 환경에서 사는 단세포 생물에게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철에 음료수병을 빨리 차게 하려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깜빡한 경험이 있다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료수가 얼면서 병이 깨지듯이 세포를 채우고 있는 물이 얼면서 팽창하면 세포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추위를 사랑한다 해도 단세포 미생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추운 데 사는 미생물은 독특한 당류를 많이 만들어 이런 참사를 막습니다. 말하자면 세포액을 자동차 부동액처럼 얼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부동 단백질을 합성해서 마치 단열 뽁뽁이를 붙이듯이

단열재 처리로 오톨도톨해진 세포벽에 이 둘러싸인 세포 내부에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동제는 물론이고 같은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 유전자가 여러 개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도별로 맞춤형 효소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균에게 반전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동토의 왕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영상 25도입니다. 심지어 무더위 37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니, 겨울왕국에 살면서 따뜻함을 선호하더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극은 보통 북위 66.5도 이북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지 않는 여름 백야와 태양이 뜨지 않는 겨울 극야가 존재할 정도로 계절별 일정 변화가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서 북극은 지역에 따라 기온이 여름에는 영상 15도를 웃돌고 겨울에는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플라노코쿠스 하일로크리오필루스가 보여주는 이 넓은 성장 온도 범위는 동결과 해동주의가 반복되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은 추위를 좋아하는 혼행성이라기보다는 엄혹한 환경에서 단련되어 탄생한 천천후 능력자인 셈입니다.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경 조건은 수시로 바뀌죠.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이러한 거친 자연의 격랑을 잘 헤쳐온 존재들입니다. 흔히 생로병사로 함축되는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의 추위를 피할 길이 없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랫말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인생 한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공이 쌓여갑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고의 깊이와 유연성이 커지죠. 그래서 더욱 강력한 풍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마다 이런 능력의 크기가 다르고 때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강력 인생합파가 닥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참 모질고 야속한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도 겨울왕국의 미생물 능력자처럼 전천후 보호장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소 논리에 비하고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만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인생 한파가 와도 마음이 얼어붙어 부서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세균의 증식 방법인 이분법은 김밥을 둘로 잘라 똑같이 나눈 것과 같습니다. 나뉜 김밥에는 원래 김밥의 한쪽 면과 그리고 반대편에 새로운 절단면 생깁니다. 이를 각각 구극과 신극이라고 부릅니다. 구극은 분열 전 세포의 것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각 세균의 세포 분열 순서, 곧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겉모양은 같아 보여도 나이가 다르니 분명 기능면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분법은 먼저 DNA를 복제하고 세포 구성물질을 양분한 다음 세포가 두 개로 나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세포는 기능이 같다고 생각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세포 구성물질 분할에 질적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세균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 손상된 단백질이 생기게 됩니다. 세균은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을 구극적으로 편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구극적 세포는 기능적 노화가 가속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세균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의 질적 비대칭성은 놀라운 생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부실한 생체 물질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노화는 집단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고 종국에는 집단 소멸에 이르게 될 테니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껏 살아오게 한 진화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감성적으로 보면 하찮은 미물의 행동치고는 무척 경이롭습니다. 여기서 세균 세포 분열의 질적 비대칭성이 내리사랑의 시원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리사랑은 자연의 섭리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억지스러운 비약일까요? 과학이라는 거울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연어 생명체와 다를 바 없이 생명 네트워크를 이루는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대한 온갖 정보를 무진장 가지고 있음이 그나마 차이고 위안거리이긴 한데요. 이마저도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앞에서 초라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거울로는 볼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돌보고, 베풀고, 때로는 시선으로 인간을 고양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줄만 안다면 막막하고 황량해 보이는 세상을 따스한 시선으로 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살뜰하게 살아낸 어느 할미에게 배운 지혜로운 말과 마지막 남긴 한마디를 전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라는 건 말이야. 한 사람을 대하나, 두 사람을 대하나, 열 사람을 대하나, 사방 사람을 대하나, 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덕분에 참잘 살았다. 덕분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 덕을 나누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나누다 보니 항상 고마움을 표하는 말과 어울립니다. 부디 우리 삶에 그대 덕분에라는 말이 가슴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순간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12개 이야기로 진행한 생물학 여행이 나름대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0: 그 이름부터 편안한 곳이라는 뜻의 안성. 한번 정주면 떠날 수 없는 매력적인 고장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안성에 적응이 되고 살기 편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0: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시장부터 음식의 각종 예술품까지 안성엔 오래돼 깊은 멋을 가진 것들이 참 많은데요.
2: 시작해보도록.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3: 이런 걸 많이 접해보면서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안성의 이야기, 오늘 그 매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4: 좀 더 오래 이 줄타기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에게 줄타기의 재미를 보여드리고 싶다.
0: 안성천이 흐르고 안성 시내와 인접한 안성시 보계면. 이곳엔 안성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남사당 공연장과 전수관인데요. 남사당이란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안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연예 집단입니다. 매 주말 열리는 상설 공연을 위해 평일엔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 틀어짐 없는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와 구슬 땀을 그냥 뚝뚝 흘립니다.
5: 남사당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유랑 예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로 구성된.
0: 노래부터 악기 연주, 무용의 기예, 연극까지 그야말로 종합예술을 선보였던 남사당패. 그들이 안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건 바로 안성시장이 있어서였답니다.
5: 이제 안성이 조선시대, 안성시장이 조선시대 이제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 물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많은 그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또 남사당 패들이 모여서 공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있다가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지거나 아니면 안성에서 공연을 하거나 그러니까 좋은 장소였던 거죠.
2: 자, 우리 연습이니까 여장춤 한번 춰봐요. 1번, 2번, 3번을 쓰고.
0: 예전 남사당 패의 명맥을 이어 결성된 바우더기 풍물단. 현재 29명의 상임 단원이 활동 중인데요. 수련생인 학생 단원들도 공연에 참가합니다.
6: 공연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좋아서요.
7: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되게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이렇게 높은 줄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0: 이 학생들의 롤 모델은 바로 서주양 씨. 남사당 놀이에서 줄 타는 사람을 얼음산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활동하는 여성 얼음산이는 주양 씨가 유일하답니다.
4: 아무래도 여성은 좀 입지가 그 정도까지는 남들 앞,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입지가 아니었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남성 위주로 이제 꾸려졌기 때문에 남사당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번듯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줄타기 경력 20.

0: 13년 차인 베테랑 얼음산이. 그녀는 무용 문화재이자 줄타기 명인인 김대균 선생에게 전수를 받았는데요.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기술이라 해서 얼음이라 불리는 줄타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이 발바닥 모양을 팔자로 놓고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몸의 중간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흐트러지게 되면 떨어지고 또 반대쪽으로 흐트러지면 떨어지고.
0: 그녀가 줄타기에 빠지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엔 그저 박수 받는 게 좋고 재밌었다나요?
1: 성남에 살다가 안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할아버님께서 이 남사당 놀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해 주셔서 좀 거절을 엄마가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구경이라도 한번 와봐라 해서 그냥 따라간 김에 공연까지 하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0: 우연히 시작한 줄타기에 인생을 건 주향 씨. 공연을 앞두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1: 여기는 바우더기 사당이라고 이 바우더기를 기리는 곳이죠.
0: 조선 후기 남사당 폐 겨울 휴식처이기도 했던 청룡사. 그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엔 남사당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안성 남사당 패를 이끌었던 유일한 여성 꼭두쇠 바우더기. 그는 고정 2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뛰어난 공연을 펼쳤고 이에 감복한 흥선대원군이 바우더기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렸을 정도로 놀라운 인물입니다.
1: 잊혀지면 저희가 잊혀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바우더기 사당을 이렇게 꾸며놓음으로써 저희가 매년 바우더기 뭐 사당에 들러서 뭐 여기 벌초도 하고 좀 앞으로 공연을 무사하게 좀 해달라라는 좀 절을 올리기도 해요.
0: 천민 신분을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 그를 추모하며 해마다 제를 올립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간절하게 비는 소원은 딱 한 가지라네요.
1: 뭐 어렸을 때는 바우더기처럼 다재다능한 얼음산이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오래 이 줄타기에 집중해서 많은 분들에게 줄타기의 재미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이 바우더기라는 인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후배들을 양성해야겠다라는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0: 자, 상설 공연이 열리는 날. 주영 씨도 부지런히 분주하게 무대 준비를 하는데요. 분장부터 소품 준비까지 단원들이 모두 직접 담당합니다.
2: 흑포죠. 이제 검은 수건하고 하얀 수건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이제 머리 가운데 부분에 이제 꽃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꽃이 아니라 꽃 모양.
3: 이것도 전통, 옛날 전통?
2: 예, 예.
0: 사소한 것도 최대한 전통 그대로 재현하려 노력한답니다. 일제강점기, 명맥이 끊기기 전까지 전국을 다니며 장퇴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남사당 패. 그 혼을 이어받은 바우더기 풍물단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온 공연 내용에 화려한 현대적 기술을 더해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0: 현대적 연출이 더해져 흔히 보던 풍물과 다른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1: 서로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랑과 전쟁.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애기야, 가자.
2: 가긴 어딜 가.
1: 그 기둥 서방을 짝사랑한 돈 많은 늙은 과부가 나타나.
3: 아니 하늘 줄도 아니고 어찌 땅줄에서 떨어져?
4: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3: 그렇게 나약한 정신으로 어찌 남사당 배가 되려 했느냐? 어서 일어나지 못혀.
0: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는 얼음산이 주향씨. 줄 위에 있을 때 더욱 자유로워 보입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바우더기가 정삼품 품계를 받는 장면. 이 무대는 학생 단원을 중심으로 꾸며지는데요. 공연 막바지 풍물단 기의 절정인 무동놀이를 선보이는 단원들. 대체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겨? 전통문화의 멋과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바우더기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을 담아낸 공연이 화려하게 마무리됩니다.
5: 하나, 둘, 셀카.
6: 감사합니다.
4: 아, 네, 감사드려요.
0: 저는 참 재미지게 봤는데 여러분 공연 본 소감은 어떠신겨요?
7: 저희 문화를 이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면은 좋으니까
8: 오히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안성만의 특색 있는 전통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운 건 안성장이 번성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소설 후기 소설 허생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안성장에서 과일을 매점 매석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굳이 안성을 배경으로 삼은 건 그만큼 안성장이 번성했다는 증거겠죠. 그럼 그때 그 안성장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옛날 안성장터에선 여전히 오일장이 열리고 다양한 물건이 손님을 유혹합니다. 예전 그 명성을 여기 상인들은 무척 자랑스러워하고요.
9: 안성시장이 전국 3대 시장이었죠. 옛날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다 올라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국 3대장으로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0: 하지만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격렬하게 벌여 탄압을 받게 된 후 큰 도로와 철도 건설에서 안성이 제외되면서 시장은 점차 침체기를 겪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시장만큼은 꾸준히 크게 열려 한국전쟁 전까지도 명맥을 이었습니다. 안성시장에서 젊은 날을 보낸 상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10: 그때는 뭐 갓세면 물건으로 두 번은 가야 돼. 잘 팔려서. 와. 그냥 뭐 장날은 맨날 점심 굶었어.
11: 그렇게 바빠서?
10: 그럼. 그냥 뭐 돈 받고 팔고.
0: 기름진 땅과 큰 물줄기 덕에 다양한 특산품이 잘 자라는 안성. 그중 단연 1등은 한우와 쌀이랍니다. 질 좋은 고기와 싱싱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장터에서 국밥이 유행하게 된 건 당연지상.
6: 사실상 황톡도 좋고 소도 한우가 잘 되니까는 한우 고기를 뼈하고 이 양지 삭제를 넣어서 배추, 무, 우거지, 파 우러내면은 맛은 진짜 끝내줍니다.
0: 장이 서는 날이면 여전히 가마솥이 쭉 걸리고 얼큰한 국밥 한 그릇 뚝딱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답니다.
11: 설야 맛 어때?
12: 싸고!
13: 조금 먹는 것 같으면서 맛있죠. 네, 조미료를 덜 쓴 것 같아요.
14: 담백하고
11: 달콤합니다.
0: 장날 바쁜 곳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이 바로 이곳 떡집. 특히 오색 빛깔의 백설기가 인기 메뉴랍니다.
15: 뭐 백설기를 해더라도 좀 찰기고 쫀득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랫녀석 다른 쌀할 때는 이 떡이 좀 부서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0: 그 비결이 바로 안성 평야에서 재배한 쌀. 이야, 이렇게 해도 쉬 떨어지지 않을 만큼 찰기가 그냥 남다르다는데요. 그럼 갓전의 떡 구경 좀 해볼 수 있는가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을까? 시장 구경하면서 내 생각은 안 났어, 피디 양반. 저거 한 입 맛보면 소원이 없겠구만. 시장엔 볼거리도 참 다양합니다. 안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16: 은반지 만들기.
0: 안성 공예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17: 옛날에 장을 재현해서 현대적으로 우리 셀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찾아가는 장을 펼친 거예요.
18: 꽃 하나씩만 더 하고 우리 천연 염색 해볼까요? 네.
0: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춘 다양한 체험 부스도 열렸는데요.
18: 고무줄 있는 데까지 적셔요. 이 손으로 주물주물 밑에만 주물, 손 담가도 돼요. 지금 장갑 껴서 손에 안 묻어요. 지금은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지만 이따가 우리 공기랑 만나면 파랗게 변하는 식물이에요. 신기하죠? 와, 이렇게 하늘 봐봐. 이렇게 하늘로 날려봐. 색깔 너무 예쁘잖아? 예쁘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흔들어 보세요. 와.
0: 예로부터 공예품 품질 좋기로 유명했던 안성. 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안성 지역으로 모이며 공예명가 안성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19: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그 수도권보다는 약간 한적한 곳이 작업하기도 좋고 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모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모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또 이런 공예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장을 기획하고.
0: 안성장 근처에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성당이 있습니다. 안성의 근현대사를 함께 겪은 안성성당. 1901년 프랑스 신부들이 안성으로 와 성당을 지은 건데요. 그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20: 이게 대표적인 그 로마네스카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명동성당 가보시면 명동성당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생긴 그 지어진 성당이지 않습니까? 가톨릭교회에서. 그 양식을 똑같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옥 성당이라는 면이 특별한데
0: 초기 우리나라 가톨릭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당 모습. 우리 문화를 수용하려는 가톨릭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이는데요. 한식 기와를 얹은 모습도 참 독특합니다.
20: 놀라운 것은 유럽의 가톨릭 성당 가보시면 하늘에서 성당을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 모양.

0: 성당인데요. 그걸 한옥 성당에서도 재현하려고 조금 나온 것 같지만 저 위에 기와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 분명한 십자가 모양으로 예, 보여집니다. 네.
1: 천주교 파케부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내며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지은 건축물. 성당의 아름다움과 매력은요, 미사를 드릴 때 가장 빛난답니다.

0: 아, 정말 놀라운 거는 여기서 미사 드릴 때 보면은 햇살이, 와,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은총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노을 지는데 전체가 온 세상이 다 네, 아름답게 네, 물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됩니다.
1: 풍부한 채광이 들어오도록 한 구조. 유럽 성당에선 보기 힘든 단조로운 판유리 창문이지만 도리어 더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성당의 시작을 잇게 한 한 사람. 이제는 역사가 된 안토니오 공베르 신부입니다.
0: 북한군에게 납치당해서 납북. 북한군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도 보면은 프랑스 신부님인데 조선말,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도 좀 하고 프랑스 말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붙잡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1950년 11월 12일 중강진에서 중강진 수용소에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본당 신자들이 공베르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리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자분들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 앞에 공신부님 사진도 있지만 직접 이 신자분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네.
1: 신부님이 남긴 놀라운 유산은 성당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작은 포도 농원인데요. 성당을 지으면서 공베르 신부가 프랑스에서 묘목을 가져와 심은 포도나무랍니다.
0: 포도송이가 맺히는 게 보이네요, 그냥.
2: 네. 네. 네. 맺혀있는 것만 놔두고.
3: 안 맺힌 거는 안 달린 따내고.
2: 따내고. 네. 네. 심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아, 네.
0: 본래는 이제 미사 때 이제 미사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공베르 신부님께서 네, 묘목 가져오셨는데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이 포도를 그 당시 이제 굶어서 아사하는 뭐 신자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먼저 이렇게 포도 나눠주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1: 이 포도나무가 안성포도의 효시가 되었는데요. 공베르 신부는 성당 주변 농지를 사서 신도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포도 묘목도 나눠주었고 당시 안성의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큰 소득원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탄압받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베르 신부. 그 모습도 신도들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4: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네. 공베르 신부님을 뵙는 것과 같이 네. 신부님 뵈니까 아주 저희 신자들로서 영광입니다.
0: 아, 제가 영광입니다.
4: 네.
5: 공베르 신부님께서 미사주로는 함부르크 머스켓 그 종을 이용하시고 또 음료로 사용하실 때는 블랙 함부르크 종류를 양조해서 드시고 했습니다.
6: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많은 관련 관광객과 순례객들이 오는 유서깊은 성당이라 이 성당에 오면은 마음이 포근해지고 뭔가 기도하는 느낌이 나고 해서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1: 10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안성 사람들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성당. 오늘도 성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땅이 평안하기를 그래서 더는 몸도 마음도 허기진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7: 당신이 제 운명의 진리를

여전히 멋스러운 문화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곳. 안성의 오늘은 빛나는 어제로 매력이 넘칩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과는 맛있어.
1: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0: 많이 먹어. 누구나 마음속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 이름은 바로 사과나무. 댕구가 누군가한테 미안함을 느끼면 새로운 사과가 뾰로롱 하고 열린다. 어? 힝구. 댕구가 또 뭐 잘못했나 봐. 힝구.
2: 아이참 댕구야. 그림에 물을 쏟으면 어떡해.
0: 우스. 미안해. 실수야. 실수. 미안 미안. 좋아. 미안. 마리아, 미안해. 그런데 마리 너도 조심했었어야지. 딴 데 보고 다니니까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는 거잖아.
2: 아이, 댕구야. 그래도 너 때문에 마리가 다쳤잖아. 얼른 마리한테 사과해.
0: 그렇죠. 아까 사과했거든. 그리고 내가 미안해라고 했으면 너희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친구지.
2: 친구. 아니 댕구. 그런가? 우리가 너무했나?
3: 근데 사과를 받았는데도 왜 계속 기분이 나쁘지?
2: 나도.
3: 아파라.
2: 어떡해. 많이 아파?
4: 아유, 나는 사과를
5: 다 할 수 있어. 이거 왜 이러노?
6: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어.
0: 이게 다 사과야? 어? 근데 사과가 다 왜 이러지? 반밖에 안 남았네.
7: 말로만 미안하다 하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여. 그건 반쪽짜리 사과여. 난 어디 가서 사과라고 할 수도 없어.
4: 계속 남 탓만 하는 게 무슨 사과다냐. 지가 뭘 잘못한지 지가 알아야 참 사과란 게.
8: 그 나는 사과도 아니오.
4: 아유, 이런 것도 사과라고.
9: 아유, 이 정도면 사과가 아니고 사과이가 사과.
10: 사과나무 이름표 저거 확대해버려 그냥.
9: 아유, 아유. 이름표
0: 어떡해 어떡해.
6: 사과는 무슨 사과야.
0: 사과들아
9: 어떡해.
0: 어떡하지. 절로 가볼까?
9: 가자.
0: 좋아요. 오! 오! 우와, 이게 뭐야? 정말 멋지게 생겼다.
9: 그치? 이거 하늘이가 어린이 창의력 대회 나가려고 만든 거래.
0: 정말? 진짜 만져보고 싶게 생겼어. 어? 하늘이 꽃 만지지 마세요. 참,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만지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럼 하늘이 몰래 살짝만 만지면 괜찮지 않을까?

0: 안 돼. 하늘이가 알면 큰일 나.
1: 아이 참. 그러니까 하늘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살짝만. 아 진짜 딱 한 번만. 어?
0: 안 돼.
1: 아 진짜 딱 한 번만 만지면
0: 안 된다니까.
1: 아, 딱 한 번만.
0: 아니 무슨 소리야.
1: 딱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0: 안 돼.

0: 만 했다.
1: 사과하라 김대구, 반성하라 김대구, 김대구는 당장 사과하라. 사과하라.
2: 어떡해.
3: 댕구야.
4: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3: 이게 뭐야? 어떡해? 이거 하늘이가 일주일 동안 만든 건데? 누가 이런 거야?
2: 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5: 댕구, 네가 그랬어?
0: 그게 그러니까. 맞다. 조아랑 나랑 장난치고 있는데 조아가 날 딱 믿는 바람에 이게
2: 뭐
0: 이렇게 됐지 뭐야.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화 풀어라.
4: 야,
5: 김댕구, 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
0: 진짜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그리고 그럼 네가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야지.
3: 너 지금 네가 잘못해놓고 내 탓하는 거야?
4: 그래 김댕구, 네가 잘못했잖아.
6: 맞아. 하늘이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3: 맞아.
0: 좋아야,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과해.
3: 뭐? 김댕구, 너 진짜 끝까지 남 탓만 하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말렸지.
0: 그래. 내가 참 미안하다. 됐냐?
4: 그게 사과야?
0: 그래, 이게 내 사과야. 어쩔래?
4: 야, 김댕구, 그건 사과도 아니야.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내가 강아지를 잘못 봤어.
3: 정말 어이가 없어.
0: 안돼, 사과나무가 완전히 시들었어. 어떡해.
7: 우린 이제 들렸어. 아이고, 사과 주네.
8: 잘 있어라, 댕구야.
0: 사과나무야, 안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사과나무야. 자, 물. 와, 물 먹고. 물 꺾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물 많이 먹어. 어떡해.
3: 왈.
0: 난 분명히 사과했다. 사과를 안 받은 건 하늘이다 뭐. 치, 흥. 사과네.
9: 아이고, 자, 이건 먹을 수도 없게 됐네 이거. 버려야 쓰겠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반쪽짜리? 아니, 반에 반쪽도 안 되겠네, 이거. 아유, 누가 이런 걸 사과라고 키웠냐. 그 지나가는 개한테 줘야 쓰겄네, 이거.
0: 반쪽짜리 사과? 저기, 아저씨.
9: 에이?
0: 이게 다 뭐예요?
9: 보면 뭘로? 사과잖아, 사과.
0: 그런데 사과가 왜 이래요?
9: 벌레를 먹어서 그래요.
10: 이런 것을 사과라고 줘봤자 죽어도 욕먹는겨.
0: 아유, 저런,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10: 에휴, 사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소? 이것이 다 내 잘못이요.
0: 네? 아니, 벌레가 사과를 먹었는데 왜 아저씨 잘못이에요? 벌레 잘못이죠.
9: 아유, 그야, 이 벌레가 사과를 파먹을 때까지 안 잡아준 게 잘못이요. 응?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이렇게 시들어 버린 거고, 응?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 아이고. 원래 남 탓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요. 응? 나가 뭘 잘못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지. 다음에 잘하는 거고.
0: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9: 아이고, 아니 뭘 이런 걸 사과라고 들고 있어? 아유, 참. 가만 있어봐. 보자. 가만 있어보자. 에, 자, 요 놈으로 가져가. 아이고, 사과를 줄 때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줘야지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요.
0: 제대로 된 사과? 아저씨, 감사합니다.
10: 그려. 아유, 네 집겐지 말귀를 참 잘 알아듣는구만.
3: 나 마음 같아.
6: 얼마나 속상할까.
3: 그러니까.
2: 나도 속상해.
3: 나도.
2: 하늘아.
3: 하늘아, 괜찮아?
5: 전 이제 댕구랑 절대 친구 안 해요. 내일 모레가 대회인데 댕구 때문에 다 망쳤어요.
11: 아유, 저기. 하늘이가 정말 많이 속상했겠네. 아니, 근데 댕구 얘는 어디 간 거야?
0: 저기, 하늘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5: 네가? 네가 뭘 잘못했는데?
0: 하늘이가 만든 발명품 내가 쳐서 망가뜨렸어.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12: 사과 잘하는 방법 하나.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요.
0: 그리고 내가 망가뜨려놓고 좋아탄만 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12: 사과 잘하는 방법 둘. 남 탓을 하지 않아요.
0: 하늘이가 힘들게 만든 발명품인데 내가 망가뜨려서 많이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12: 사과 잘하는 방법 셋. 속상한 상대방 마음에 공감해줘요.
5: 그럼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지?
0: 절대 안 그럴게.
12: 사과 잘하는 방법 넷.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요.
0: 내 사과 받아줄래?
5: 알았어.

0: 그리고 좋아야
1: 어? 어?
0: 조아한테도 진짜 미안해. 내가 쳐서 망가뜨려 놓고 괜히 혼날까봐 무서워서 조아탕만 했어. 정말 미안해.
1: 괜찮아 댕구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0: 정말 정말 미안해.
2: 하늘아.
1: 네?
2: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3: 네. 아까까지 엄청 화났었는데 댕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니까 화가 풀렸어요. 댕구 너 다신 그러지 마.
0: 다시는 안 그럴게.
1: 댕구가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2: 그래 얘들아, 진짜 사과는 미안해 보다 잘못했어 가 먼저야. 그리고 다음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이 아주 아주 중요해. 약속.
1: 약속.
2: 얘들아, 우리 하늘이 발명품 다시 만드는 거 다 같이 도와줄까?
1: 네.
4: 사과였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줄무랜
12: 덕덕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안티인들레이 자티인들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여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몰래 몰래 숨을 내.
0: 자, 우리 다 같이

그래, 괜찮아. 여기는.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정음아, 나 치과 가야 돼. 가기 싫은데.
1: 호민아, 하나도 안 아파. 겁먹지 말고 어서 다녀와.
2: 훈민아, 어서 가자.
0: 네. 힘내.
1: 우와. 우와, 재밌겠다. 오. 오. 새 장난감은 훈민이랑 같이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3: 과자 먹어야지.
0: 훈민이도 이 과자 먹고 싶어 했는데. 아니야. 훈민이가 없으니까 신이 안 나.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훈민이랑 떨어져 있으면 슬퍼. 훈민이랑 있는 게 참 좋은데.
1: 그래, 훈민이에게 내 마음을 편지로 써보자.
0: 후? 난 아직 한글을 많이 못 써.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0: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정우마, 안녕?
0: 안녕?
4: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훈민이랑 노는 게 즐거운데 떨어져 있으면 슬퍼. 뭐든 훈민이랑 함께하고 싶어. 이런 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순 없을까?
4: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5: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6: 대화의 밥!
4: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1: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고 과자도 나눠 먹을래?
7: 정말? 와, 신난다!
1: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7: 왜?
1: 왜냐하면
0: 이거 뭐라고 말하지?
7: 왜?
1: 아니야.
7: 뭐가 아니야? 그럼 아까 한 말

0: 다 아니야?
1: 아니, 그게 아니고.
0: 주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1: 기쁨아, 그게 아니라.
2: 주리가 기쁨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다 말해놓고선 아니야 라고 하다니.
3: 상황에 맞는 말이 생각 안 나서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어.
4: 기쁨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 주리가 아니야 라고 하니 무척 속상해하는군.
2: 주리도 속상해하긴 마찬가지야. 여긴 아니야.
0: 신난다!
1: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0: 왜?
1: 왜냐하면
5: 아유, 뭐라고 말하지?
0: 왜?
1: 괜찮아.
0: 응? 갑자기? 뭐가 괜찮아? 주리는 내가 슬퍼도 괜찮아?
1: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0: 주리가 방금 괜찮아 그랬잖아.
1: 아니, 그건 답답해.
0: 나도 답답해.
2: 주리가 정말 답답하겠군. 자기 마음을 표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야.
3: 주리가 괜찮아 라고 말하니 서로 갸우뚱하며 답답해하고 있어.
4: 주리의 마음이 기쁨이에게 전달되지 않아.
3: 여기도 아니야.
0: 신난다!
1: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다 말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기쁨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
0: 왜?
1: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깐. 기쁨아, 사랑해.
0: 주리야, 나도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1: 그래, 우리 이제 짝꿍.
0: 우리는 기쁨.
1: 주리.
2: 오호, 둘의 마음이 잘 통했군. 주리가 기쁨이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했어.
3: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기쁨이와 주리의 얼굴이 모두 환해졌어.
4: 둘이 더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0: 사랑해.
1: 사랑해. 저장 완료. 사랑해. 정은이의 손으로.
2: 사랑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정유마, 나 충치 치료하고 왔어. 나 안 울었어.
1: 훈민아, 응? 너무 보고 싶었어.
0: 내가 훈민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나 봐.

0: 정말?
1: 응!
0: 나도 그래! 정음아, 나도 많이 사랑해!
1: 사랑해!
0: 사랑해!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사랑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3: 낭, 낭, 낭. 사랑해, 냠냠.
2: 아가, 요 녀석.
3: 할아버지, 사랑해.
2: 그래, 근데 할아버지께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사랑해요.
3: 할아버지, 사랑해요.
2: 그래, 나도 사랑한단다.
3: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랑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랑해.
3: 어른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2: 사랑해. 오늘은 정음이 혼자 있는 날. 정음이는 훈민이가 생각나요. 훈민이랑 놀면 더 재밌어. 훈민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훈민이랑 있으면 행복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랑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훈민아, 사랑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지 마. 할아버지와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놀이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4: 추운 겨울?
2: 나는 눈을 굴려서 만들어요.
0: 정음!
2: 네, 정음!
0: 정답은 눈사람입니다.
2: 딩동댕!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0: 짝꿍이랑 같이 다녀요. 나는 털실로 만들었어요. 나는 손을 따뜻하게 해요. 네, 홍민.
1: 정답은 눈사람 만들 때 이거 꼭 있어야 돼. 나도 알아.
2: 장장장자로 시작하는 말.
1: 나도 안다니까. 정답은 장갑, 장갑, 장갑.
2: 장갑, 장갑, 장갑, 장갑, 장갑이라네.
0: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이라네.
1: 나도 다 아는데. 퀴즈 그만할래.
0: 홍민아!
1: 나도 다 아는데 정은이가 자꾸만 답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속상해.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3: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호민아 안녕?
1: 안녕.
4: 무슨 일이니?
1: 정음이가 퀴즈 정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서 속상해. 나도 맞힐 수 있는데.
4: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5: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6: 대화의 법!
4: 나는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알아보자.
7: 우와!
8: 이름 써봐야지. 지읒이 우를 만나 죽, 리을이 이를 만나 리.
9: 나도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 비비
8: 내가 이름 써줄까?
9: 어? 어 그래?
8: 쌍비읍이 을을 만나 뿌 뿌가 받침미음을 만나 뿜 기쁨.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9: 그게 아니라
10: 나도 내 이름 쓸 수 있는데 속상해.
4: 기쁨이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쓰고 싶어해.
11: 그런데 주리가 써준다고 했을 때 왜 그래? 라고 했을까?
5: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4: 주리는 기쁨이가 허락한 줄 알고 도와줬는데.
5: 도와준 주리도 곤란한 표정이야.
4: 여긴 아니야.
9: 내 스케치북에 이름 써야지. 기억이 이를 만나 기. 쌍비읍이
8: 내가 이름 써줄까?
9: 하지 마.
1: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화내?
9: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야?
4: 주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쁨이가 거절을 했군.
11: 하지만 너무 화를 내면서 말했어. 도와주려던 주리는 오히려 놀라서 울고 있어.
5: 거절을 할 땐 말투와 표정이 중요한데 주리가 속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11: 여기도 아니야.
9: 기억이 이를 만나 기.

0: 내가 이름 써줄까?
1: 하지 마. 나도 쓸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기다려줘. 쌍비읍이 이를 만나 뿔! 뿔과 받침 미음을 만나 뿜! 기쁨!
0: 와, 잘 썼다. 기쁨.
2: 기쁨이가 주리의 눈을 보고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주리의 기분도 안 나빠 보여.
3: 기쁨이야, 주리. 둘다 기분이 좋아졌어.
2: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자꾸 도와주려고 할땐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표정으로 말해야 하는군. 하지 마, 라고 말이야.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5: 나라 한글. 나라 한글.

0: 하지마.
1: 저장 완료. 하지마. 국민이의 손으로
2: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있지 마?
1: 어? 훈민아! 퀴즈 놀이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자꾸 답을 알려주니까 속상해서 그랬어.
0: 그래? 난 그런 줄 몰랐어. 이제 안 그럴게.
1: 좋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

0: 하지 마. 하지 마. 응.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안 할게. 응. 퀴즈 놀이하러 가자.
1: 좋아.
0: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하지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하, 지, 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3: 냥, 냥, 냥. 하지마. 냠냠.
2: 아가, 너 요 녀석. 자꾸 그러면 화낼 거야.
3: 할아버지, 하지 마.
2: 할아버지께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3: 네, 네, 네, 네, 네.
0: 아이고, 귀여워.
3: 할아버지, 하지 마.

0: 너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하는구나. 알았어, 안 할게.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하지마.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지마.
1: 어른께 싫은 마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0: 하지 마. 오늘은 퀴즈 놀이를 해요. 훈민이가 정답을 맞히려는데 정음이가 옆에서 계속 알려줘요. 정음이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싫어.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하지 마가 나왔어요. 정음아, 하지 마. 정음아, 하지 마. 정음아, 하지 마.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활동별을 보게 되면 소원을 빌어봐. 가서 곰돌이

0: 그러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1: 그래, 괜신 걱정은 사라지고
0: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쭈꾼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어디 있는데?

이름이 뭐니? 그만 진정해. 나야 나와 맞아. 걔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걸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Thank you.

두프? 이게 아침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주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있어.

거지? 어딨냐고.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0: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식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옥스퍼드 탕.
1: 어,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어.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0: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아침에
1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점심에
1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저녁에
2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2: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3: 지금 쟁여놓으세요.
2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5: 진동.
24: 얼굴엔
25: 순한 킹킹.
24: 중물엔
26: 순하게
27: 지켜줄게.
2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주비주 폰이 무서워? 2.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큐?
2: 내 섬에 온 걸 환영한다.
1: 무슨 소리냐뉴? 아.
2: 주비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3: 너 누구야? 주비주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뷰.
4: 내 생각도 그래.
3: 문이 잠겼어.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5: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5: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3: 대마녀, 그냥 가면 어떡해.
4: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갑자기 바로 전화야.
4: 얼른 받아봐.
3: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바로 우리 주비주 폰이 다쳤어.
3: 뭐라고? 뮤,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바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4: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어. 스타 비전. 저기야,
3: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도 가겠습니다, 뮤.
4: 계단이 움직이잖아.
3: 조심해, 루시. 걱정 마, 난 괜찮아.
4: 장애물이 나타났어.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

0: 안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1: 이제부터는 같이 해.
2: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기주를 가져오는 거야.
1: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야! 망해.
3: 너무 답이야.
1: 스완데이 스윙.
0: 됐다뇨.
1: 계속 올라가자. 어둠의 주비주가 가까워졌어.

0: 멋지다 핑크비주. 뉴. 잘했다 뉴.
1: 잘했다 뷰. 왜 그러냐 뷰.
2: 있었는데 없다 뀨. 먹었는데 배고프다 뀨.
3: 그거 다 가짜라니까. 핑크비주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 뇨.
4: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2: 얼른 노래라 큐. 우리 준비된다 뀨.
3: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유. 유. 안돼.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주주! 뮤!
3: 로시! 뮤!
1: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시작뷰!
2: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0: 뷰.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2: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0: 함께 찾은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2: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3: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겼다. 큐. 로사, 저거 치워줘라. 큐.
1: 왜? 또 게임해야지.
0: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다. 큐.
2: 대마녀가 들으면 아쉬워하겠네.
3: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될 거야.
2: 응, 우리가 혼내주자.
4: 두 명이 된 스텔라.
5: 스텔라 너무 예쁘다. 뀨.
6: 슈슈.
5: 꼭 백조 같습니다. 뀨.
7: 다행이네. 이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5: 나
0: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8: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9: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7: 괜찮은데.
8: 스텔라, 키스부터 제자뇨.
9: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8: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5: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다. 큐.
7: 아이 참, 얘들아.
8: 너희가 밤에서 쫓겨났잖아.
5: 너도 그랬으면서.
9: 그만해라. 뀨.
8: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뀨.
5: 배고프다. 뀨. 얼른 가자.
7: 이제야 조용해졌네.
9: 왕자 역은 내가 딱이었는데. 큐.
5: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큐.
10: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7: 어머, 어서 와 얘들아.
9: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8: 그래, 화 풀어라뇨.
7: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5: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7: 얘들아, 쟤는 가짜야.
8: 너 누구야?
7: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8: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주,
7: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8: 어쩜 저렇게 똑같지?
11: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5: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8: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12: 발레 대결?
8: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2: 오, 그럴듯한데.
11: 응,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8: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7: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8: 이건 너무 쉬운데.
9: 그럴 리가. 얘들아, 큐. 큐.
8: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7: 그만해 얘들아.
8: 이 장난꾸러기들.
7: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8: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2: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8: 나는
9: 아,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7: 말도 안 돼. 왜?
11: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8: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찾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7: 주주.
6: 한다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키우.
5: 아,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키우.
3: 어, 아이고 미주.
6: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키우.
5: 고마워 퍼플 비주.
10: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6: 야하! 신난다 키우.
7: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13: 아, 뭔가 이상하다 뷰.
10: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6: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13: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7: 우와, 정말 예뻐.
5: 고마워.
10: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13: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10: 맞다뇨.
7: 블루 비주, 옐로우 비주.
10: 말도 안 돼.
7: 진짜는 나라구나.
14: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13: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6: 그런데 저 애는 불평안했다뇨.
10: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15: 아,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10: 아, 어쩌지?
3: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14: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10: 알고 말고.
3: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7: 혼자서?
13: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10: 알았어.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7: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10: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7: 내가 먼저 가야 해.
3: 할머니, 괜찮으세요?
16: 아유, 나 좀 도와줘요.
6: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해요.
10: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7: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10: 쟤 좀 봐.
7: 또 거짓말을 해.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14: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7: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5: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뀨.
6: 맞습니다 뮤.
5: 슈슈.
10: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14: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7: 물론이지.
13: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풀어.

0: 진짜였잖아. 갔다가 도망친다큐.
1: 그렇게는 안 되지. 치링치링치링링 시크릿 슈즈.

0: 맞춰줄까?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테이크!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조심해!
1: 나한테 맡겨! 클링클링 미라클!
0: 어? 이게 뭐야? 깜짝! 짜증나!
1: 아,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0: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얼굴 샤워 팝! 됐어! 스텔라, 어? 어?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아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행이다, 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난방구는 붙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직동.
17: 얼굴엔
18: 순한 킬킬.
17: 눈물엔
18: 덥덥한
19: 순하게
18: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4: 보라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2: 눈물엔
4: 덤덤한
8: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3: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4: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대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21.
5: 거기서 보자, 3.
6: 와우! 클럽에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5: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